0: 네, 자기 관리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는 뮤지션이죠.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거 가을에 들어야 또 제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김경희님, 월요일이지만 추석이 다가오는 주 월요일이라서 하나도 힘들지 않은 월요일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도 잘 지내보아요 하셨는데, 예,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혹시 출근하실 때 지각할까봐 마음 졸이신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예. 저는 평소처럼 좀 여유있게 나왔다 괜찮겠네 했는데 오면서부터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사고 났나 했더니 아마 또 그것도 연휴와 관계가 된 상황이 아닐까. 아마 연휴 시작되기 전까지는 출근할 때 마음 놓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경희님 말씀처럼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연님, 2분 지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2분. 네. 아무튼 좀 더웠죠.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히려 좀 반가워요. 이렇게 확 추워지나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가을이 우리에게 여지를 두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주말에 뭐 하셨는지. 5333님 고구마 캐셨다고. 작년보다 많이 심었더니 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지만 또 수확이 많았다는 얘기도 될 테니까 아마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진짜, 와, 사람 얼굴 두 배만한 얘들이 왜 이렇게 실하죠? 그 중에서도 실한 애들을 아마 골랐겠지만 오른손에 쥐고 있는 애는 진짜, 와, 대박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가족공원에 아빠 만나러 다녀오셨다는 김민희님. 지하철 타려다 차를 가져갔는데 도로에 갇혔지 뭐예요 라고. 그래도 아버지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백조싱크, 한국 MSD 주식회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 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자 따라해 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9: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네, 밴드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트랜스포머 1 보시면 범블비가 아무튼 주인공 커플이 서로 티격태격 할 때 여자가 확 이제 여자친구가 돌아서니까 이 노래를 틀더라고요. 범블비가. 박효정님, 고전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아침부터 콩복 같던 아침인데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라고. 아이고, 네, 지금은 조금 한숨 고르실 수 있길 바라고. 2812님, 아빠 칠순 여행으로 우리 가족 3대가 대만으로 주말에 여행 다녀왔거든요. 아빠가 가족 여행 금지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무 잘 따라주셔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가족 여행 금지어가 뭐냐고 보니까 음식이 달다 짜다 안 하기.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아직 멀었냐?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여긴 물이 제일 맛있다. 진짜 모시고 간 자제분들로서는 김이 팍팍 셀 수 있는. 야, 요거 다섯 개 우리 아침 가족들 좀 참고해 주시면, 예, 어르신들 요거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고. 아, 진짜 제일 여기서 열받는 거는 겨우 이딴 거 보러 왔냐? 아이고, 우리 뒷산이 더 멋있겠다, 뭐 이런 거. 아, 이거 다행입니다. 잘 다녀오셨다니까. 5452님, 주말에 온 가족이 출동해서 밤 줍고 털어, 아, 밤. 가시에 찔릴까봐 조심하면서도 잘 익은 밤이 쏟아질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라고. 아, 그 풍경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밤나무가 꽤 크구나. 사다리까지 놓고 막 털고. 예. 근데 대가족이네요. 가족분이 얼핏 봐도 한 8분은 넘는 것 같은데, 꼬마들도 많고. 아, 근데 볕이 달라요. 정말 사진에 이 조도가 정말 누가 봐도 가을 하루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들려온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 때문에 기운이 나고 가슴이 뜁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힘차게 응원하면서 신나게 보내보려고요. 라고 1204님. 그죠. 너무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 숙소나 이런 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막 크게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선수들이 커피포트에 라면 끓여 먹을 일이 있냐고요. 밥을 안 주고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데려가야 될 버스가 노쇼를 했다는 거예요. 아 참, 아 참 정말. 네, 나중에 진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좀 선수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아, 저도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야, 정국 대단하다, 멋있다. 이재련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0: 야, 리듬만 보면 뭐 80년대 영국 무슨 뉴웨이브 그런 것 같은데 디즈니 TV 시리즈 디센던츠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겸 가수 도브 캐머런의 When in Rome 이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노래가 확 꽂히네요 라고 네 박은지님 그 예전에 데드 오어 얼라이브라고 일부러 그 해적 선장 같은 막 그런 코스튬에 스피너 라운드라는 노래도 생각나고 가족 여행 관련 얘기 공감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여행 갔을 때 금지요. 박시아님, 우리 엄마는 아유 예 이도님은 집에서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달고 사시는데 웬만한 어르신들 뭐다 그렇게 비교를 어려운 시대를 이제 예, 이렇게 겪어 오셨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비교가 되시겠죠. 어른들 머릿속에는. 8955님은 저도 엄마 칠순 기념으로 장가계 가기로 했는데요. 내일. 오. 야. 부모님 여행 금지어 출력해서 가려고요. 우리 엄마는 국내 여행을 다녀와도 아이고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하시거든요. 근데 다녀와서는 뭐 다들 집이 제일 좋다라고. 근데 제가 우리 작가님이 이 사이에 보여주시는데 이 가족여행 금지어가 5개 명이 아니라 10개 명을 아예 티셔츠에다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정가 15,900원 정도 하고요. 아,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냐? 아이고 돈 아깝다. 뭐 이런 것들 금지어로. 보니까 이거 뭔 맛으로 이걸 사 먹냐?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금지. 예. 꼭줄 서야 되냐? 다른 사람 가리키면서 삿대질하는 거 금지. 맞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예.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기 금지. 야, 이게 다 프린트가 돼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

0: 9월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여러분,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 등이 무료로 개방이 된대요. 평소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창덕궁은 기존처럼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경복궁은 특히 수문장 교대식, 파수의식, 술라의식 등 이런 전통문화 행사도 예약하지 않고 관람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휴가 좀 짧아서 멀리 못 나간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궁궐로 바람 쐬러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도수치료 받고 계신 아침 가족들, 정부가 도수치료를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으로 보고 지난 7월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바꿨잖아요. 치료 횟수도 원칙적으로 1년에 15회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실손보험 청구액이 1년 전보다 무려 96%가 줄었대요. 도수치료 관련. 근데 이렇게 도수치료에 관한 보험 청구를 막으니까 다른 근골격계 치료 항목 청구가 증가를 했답니다. 통증 부위 외에 차가운 물질을 뿌리는 신장 분사 치료, 이게 청구액이 1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증가를 했대요. 또 필요한 만큼만 꺼내기도 편해지겠죠. 또 굴비 같은 생선은 랩으로 싸서 얼리면은 냄새가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전 같은 건 이렇게 층마다 종이 호일을 깔아서 얼려놓으면 눅눅함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일 없도록 이런 방법 좀 손이 가더라도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송편이라는 이름은요, 한자어 송병에서 유래를 했대요. 여기서 송은 바로 이 나무를 뜻하는데, 송편은 찔 때 떡 아래에 이 나뭇잎을 깔아서 은은한 향을 더하고 또 떡이 서로 달라붙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요.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솔방울이 열리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네,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송 들려드리는 동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향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자, 오늘의 정답 소나무의 힌트송으로 들려드린 원래는 이제 가왕의 노래죠. 바람의 노래를 소향 씨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소나무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4597님 우리 집 어린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추석 행사를 한다고 한복 입고 신나서 등원을 했습니다.

평범한 한복 말고요. 대왕 대비처럼 하고 갔습니다. 오, 그걸 그러면은 일단 의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원생이 입은 대왕 대비마마 복장은 그 가채도 하고 가셨나? 예. 자, 스킨케어 받으실 분 8881님. 우리 시댁은 송편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사실 예, 우리 집도 그렇고 저희 처가집도 뭐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제 친척들이 모이셔서 송편을 다 만들어서 먹긴 했죠. 소로 깨나 흑설탕, 검정콩을 넣는데 먹다 보면 꼭 검정콩만 남아요. 검정콩 소 걸리면 으악. 왜요? 그거 고소한데. 자, 원하는 거는 흑설탕이셨어요? 아니면 깨가 들어있어야 되나? 맞아, 깨, 꿀, 그죠? 송편은 딱 그 맛이. 저도 예. 제 꿈이 마당 있는 집에 소나무를 심는 거였거든요. 김혜정님, 일단 집에 마당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당부터 마련하시고 꼭 소나무 함께 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 세 분 더 4079-9907 또 노건율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태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대라는 시.

신원이신가 보다. 아니야. 아닐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사이 좋아 보이는 부부들 보면 다 신혼이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네. 9071님은 오늘 운전면허증 갱신하려고 반차를 내셨대요. 은행에도 볼 일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우연히 듣는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자, 0202님은 아이들 유치원 한복 입혀서 보낼 때

0: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10: 정동경님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생활 한복 입혀서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고구려 남매라는 애칭이 붙었었습니다. 아, 생활 한복이 아무래도 이제 색이 좀 덜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아, 너무 귀엽다 갑자기. 고구려 남매. 아, 자, 그 2부 마지막 곡인데요. 벌써 이 팀은 뭐 70년대 스타일의 디스코 펑크 음악을 들려주는 3인조 밴드입니다. Say She She라는 Prism이라는 노래 듣고 바로 오늘 생각난 노래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거라고 내비도 몰랐더라고요. 오면서 상암으로 오는 길이 2분, 3분, 4분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한 걸 이거 다른 걸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가을 하늘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네. 바로 이제는 뭐 2004년에 해체 이후에 밴드로서는 소식이 좀 없는데요. 일본 출신 소위 그 당시 시부야 K로 분류되던 심벌즈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여기에 리드싱어인 토키 아사코라는 분은 아직도 솔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 심벌즈 곡 중에 저도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고서 네,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요.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에 들으면 더없이 잘 어울리는 노래 제목이 Wingspan이라는 곡이거든요. 오늘 생각난 노래 함께 들어요.

오늘 생각난 노래 심벌즈의 윙스팬이었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 0309님 학교 다닐 때 등교 때 자주 듣던 노래인데 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적 심벌즈야. 하지만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7116님 형님 윤상희입니다. 심벌즈 정말 좋아해요. 토키 아사코가 있는 트위디스도 잘 듣고 있고요. 라고 윤상희님. 근데 상희님은 형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남성분이신가 봐요. 그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들려드릴 걸. 자, 오늘 아침 3, 4부.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들, 또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 네, 이렇게 준비하고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0: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1: 1일 1짬뽕 오케이?

네, 영화 500일의 서머에 수록되었던 호주 출신 밴드입니다. The Temper Trap의 Sweet Disposition 5316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이 정도 기타리스트가 이거 지금 피크를 이용해서 딜레이를 걸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연주하는데 거의 메트로놈과 문화일체가 된 박자감이 아니면 이거 참 편곡 스타일은 살짝 U2의 어떤 영향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리님도 너무 좋다고 반응을 바로 주셨습니다. 주말에 조카랑 둘이 지역축제 데이트 갔었어요. 사춘기가 좀 시게 왔는지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으려는 우리 조카. 음식 앞에서 겨우 한 장 건졌네요. 억지로 따라 나선 조카 얼굴에 다 느껴지시죠? 라고 사진을 네, 흔히 볼 수 있는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앞에 파스타 같은데 예. 그래도 다 맛있게 먹지 않았나요? 아이, 왜 그럴까 우리는 특히 남자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5963님 그래도 뭐 이모로서 네 아니면 고모로서 잘하셨어요 이렇게 사진이 또 남아 있어야 내가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요 녀석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죠 어제 아들네 딸네 같이 성묘 갔다가 점심에 막국수를 먹고 저녁에 집 옥상에서 고기 파티에 불멍까지 야 미리 추석 모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는 맘 편히 처가댁 시댁에 다녀오려고요 쿨한 시어머니 장모로 등극했습니다 차례로 성묘를 퉁치면 저도 편안한 거는 안 비밀이라고 0199님 네, 현명한 어른이시군요 네 여행 준비로 짐 싸고 계신 6319님 확실히 여느 월요일과는 다른 풍경들이 많이 사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청주공항으로 백두산을 가신대요. 야, 우리 가족이 된 지 2년 된 제주도에 사는 며느리와 단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이만 친구들이 며느리가 더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가고 싶겠어요. 너무 예쁜 우리 며느님. 지영아 고마워 하셨는데 남편 그러니까 아드님은 뭔가 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튼 예 시어머니와 백두산 잘 상상은 안 가지만 네 행복한 나들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콜드플레이의 노래 2064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김선영님이 소시적 한참 라디오 많이 들을 때 들었던 곡이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저도 이 팀 내한 공연에 갔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나저나 사춘기 온 조카와 사진을 찍은 얘기를 들으시고 언감생신 생심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저는 말도 못 붙입니다 라고 이승현님 좀 시계 왔네요. 사춘기 온 아들에게 시험은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저를 빤히 뭘 물어 이런 뜻이겠죠. 4233님 가족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자, 마이클 나우의 I Root라는 노래 듣고 4부에 돌아올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0: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청취자분들 중에 수능 앞둔 수험생 부모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고3 딸을 보면서 매일 속으로 오늘은 왜 또 저렇게 입이 대빨 나왔을까? 오늘은 또 왜 또 저기압인데? 아휴, 공부가 벼슬이다, 벼슬. 그랬거든요. 대학만 가봐라, 그냥. 나도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이러고 살아야지 하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은 나태 지옥 그 자체. 뭔 방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있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딸! 방 좀 치! 까지만 해도 딸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 조용 이래요. 아우, 승질나.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니 저는 저대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차라리 그냥 찌그러져 있던 고3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뭐든 지나봐야.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그런대잖아요. 우리 2, 3학년 때가 좋았지. 야, 태권도 다닐 때가 좋았다. 그렇게 늘 예전이 좋았다, 좋았다. 8455님도 몇 년 뒤에 취업 걱정으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면서 그렇게 시름하고 있을 딸을 보시면 또 나태지옥이 제일로 스트레스였던 지금이 좋았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완벽하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건 힘들 테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9월 21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0: 때 카드값이 나왔는데 카드값 좀 내주소.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아, 엄마.
1: 왜 그러세요, 저한테?
2: 네, 정말 지존이네요, 지존. 김신영 씨가 피처링한 수프림 팀 피곤해였습니다. 수능이 59일, 아 그렇구나. 우리 딸, 우리 집도 얘가 벼슬입니다. 대학만 가봐라 하고 참고 있어요. 신유영님, 그럼 거기도 또 나체 지옥이 되나요? 정말요? 고3이 차라리 낫다고요? 제가 지금 딱 고3 딸 엄마인데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은데요. 3456님. 이제 뭐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고1 딸아이 방도 나태 지옥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깨우면서 방바닥 구석에 돌돌 말린 양말 3짝 그대로 벗어둔 교복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한 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아, 이거 진짜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분명히 세탁기 넣을 때는 짝이 다 맞았는데 꼭 개다 보면은 이 한 짝. 그래서 몇 번이나 세탁기 안을 들여다봐도 저 며칠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먹었어, 세탁기가. 저는 중3 딸아이를 몰래 도철해서 대부분 심령사진처럼 나온답니다. 갖가지 포즈를 취해주던 우리 예쁜 어린이는 어디 갔을까? 이선하님. 심령사진. 저기요, 재수생 엄마는 더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모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주셨어요. 모든 수험생들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627님.

자, 이번에 신보를 발표한 장기하 씨. 네. 새 앨범 산산조각의 타이틀곡이죠. 너나 나나 준비했어요.

크르르라는 밴드예요. 2017년에 데뷔한 4인조인데 이방인이란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1070님 주말에 10년 장기 연애가 끝났고요.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오늘 아침 듣다가 울었어요. 당분간은 그냥 시사 라디오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노래 금지. 안녕 나의 30대. 10년 연애면은 아휴. 근데 잘 모르지만 만남이 길면 그게 단칼에 딱 헤어지는 게 뭐 모르겠어요. 누구 마음이 더 어떻게 기우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1070님 네, 마음 좀 추스리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일단 네, 더 이상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절들이 핫플레이스인 거 아세요? 라고 2159님이 젊은 친구들이 절에를 그렇게 엄청 간대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2만 보나 걸은 하루였어요. 상대는 주말에 몇 보나 걸으셨나요? 아니, 호구조사 하시듯이 절을. 저는 어제 그래도 날이 좋아서 조금 더운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바로 갈 길 조금 더 돌아서 가는 정도로 걷게 되더라고요. 김민욱님은 아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 가는데 아침에 택시가 안 잡혀서 난리가 났어요. 급히 유료콜 그 3,000원 더 붙는 택시를 불렀지만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결국 기차표를 변경했습니다. 다행히 출장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지만 아침에 아침밥 차려주면서 시간 넉넉해? 라고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요. 다 큰 어른한테 잔소리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아이 계속 안 하셔

해도 돼요. 뭐 앞으로 잔소리를 해. 늦은 사람이 더 속상하지. 근데 그 저도 어제 택시를 낮에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와, 한 15분이 지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도 그 3,000원 더 드는 거까지 해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저희 집의 하루 아침 루틴은 저와 로봇 청소기가 한 조가 돼서 청소하는 건데요. 오늘 파트너가 일을 제대로 못하네요. 제가 닦고 지나간 자리를 오히려 더럽히는 듯한 기분? 아, 왜 그러지? 손발 좀 맞춰보자, 로봇. 예, 얘를 이럴 땐 어떻게 달래야 되나. 참 로봇 청소기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진짜. 막 계단도 올라가고 요즘에는. 8748님의 문자였고요. 오늘은 반차 내고 아들 양식 조리사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하고 나오길 응원합니다. 라고 4497님. 점심시간 때는 끝나나요? 꼭 조리사 시험 합격하시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함께 응원 드립니다. 아침부터 대학생 딸을 동해에서 강릉까지 데려다주고 동해로 다시 내려와서 출근합니다. 너무 힘든 아침이었어요. 시원한 커피가 생각납니다. 9856님. 가만있어 봐. 어차피 강릉이 동해 쪽인데 동네 이름을 몰라서 제가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네, 월요일이고 그래도 이제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한 번만 더. 8684님은 며칠 전에 엄마가 안과 가서 눈에 주사를 맞고 나오셨는데요.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칫하셨대요. 그때 지나가던 여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같이 못 가서 마음이 쓰였는데 그 학생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꼭 전하고 싶어요. 라고 고맙단 말. 네. 8684님. 그래서 어머님 안과 치료 잘 받으신 거겠죠? 그 순간적으로 좀 안 보였던 거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국내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저도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팀 중에 크르르 같은 팀은 우리 아름 작가님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팀이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낯선 뮤지션이나 노래여도 마음에 들 때는 꼭 혹시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그 위에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저희가 주말에 3부 첫 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시소라고 하는 네, 팀이에요. 국내 싱어송라이터 바삐 부제가 오프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주말이 아니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월요일보다는 조금 더 마음 가벼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론을 비판하는 젊은 선비 기대승의 편지를 받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황은 무려 7년간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고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일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은 떠나는 것보다 남겨진 것들이 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 곁엔 이렇게 남아있는 좋은 것들을 오늘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Bill Withers, A Lovely Day. 예.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눈을 아프게 하죠.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Lovely Day. 정말 사랑스럽. 날씨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너 오늘 웬일이니? 너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좋다. 이쁘다. 그리고 참 날씨가 착하네. 뭐 칭찬해주고 싶은 날 아니겠습니까? 진짜 Lovely Day.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월요일을 이렇게 힘차게 좋은 날씨와 더불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아껴 쓸 수 있다면 9월은 조금 더 아껴 쓰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대한 그 관심도가 어떠신 편이세요? 나는 정말 아시안 게임, 뭐 월드컵, 뭐 이런 큰 게임 그런 대회가 있으면 꼬박꼬박 챙겨본다. 관심 없다. 그냥 결과만 본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그런 그 특히 운동 대회 같은 거는 잘 챙겨보는 편이긴 한데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현재 우리나라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 종합순위 달리고 있는데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3, 동메달 7개. 그러니까 금메달은 근대 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 선수가 금메달 획득했고 근대 5종 남자 단체전에서 그리고 태크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태크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족탁이라고 해야 되나? 발로 탁구 치는 것 같은 그런 태크볼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게임인데 첫 도입 시작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태크볼 금메달 획득. 예.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남자 농구 일본과의 결승에서 역전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예, 우리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 심판들의 좀 약간 그 뭐 일방적인 그런 그 휘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는 아주 자랑스럽고 그리고 유쾌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농구 선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선전에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침도 뭐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 출전하고 있는데 연습한 것만큼 다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선수들도 바쁘겠지만 우리도 이번 주 너무 바쁩니다. 이번 주에 추석 있거든요. 월화수 바짝 일하고 나면 목금토 뭐 추석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힘내서 월요일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잠깐만요. 이문세입니다. 함께 도움 주시는 기업입니다.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알레스아우터 음주회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복궁.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2: 4 Mary Jane

나는 메리 제인을 위해서 노래했고 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루한테는 달을 따다준다고 했지만 다 떠나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예. 로크 부아진의 Am I Wrong?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곰곰이 차분하게 이 가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어머니나 아내가 바라는 건 뭔지 이것도 좀 눈치껏 잘 살펴야 합니다. 다들 일선 바쁜데 옆에서 노래나 하고 있고 달이나 따다준다고 하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눈치 작전 잘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만사가 편안하고 고부 간의 갈등, 뭐 자식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 다 예, 퇴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껏 합시다. 특히 추석 명절날 그 전후로 해서 가족들 모였을 때 정말 재빠른 눈치, 예, 그거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형님, 저는 오늘 걸어서 출근합니다. 박영수 씨. 형님 라디오 들으면 딱 끝날 때 도착할 것 같아요. 와, 무슨 출근을 한 시간씩이나 걸어서. 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걸으면 운동량이 꽤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어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영수 씨. 아유,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할까? 그 여유에,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도민 생활체육전 검도 경기에서 우리 팀이 준우승했어요. 뭐 운이 좋았지만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354님. 그래요. 아시안게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작고 커다란 동네에서 또는 우리 마을에서 하는 이런 운동 대회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들뜨고 설레고 저도 깔깔깔깔. 그렇죠? 아유, 뭐 그냥 출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야. 뭐 우승은 무슨. 그러면서 뭐 그것도 준비하면서 뭐 김밥도 싸고 그 대회 치른다고 또 간식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예,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운을 키워서 멋진 결과 얻길 바라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동네에서 미용실 개업했어요. 지금은 손님 한 분 오셔서 파마 말아드리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는 1186님.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손님 오셨네요. 예. 이것도 실력이야. 예, 운이 아니라 이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귀하게, 그리고 용기 내서 개업하셨으니까 그 과정이, 행복하길 바라겠고, 장사가 잘 돼서 이 미용실 오랫동안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괜찮은 음악들 말아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아델이 노래하는 Make You Feel My Love 듣습니다.

윤종신 너에게 간다. 윤종신 씨는 지난 여름에도 공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새 또 새로운 공연 만들어서 가을 냄새라는 타이틀로 10월부터 전국 투어 들어간다고 하죠. 이어지는 태국 가수예요. 윔, 슈퍼노바. 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오묘하게 빠져드는 곡. 이 노래 들으면서 2부에서 만날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라도 외출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다.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것도 이 낭만적인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일이다 보니 요즘 인기 많다는 그 서도호 작가 전시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다. 설치 미술을 하는 서도호 작가는 여름 한복을 지을 때 쓰는 아주 얇은 비단이나 닭종이 같은 걸로 집을 만드는데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이 맞지만 그냥 튼튼한 집이 아니라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얇고 고운 시스루 스타일이다. 서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집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방문 손잡이나 스위치, 전화기, 변기와 샤워기까지 어느 집에서나 있는 그런 평범한 물건도 예술가의 손을 거치니 이렇게 아름답네 하면서 작품 전시가 아닌 기분 좋은 집 구경이었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도 지금 사는 집에서 벌써 30년 넘은 그런 세월을 지냈으니 제일 자주 여닫는 문은 어디고 손때 묻은 스위치는 어딘지 또 어디 앉아야 제일 볕이 잘 드는지 알고 있다. 뭐 다들 각자의 집을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어? 지금이라도 설치 미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닌가? 그건 좀 힘들까?

워낙 인기 많은 전시회라고 해서 뭐 거기 가볼 엄두가 나지 않지만 알고 보니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작품을 보고 있었다. 유재하 1집 앨범의 자켓 커버. 그걸 그린 사람이 바로 서도호 작가다. 나도 그 앨범의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 이런 인연이 있나?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로 자란 우정으로 친한 친구의 그 초상화를 그려준 거라고 하니 오늘은 그 서도호 작가가 그린 유재하의 앨범 자켓을 찬찬히 감상해야 되겠다.

유재하 앨범 자켓을 서도호 작가가 그려준 네, 그런 자켓이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아셨죠? 그래서 그 자켓을 혹시 간직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유재하 씨의 그 표정 뭐 이런 거 그 깊이 그런 게 좀 예전에 봤을 때하고 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거 작품입니다. 그렇죠? 유재하의 지난 날 김경문 씨가 아 제가 잘못 들었나요? 문세님이 코러스를 하셨다고요?

네. 그 유재하 씨 앨범이 한 장밖에 안 나왔거든요. 1집 앨범이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인데 그 중에서 지난 날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노래의 코러스를 제가 담당했었죠. 예. 다시 보던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네. 이 노래 할때 제가 뒤에서 이런 그 패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 건반처럼 깔리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때 이 음악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유재하 씨가 저에게 그대와 영원히라는 노래를 선물했어요. 거기에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뭐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 재하야, 너저 녹음할 때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냥 아무거라도 하나 좀 시켜줘. 뭔가 이렇게 빚을 진것 같아서 갚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그때 마침 이 지난 날을 녹음을 하고 있었었지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코러스 내가 만들어서 할게 해서 그 부분을 패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깔아주는 그걸 제가 하고 왔는데 유재하 씨가 안쓸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이제 선배가 자진해서 와서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서 자신의 앨범에 쓴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네. 그랬던 유재하는 참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가을만 되면 쓸쓸하게 이제 그 사람의 그뭐 향기 그리고 목소리 표정 이런 게 새록새록 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몇달 후가 되면은 이제 떠난 지 20몇 주기가 됩니다. 아, 30년이 넘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참 오랜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갔네요. 저희 집은 내일부터 다섯 식구가 됩니다. 제 아내 은서가 내일 셋째를 출산하거든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예, 애국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들 둘 키우는데 셋째는 딸이라 또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6722님, 진짜 이걸 다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네. 다복한 가정 되시겠습니다.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길 제가 응원하고요. 셋째 출산 기념으로 두유 제조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아, 그 외에도 뭐 아들 입대하는 날이라 지금 논산 가는 중이시라는 9616님 문자 왔었고, 양산에 있는 황산공원에서 혼자 캠핑 중인 9284님. 황산공원. 나는 거기서 황산이 나온. 황산 냄새고 독한데 괜찮나? 갑자기 그 생각했는데, 그 공원이 아니겠죠. 이두 분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특별히 제작한 타월 세트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룬5의 노래입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초콜릿 하이, 인디아와 아리의 노래였습니다. 되게 달콤한 그 노래 한 곡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1시 49분 넘

0: 빗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꽃이 필 거라고, 어두운 밤에도 어딘가에 촛불이 켜질 거라고 나는 믿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거고 그 기도를 누군가 듣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영국의 브린터펠의 I Believe였습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칼국수하고 수제비가 만나면 칼제비가 되고 또 짜장이랑 짬뽕 만나면 짬짜면 되듯이 모짜르트하고 만보가 만나서 만보짜르트가 됩니다. 예.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만보짜르트 지금 연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정의가족 134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해준 말인데 좋더라고요. 진정한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월요일 대바람부터 부재중 전화에 부장님 번호가 여러 번 찍혀있고 애인이 이따 얘기 좀 해 이러면 괜히 심장이 덜컹 하잖아요. 조금은 슴슴해도 평소랑 똑같은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가장 큰 별일은 저 남규리가 스페셜 DJ로 왔다는 거. 딱 그 정도만 되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정화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내의 기적 반전 드라마 OS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 정화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맡은 시아의 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는 초대석으로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DJ석에 앉은 건 처음인데요. 약간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두길두길 하네. 지금 시작부터 환영해주시는 정희 가족분들이 많다고 해요. 5457님, 기린팀, 2년 전에 정희에 나왔을 때 라디오 DJ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드디어 꿈을 이룬 건가요? 청순한 외모에 그렇지 못한 진한 입담. 오늘 수다 기대기대. 그니까요. 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420님 DJ 애칭은 귤디 어때요? 귤디? 유튜브 이름도 귤멍이니까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귤디. 네, 귤디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네, 안녕하세요. 귤디입니다. 네, 이혜영님. 아니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마이크에 얼굴이 다 가려져요. 저 작은 얼굴에 민망하게 수리. 눈, 코, 입이 다 들어가다니. 신통, 방통. 아유, 마이크가 크네요. 빅사이즈. 네, 이지혜님. 규리 언니, 저 수원 씨아 콘서트 가요. 가서 목이 쉬도록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아 전국 콘서트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참고로 시원 콘서트는 10월 17일입니다. 네, 많이들 와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 활짝 열어뒀으니까 계속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럼 코너 안내해드릴게요.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그룹 이너미닛! 이너미닛과 함께하니까 기대해주세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광고 소개! 정희는 소개 파트너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돌이, 집순이, 지금 제 텐션 괜찮나요?
1: 네.
0: 더 올릴까요?
1: 딱 괜찮아요.
0: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음악 큐 주세요. 네, 정화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2: 군산시청,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3: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2: 당진시청,
3: 백조싱크,
0: 오뚜기 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앤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생유.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안전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절대 남이 아닌 내일처럼 소문내드릴게요. 천하제일 홍보왕. 저희 시아가 올해로 데뷔 20주년이 됐거든요. 즉 이 얘기는 그룹 시아 홍보활동을 20년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각종 홍보대사도 많이 했거든요. 한국내일협회 홍보대사, 서울시 홍보대사, 철권 홍보대사 등등 그동안 쌓인 직함만 해도 아주 수두룩 빽빽입니다. 거의 홍보 전문가라고 어깨 뿜뿜 해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요 홍보 경험, 홍보 스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쏟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지금 지역 축제도 참 많이 하잖아요. 축제 홍보 필요하신 분들 시아 섭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내고 가능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또 각종 동창회, 동호회, 모임 알리고 싶으신 분들, 자영업자분들 가게 홍보도 좋고요. 자격증 공부나 운동 등등 새롭게 시작한 일들 자랑도 좋습니다. 동네 막내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싶으신 분들 홍보왕 남규리가 책임지고 소문해 드릴게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홍보할 때 목 아프면 안 되잖아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다 드리고요. 저와 전화가 연결됐다. 그럼 에너지 팍팍 드려야죠. 녹용 홍삼 세트 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홍보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 피처링 딘의 스타라이트, 이승철의 소리쳐 두 곡 듣고 왔고요. 천하제일 홍보왕, 홍보, 광고, PR, 입소문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사연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사연만 소개돼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전화 연결까지 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아 참, 제가 전화를 드리면요. 라디오나 미니는 꺼주시고요. 블루투스나 이어폰 안 되고 그냥 전화로만 받아주셔야 한대요. 그리고 절대 운전 중엔 통화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389님, 아무 홍보 자랑 다 된다고 하셨죠? 오늘 새벽 저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더 축복받은 건 오늘이 제 생일인데 우리 둥이들과 생일이 같아서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아요. 우와, 똑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축복받은 날이시네요. 와, 네. 아기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셔서 더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네, 5415님, 흑사모 홍보예요. 흑사모? 정말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흙에 대해 의논하고 회의하고 요즘은 간척 직당에 농작물을 심을 방법을 논의 중이에요. 땅이 잘 돼야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들이 풍족하면 부유해져요. 그렇죠. 흑사모. 네,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가 봐요.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김효진님. 31살에 한자 자격증 공부 시작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문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자부터 시작했는데 650자 외우기 쉽지 않네요. 초딩 조카랑 내기했는데 저만 떨어지면 어쩌죠? 유유. 네, 지금 소개된 분들 선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 다 드리고요. 이 중에서 전화 드릴 분을 제가 골라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 네, 그 3895님과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네, 오늘 엄청 축복받은 날이시잖아요. 네, 쌍둥이가 태어난 분들 제가 축하도 해드리고 통화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화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쌍둥이들을 재우고 계신 건 아닌지, 아이들을 보시느라 바쁘신 건 아닌지. 네, 5초를 세보고 5, 4, 3, 2, 1. 아, 네, 아쉽지만 땡. 네, 다음 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그럼 이분들 한번 해볼까요? 네, 5415님 흑사모. 네, 흑사모 어떤 모임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호
1: 여보세요?
0: 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오 희망곡. 네, 스페셜
1: 네.
0: DJ 귤디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흑을 사랑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익명으로 해도 되나요?
0: 네.
1: 40살의 아줌마입니다.
0: 아줌마?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봐요. 흑사모라는 모임에 대해서. 그래서
1: 아,
0: 어떤
1: 저희가
0: 모임인지,
1: 이제
0: 네.
1: 그 대학교 과 자체를 그 토양 관련된 과를 나와서 계속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0: 아, 그래요? 그럼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인 건가요?
1: 그쵸. 선후배 친구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0: 그럼 20년을 쭉 모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이제
0: 네.
1: 그 얼굴로 만나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채팅방이나 온라인을
0: 네.
1: 통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그럼 혹시 최근에 논의한 얘기는 뭐였나요?
1: 그 간척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거기가 이제 땅이 이제 뭐 기름도 많고 안 좋은 성분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쪽을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쪽을 얘기해보고 있었어요.
0: 그런 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0: 그럼 제일 홍보하고 싶은 건 뭘까요?
1: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0: 네.
1: 땅에 아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일단 이제
0: 그쵸.
1: 뭐 농작물도 그냥 당연히 잘 키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땅에서부터 이제 좋은 땅에서 더 좋은 곡식과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0: 그쵸.
1: 이제 조금 땅에 먼저 이제 쓰레기 매립도 그렇고, 조금 그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쓰레기부터 줄여서 이제 땅을 많이 회복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0: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뿐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도
1: 맞아요.
0: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1: 네.
0: 정말 안 됩니다. 네. 흙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래야 저희가 또 신선한 음식으로 또 건강하게
1: 맞아요.
0: 지낼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1: 네.
0: 마지막으로 흑사모 친구분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50초 남았습니다.
1: 방송을 탔으니까 이제 좀더 저희의 모임이 알려진 것 같고,
0: 네.
1: 조금씩 이렇게 그 인식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좋은 홍보 감사합니다. 흑사모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2부에서 홍보 계속해 드릴 거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MBC FM for
2: you.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0: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3: 커커커 컴온!
5: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6: 여기는 정우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시아의 남규리고요. 떠들썩한 광고, 알림, 입소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 남규리가 두 팔 벌려 나선 시간이죠. 천하제일 홍보왕!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홍보를 원하시는지 만나볼게요. 이혜경님,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도 되나요? 지금 사실조사 기간이어서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확인서명 받거든요. 낯선 이들이 벨 누른다고 놀라지 마시고 꼭 확인서명 해주세요. 모든 통장님들 파이팅! 네, 맞아요. 요즘 동네 엘리베이터나 벽에 전단지 붙어 있더라고요. 조사 기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놀라지 마시고 네,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901님 자랑합니다. 귤디,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매달 2만원씩 수당을 더 준다고 해서 난이도가 매우 쉬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60점이 합격선인데 턱걸이로 겨우 붙었어요. 크크. 추석 보내고 실기시험 치려고요 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턱걸인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붙었다는 게 중요하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신나네요. 네, 그리고 5314님 독서 모임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회원들의 책 추천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합니다.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도 하면서 힐링의 시간 갖는 우리 독서 모임 응원해주세요. 귤디도 책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자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이제 스케줄이 있을 때는 자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한 분 통화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저는 네, 2901님 합격하셨으니 한번 네, 통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필기에 합격하신 분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까요?
7: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8: 와,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8: 네, 규리님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8: 예.
6: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8: 아, 저는 경남 김해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6: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8: 아, 이름은 네. 이름은 손석주입니다.
6: 손석주님.
8: 네.
6: 네, 아니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필기에 합격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너무 축하드려서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8: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8: 이게 뭐 이건 그 초등학생도 요즘 그냥 쉽게 따는 자격증이거든요.
6: 아이, 또 초등학생도 쉽게 따지만 또 네. 석주님께서 붙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공부는 얼만큼 하신 거예요?
8: 네. 그냥 필기책 사서
6: 네.
8: 한 보름 정도 살짝 봤습니다.
6: 아, 보름이요?
8: 네.
6: 아니, 아까 인증샷 보낸 거 보니까요.
8: 예.
6: 다섯 과목 시험 보셨던데 맞나요?
8: 아니요. 그게 그 2급 자격증은
6: 네.
8: 과목이 작거든요.
6: 그래서
8: 세 과목. 간단하게. 예.
6: 그렇구나.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8: 그게 컴퓨터 상식이랑 엑셀 네. 엑셀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 초등학생도 들으면 그 자격증 이렇게 할 만큼 쉬운 자격증이거든요.

0: 그런가요?
1: 쉽게
0: 저는
1: 뭐 자랑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0: 아닙니다. 저한테는
1: 네.
0: 자랑하세요. 전 진짜 컨맹입니다.
1: 아, 저도.
0: 초등학생보다 더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아, 규리님은 저기 그 삼겹살 장인이지 않습니까?
0: 아,
1: 장인이지
0: 그쵸.
1: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잘하는
1: 예.
0: 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컴퓨터 상식. 그럼 공부해서 자격증 딴 분으로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상식이 있는 건가요?
1: 아, 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벼락치기로 그냥 회사에서
0: 벼락치기.
1: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을 준다고 해가지고요.
0: 아,
1: 예, 진짜
0: 수당.
1: 벼락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0: 그것도,
1: 합격과 동시에 다 까먹었어요.
0: 합격과 동시에 까먹으셨구나.
1: 예.
0: 축하합니다.
1: 지금 그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주신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벼락치기 공부도 해보고 자기 개발 능력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0: 네, 사장님 멋지신 분입니다. 네, 앞으로 사장님과 행복한 회사 생활 이어가시고요. 네,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0: 제가
1: 저도 저 규리님과 통화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정말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제가 녹용 홍삼 세트 챙겨드릴게요.
1: 와,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드시고 실기 시험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1: 아, 합격하고 또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소식을 날려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파이팅!
1: 화이팅!
0: 파이팅!
1: 화이팅!
0: 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또 여러분의 홍보 사연 기다릴게요. 노래는 시아의 사랑의 인사.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왔는데요. 컴퓨터 자격증 얘기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3588님, 전 50살 넘어서 컴을 땄는데 책만 보고 붙었더니 천지이신 듯. 전 학원 다니며 공부했는데 그 시간에 불면증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불면증 있는 분들, 네, 자격증 공부해보세요. 잠이 솔솔 옵니다. 크크크크. 정진양님, 귤디, 찌지봉! 저도 컴맹이에요. 귤이님도 컴맹이라는 게 왜 이렇게 기쁘죠? 공통점이 있다는 게 컴 못한다고 놀리던 친구한테 절대 기죽지 않겠스. 크크크. 네. 절대 기죽지 마세요. 같이 파이팅 해봐요. 파이팅! 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홍보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966님, 일어날림 사연은 안 되나요? 규디님, 부장님하고 부여 출장 가는 중인데 부장님이 운전하고 계신데 저 너무 졸려요. 자면 안 되는데 잠 좀 깨워주세요. 아, 잠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쩌나?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조수석에 계시면 절대 졸면 안 되실 텐데. 저보다는 그 요즘에 퇴사할게요.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지. 전소연 씨 노래라도? 제가 어제 네 공연 가다가요. 자면 안 되는데 목이 잠기니까 너무 졸려서 퇴사할게요를 다 찾아보면서 갔습니다. 부장님 옆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부장님 깜짝 놀라실걸요? 뭐? 퇴사한다고? 네. 그리고 양예진님, 저는 아기 낳기 전에 꽃집 하다가 5년 넘게 육아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드디어 다시 재창업합니다. 아줌마 기운 좀 주세요! 수원 천청동 꽃집 이향 파이팅!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재창업. 저도 올해 20주년 재결합했어요. 재창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같은 동병상련인데요. 지금 너무너무 설리고 떨리시겠다. 재창업 찌찌뽕! 찌찌뽕! 우리 같이 대박 납시다! 네, 그럼 꽃집 이향도 파이팅하고요. 시아 엔터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연은요. 김영수님. 저희는 펜타곤이라는 모임을 해요. 규리님, 퇴직 선배님들과 각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선배님 포함 남자 총 5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옛 추억 얘기를 하고 또

0: 설마 부장님 옆에 계신데 주무시진 않겠죠?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1: 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지금
1: 감히.
0: 네.
1: 감히.
0: 네.
1: 아니, 버디톡하고 깼어요.
0: 잠이 깼어요? 바로. 네.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1: 아, 예, 부장님이 옆에서 운전하고 계시고요.
0: 아, 부장님이.
1: 네, 저는 정자세로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일단 네. 블루투스 스피커폰 안 되시는데 라디오도 꺼주시고요. 그냥 네네. 생 전화로 한 번만 통화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어떤 거요?
0: 그냥 블루투스도 안 되고 그냥 전화로 한번 전화 스피커폰으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1: 이렇게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네. 아니, 지금 너무 졸리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사연들을 다 제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저 시야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1: 저의 20대 중후반을 챙겨주셨던 시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0: 그래요? 그러면 네. 혹시 시아의 노래 중에 가장 최애곡은요?
1: 사랑의 인사?
0: 사랑의 인사?
1: 네.
0: 그렇다면 한 소절 혹시 가능하실까요?
1: 아, 제가 음치라서
0: 괜찮습니다.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전화 주시고 잠도 깨워주시고
0: 잠이 깨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부장님과 부여 출장 중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부장님과 종종 출장을 자주 가시나요?
1: 아, 부장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셔서 어디든지 저를 저와 같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0: 그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술을 잘 먹습니다.
0: 아, 술.
1: 네.
0: 그럼 이렇게 부장님께서 좋아해 주시는데 우리 네. 부장님 자랑 한번 해볼까요? 자, 자랑 타임 시작. 세 가지.
1: 저희 부장님은
0: 네.
1: 말은 많이 없으신데
0: 네.
1: 지갑이 항상 열립니다.
0: 아.
1: 그래서 최고입니다.
0: 아, 그리고요 둘째, 말은 없는데 지갑이 열린다. 그래서 최고다. 둘째.
1: 잔소리도 많이 안 하시고요.
0: 잔소리도 없다.
1: 네.
0: 그럼 마지막 셋째는요?
1: 잘생기셨습니다.
0: 잘생겼다, 핸섬하다.
1: 네.
0: 그래요?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부장님은 이런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1: 없습니다.
0: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네, 그럼 완벽한 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완벽한 부장님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1: 부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0: 건강 잘 챙기시고
1: 네, 앞으로도 쭉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부장님 표정 어떠신가요? 저희는 볼 수가 없으니
1: 흐뭇해하십니다. 이빨 두 개가 보이십니다. 옆니빨이.
0: 이빨 옆니빨. 네, 부장님 오늘 행복한 출장 되시고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홀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홀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시아의 남규리입니다. 장애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저는 3부의 이너미닉과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죠.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8: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9: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9: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0: 경농이 만듭니다.
1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남규리고요. 잠시 후에는 감성, 트렌드 전부 담아서 컴백한 팀이죠. 이너미닉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문화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믿고 보는 연출과 장진은 감독의 코미디 연극이죠. 내 여자가 벌이는 발칙한 비밀 작전을 담은 작품 연극 꽃의 비밀 티켓 드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광고 소개를 해봐야 하는데 박돌이, 집순이 준비됐나요?
2: 네.
1: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3: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소개할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플래닛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엔티맵들이,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착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최근 저희 시아가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재결합했잖아요. 세 사람이 모두 모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무대에 서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데뷔 2년차 풋풋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경력직 실력파 아이돌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이너미닉과 함께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 앤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너미닛 어서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이너미닛입니다.
0: 이번엔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너미닛의 리더 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이너미닛의 목소리 준태입니다.
0: 네, 아쉽게도 멤버 현엽 씨는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1: 맞습니다.
0: 네, 청취자 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나저나 이너미닛 네. 작년 3월에 데뷔하셨고요.
1: 네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정우의 희망곡엔 첫 출연이세요.
1: 아, 진짜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3: 지금. 네.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0: 팀 이름이 이너미닛. 네. 어떤 의미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이너미닛이 네. 외국 분들께서는 네. 곧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미닛 안에 저희의 음악을 듣거나 무대를 보시는 분들을 사로잡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0: 의미가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너미닛의 입덕 포인트는 뭘까요?
3: 제가 생각하는 네. 저희
0: 필살기?
3: 저희의 필살기는 네. 아무래도 좀 자체 제작이 가능한
0: 네. 자체 제작?
3: 네. 음악도 저희가 만들고
0: 자체적으로 뭐,
3: 네. 프로듀싱 자체를 또 저희끼리 한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완전 실력파 그룹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저 재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 이너미닛은 사실 한 명이 지금 없지만 네. 잘생겼습니다.
0: 아니, 두 분도 잘생기셨어요.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1: 그런 얘기를. 네네, 맞아요.
0: 잠깐 마주쳤잖아요. 네, 인사를 딱 하시길래 약간 외국 분이시다 이랬어요.
1: 근데 그런 이야기를 네. 종종 들어서요. 네.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라는 맞아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다시 보니까 이제 이너미닛이었던 거죠.
1: 네.
0: 그리고 지금 강철호님께서 네. 오른쪽 분 진짜 잘생기셨다. 오른쪽 분이면
1: 오른쪽이 어디죠?
3: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오른쪽이 어떻게 될까요?
0: 어디 쪽에서 오른쪽? 전 두 분 다 잘생기셨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진짜로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약간 이국적으로 잘생기셨고 여기 약간 한국적으로 귀엽게 잘생기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네,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0: 네.
1: 팀입니다.
0: 네, 다채롭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앞에서 경력직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1: 네.
0: 이너미닛 전에 데뷔를 이미 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럼 어떻게 다시 뭉치시게 된 거예요?
1: 이게 저 재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데뷔만 한 4번, 5번 했었어요. 근데 준태랑은 2019년에 트레이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었다가요.
3: 네.
1: 그 이후로 저희 둘이서 JTM 마커스라는 팀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작곡을 하고 준태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팀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0: 네.
1: 그러다가 제가 MBC에서 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 준태한테 그 팀에서 같이 활동하던 현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셋이서 팀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0: 그럼 정말 그냥 멤버들이 제안을 해서
1: 네네네.
0: 오케이가 그렇죠. 돼서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1: 사실은 저희 좀 독단적인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현엽이랑 준태랑 셋이서 하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어서 양쪽의 대표님들께 먼저 허락을 받고
0: 그렇죠.
1: 네, 그다음에 네. 친구들한테 제안하는 척 이미

0: 진행을 했는데
1: 만들어 놓고
0: 네네네 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1: 그럼 준태 씨는 재준 씨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정말 오랫동안 봤고 저도 네. 이 친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성사가 되어 있겠구나. 네, 나한테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1: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런 건가요?
2: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도 사실 이제 재준이하고 네. 같이 네. 음악을 하는 거면 사실 네. 제일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1: 확신도 있고.
2: 네네. 네. 그래서 뭐 전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재준이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성된 팀의 곡을 저희가 같이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엽이라는 이제 멤버도 중간중간 좀 봤었어요.
1: 네네.
2: 근데 나랑 굉장히 잘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현엽이 얘기를 해가지고
1: 현엽 그 한 번에 성사가 금방 된 거네요. 계획이 이미 있었고.
2: 그렇죠. 그렇죠. 멤버들끼리는 네. 네.
0: 아 이게 현엽이한테 제안했을 때가 제일 빨랐어요. 현엽이한테 해볼래? 현엽이 네. 그래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그쵸.
0: 네. 네.
1: 그럼 이렇게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네. 서로를 한번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 볼까요?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0: 아 괜찮습니다.
1: 네. 네. 그럼 재준 씨가 먼저 우리 준태는요 하면서 아이고, 시작을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2: 아유 부금이
0: 완벽하네요. 네. 네, 우리 준태는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수많은 아티스트의 디렉을 받지만 준태만큼 노래를 잘하는 남규리 선배님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착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살면서 몇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매력 있고 잘하는 친구니까 우리 준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제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2: 준태님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규리 선배님 다음으로 네.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그 포인트까지 아주 100점 만점이지 않았나.
1: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사회생활도 만능이십니다.
0: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엔 준태 씨가 우리 재준이는요 하면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2: 우리 재준이는요 일단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생겼고 스스로 좀 아름답다 아 물론 남규리 선배님 다음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굉장히 리더로서 이 주변에 있는 또 멤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고 또 프로듀싱 이제 천재 모먼트가 이제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완벽한 정말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곁에서 정말 오래 본 친구지만 제가 든든하게 마음을 이제 기대고 또 이렇게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동했습니다. 아니, 이게 약간 멘트성이 아니라 진짜가 느껴져요.
0: 정말로요?
1: 네. 가짜였어요?
0: 아니요 진짜였죠. 근데 진심이 나왔어요.
1: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저도 이너미니 세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본격적인 정규앨범 토크 시작하시기 전에 네. 이걸 꼭 해야만 합니다. 정호의 희망곡에만 있는 시그니처 타임이죠.
0: 네.
1: 선 포토 후 토크.
0: 네.
1: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네, 안 그래도 네. 찾아보기도 했고 설명을 네.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아주 시그니처 귀엽고 잔망스러운 포즈를 맞아요. 꼭 취해야 된다라고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네. 잔망스러워야 합니다.
0: 잔망이요.
1: 네, 잔망 잊지 마시고요.
0: 네.
1: 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네. 헤드폰을 벗고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먼저 재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0: 네.
1: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잔망스러운 곰돌이? 느낌?
2: 저희 또 팀 내에서도 곰돌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준이가.
1: 아 그렇습니까? 카메라 잘 잡혔죠? 네, 그럼 갑니다. 귀여운 곰돌이? 알고 보면 집돌이? 그게 바로 나! 이너미닛의 얼굴을 책임지는 리더 재준이다! 하나, 둘, 셋, 찰카!
2: 정말 잔망 넘치는
1: 잔망이
0: 그럼요
1: 네. 철철 넘쳐 철철
0: 감사합니다
1: 네 잘하셨는데요
0: 감사합니다
2: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네.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잘하신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준태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1: 아, 떨리네요.
2: 괜찮아요? 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3: 아, 그래요? 네. 금방 지나가나요?
0: 장난스러워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너미니 새 목소리는 내게 맡겨라. 파워보컬 준태가 정우의 희망곡에 왔자요. 어, 뿌잉뿌잉. 하나, 둘, 셋, 찰칵. 좋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어,
3: 금방 지나가네요.
2: 순식간이에요.
3: 어, 순식간이에요. 네.
0: 어, 어, 너무 잘하셔서.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여기 닭살이 돋았어요.
2: 오, 네. 좋은 칭찬인 거죠? 네.
0: 진짜로 네. 가끔 이런 거 저희도 막 여기 나왔었는데 시합 아, 멤버들이랑 네.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힘들었습니다. 아. 배워갑니다.
2: 네. 네. 아유, 아유.
0: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소개 들어가 봐야죠.
2: 아, 좋습니다. 네.
0: 이너미니 새 첫 정규 앨범 When the Sun Goes Down Midnight이 발매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3: 진짜.
0: 앨범 이름이 꽤 긴데요.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리즈가 있다고 하던데. 설명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이게 네. 제가 육하원칙을 사용을 해서 앨범을 네. 쭉 발매를 하고 있었어요.
0: 네.
2: 그래서 데뷔했던 앨범은 언박싱 What You Wanted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박싱한 상자 안에는 이너미닛이 들어있는데 그 이너미닛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What You Wanted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이렇게 시리즈를 쭉 이어가다가 네. 네. 지난번에 발매했던 앨범이 그 사랑의 과정을 담은 앨범이었거든요. 만남, 위기, 이별 순으로 싱글 앨범이었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이별 후의 스토리를 좀 풀어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별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끝이야 끝 이건 아니고 그걸 네. 받아들이고 뭔가 익숙해지고 일상을 되찾고까지가 좀 이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러면 이걸로 해서 쭉 풀어서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까지 좀 담아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다 주축 맥락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네요.
2: 네, 조금 개연성이 네. 아무래도 네.
0: 그래서 계속 공감에 공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앨범이 되네요.
2: 오, 오 맞습니다.
0: 네, 네. 네. 어, 특히 전국 프로듀싱의 멤버 전원이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2: 네.
0: 대단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3: 감사합니다.
0: 작업실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 내고 작업하는 걸까요?
2: 어, 그렇게 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0: 네. 아니면 혹시 네. 작업물을 따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각자 작업하시는 편인가요? 아,
2: 어, 사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던 시기도 있었고
0: 네.
2: 요즘에는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초안 작업을 해놓고 멤버들한테 보내서 멤버들 거를 다시 받아서 제가 또 합치고 뭔가 이런 식의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3: 이번 정규 앨범이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네네네. 같습니다.
0: 어, 대단하세요.
2: 아, 아닙니다.
0: 네, 그럼 네 이너미니 멤버들의 노력이 묻어난 이번 앨범 타이틀곡 네. 제목이 미드나잇. 네, 이번엔 준태 씨가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어, 네. 재준이가 네.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 앨범의 마지막 트랙 혼잣말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별을 지나서 이제 좀 그 아픔을 좀 극복하고 이제 일상을 좀 되찾아가려는 네.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제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 미드나잇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그 이별한 직후에 약간 좀 혼란을 좀 겪고 약간 그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좀 감정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0: 특히 타이틀곡 작사 작곡을 재준 씨가 했네요.
2: 어, 네 맞습니다.
0: 네, 얼마 만에 나온 노래예요?
2: 아 이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미디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0: 2주요?
2: 네네네.
0: 두 달, 2년도 아니고 2주요?
2: 어, 네네네. 그렇군요.
0: 네. 오, 그러면 준태 씨는 타이틀곡을 처음 듣고 어떠셨어요?
3: 어, 저는 굉장히 좀 저희가 원래 좀 추구하던 약간 그런 감, 뭐 공감이나 약간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와 닿는 듯한 그런 탑라인이고 가사 내용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부르기만 잘하면 저랑 이제 현엽이가 부르기만 좀 잘하면
0: 되겠다.
3: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어, 그러면 혹시 두 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는 어디일까요?
2: 아, 제가 아무래도 네. 어, 이국적인 비주얼을 받고 있다
0: 그쵸?
2: 보니까
0: 네, 네.
2: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있어요.
0: 댄스 브레이크.
2: 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제가 가운데서 춤을 추는데 그 노래를 만들 때부터 아, 나 이 파트에 진짜 다 죽여놓는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작업을 했었어요.
0: 어, 너무 궁금한데요?
2: 네. 네. 아, 이게 아쉽죠.
3: 아, 그러니까요.
0: 아쉽다. 예. 여기선 춤을.
2: 어,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1: 잔망 네. 떨면서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조금 조금씩.
0: 네.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너미닛의 신곡 들어봐야 하는데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0: 네. 라이브 사고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네.
0: 라이브가 끝나면 카메라 보러 바라보시고 음악 방송처럼 엔딩 포즈 아시죠?
1: 네.
0: 엔딩 포즈 잔망스럽게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준비하시고요.
1: 네.
0: 네. 다들 준비되시면 네 알려주세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됐습니까?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너미닛의 미드나잇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네, 이너미닛의 미드나잇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 네.
0: 오, 지금 게시판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399님, 준태님, 미드나잇 라이브 고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뭐 괜찮은 거죠?
1: 아, 그럼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항상 네. 괜찮습니다.
0: 아, 네. 457 하나님.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미드나잇 라이브 중간에 잔망 댄스 타임 제대로 봤어요. 최고 최고.
2: 감사합니다. 잔망 좀 물어봤습니다.
0: 저도 제대로 봤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제보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준태 씨가 직접 읽어 주시죠?
1: 네. 내 마음속에 이너미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인기가요 역조공 받은 이닝이에요. 늘 이너미니님

0: 민이 덕분에 몸도 마음도 든든하고 그래서 어제 타이틀곡 미드나잇이랑 팬송 1AM 계속 스밍했어요.
1: 아, 감사하네요.
2: 아, 맞아요.
0: 정말 감사하네요.
2: 네. 이너미닛은 어떤 걸 대접했어요? 혹시 멤버들이 좋아하는 음식? 네.
1: 아, 사실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2: 네.
1: 음식이 떡볶이였거든요. 네,
2: 떡볶이. 너무 좋아요, 저도.
1: 제가
2: 네.
1: 진짜 그 활동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2: 아, 네.
1: 끝나면 진짜 그좀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2: 네.
1: 그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0: 네. 버킷리스트.
1: 네.
2: 아, 버킷리스트.
1: 네, 그래가지고
2: 네.
1: 그 매운 떡볶이는 사실 좀 호불호가 있으니까
2: 맞아요.
1: 좀 맛있는 떡볶이로 해서
2: 네.
1: 팬분들에게 역서포트를 좀 드렸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렇구나. 너무 맛있었겠다. 네.
1: 근데 제가 못 먹었어요.
2: 왜요?
1: 아,
2: 먹으면 안
1: 왜
2: 돼요?
1: 또 살찔까봐. 아직은 좀 참고 있어요. 네네.
2: 아, 진짜요? 그럼 꼭 하루빨리 드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너미니님이 얘기해주신 1AM 이번 정규앨범 수록곡이죠?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0: 네. 이번 저희 정규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1AM이라는 곡은 저희 또 이너미닛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저희 이니분들을 위한 팬송입니다. 네, 이렇게 또 새벽 1시에 우리 이니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또 내일을 그려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눈물 줄줄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2: 그렇군요. 아니, 팬송, 팬분들 이닝들을 위한 팬송이라고요?
0: 네네. 네,
2: 그럼 이너미닛 멤버분들은 평소 새벽 1시 이 시간에 혹시 뭐 하시나요? 꿀잠? 아니면 곡 작업? 아니면
1: 저는 항상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날을 열심히 살아야 내가 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종종 사색에 잠기는 편입니다.
2: 사색에.
1: 네.
2: 그럼 혹시
0: 저도 그 옆자리에서
2: 생각을 하시네요. 네,
0: 저도 그 옆자리에서 이제 이 친구 사색에 잠긴 걸 보면서 난 좀 더 깊은 사색에 잠겨 좀 더 깊게 우리 인형들을 생각하고 또
2: 네.
0: 내일을 그려나가고.
1: 그렇죠. 통했죠.
0: 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2: 그렇군요. 새벽 1시. 그러면 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너미닛의 1AM 계속해서 쭉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

0: 네,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1: 오케이. 우! 잘했네.
2: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작사, 작곡부터 프로듀싱까지 첫 정규앨범을 멋지게 만들어낸 실력파 아이돌 이나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3: 네. 아.
2: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9월 25일 이나미니 재준 씨의 생일이죠?
3: 아, 네, 맞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축하합니다.
2: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분은 네. 10년 넘게 친구시잖아요.
4: 아, 네. 맞습니다.
3: 그쵸.
2: 네, 매년 생일을 혹시 서로가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편인가요?
3: 사실 축하한다라고 얘기해주는 건 사실 매년 했던 것들인데 뭔가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거는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4: 이게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계속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뭐 몰래 이렇게 준비를 할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3: 근데 작년 네. 생일 때 준태가 네. 갑자기 저한테 그 계좌이체로 10년 됐다고 네. 100만 원을 송금을 하더라고요.
2: 진짜요?
3: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으면서 다시 돌려줬거든요. 네.
2: 그러면 하루에 1년에 10만 원씩 해주고 10년
3: 네, 그렇게 저는 네. 한 20년까지 네. 먼저 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3: 기대 중이에요.
4: 저는 이제 10년 네. 10년 됐을 때 딱 보내주고 20년 됐을 때 제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이제 환불을 받아가지고
2: 와 100만 원 송금 근데 네. 다시 돌려드렸나요?
3: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바로 돌려줬거든요.
2: 준 건 준 거고 받은 건 받은 거지.
3: 아 사실 한 번 더 주려나?
2: 한 번 더 주려나?
3: 한 번 더 줄까? 했는데 생각입니다. 네.
2: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3: 네.
2: 재준 씨
3: 네.
2: 친구 준태의 생일은?
3: 아 4월 14일입니다.
2: 맞나요?
4: 맞습니다.
3: 당황했네요.
2: 맞았어요.
3: 네, 아 이건 너무나도
4: 아, 네. 그쵸, 그쵸.
3: 기억을 하고 있어요.
2: 대박. 네, 그러면
3: 네,
2: 네 이나미닛의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3: 네. 네.
2: 재준 씨와 준태 씨 두 분의 우정을 제가 격렬히 응원하며 준비한 네. 코너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바로 이나미닛의 이호동성.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3: 네.
2: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 아 이게 원고에 없더라고요 질문이.
4: 네, 그러니까
3: 아,
2: 없어요, 없어요.
3: 네, 네, 긴장 중입니다.
2: 네, 똑같이 대답한 수만큼 정의 청취자여 선생님들께 이너미닛 이름으로 떡볶이 세트 나갑니다.
4: 와 대박. 많이 맞춰야겠네요. 최대한.
3: 저도 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2: 네, 준비됐습니까?
3: 네, 됐습니다.
4: 그럼요.
3: 네.
2: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 네.
2: 네. 이번 정규앨범 수록곡 중에 딱 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하나, 둘, 셋!
3: 미드나잇! 아.
2: 땡! 네. 아, 대답이
3: 아, 첫 번째는 사실 몸풀기 연습이라고 하죠. 네.
4: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3: 한국인의 정으로.
2: 그럼 네.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 네.
2: 솔직히 노래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 Yes or no? 하나, 둘, 셋!
3: No!
2: 또 걸렸습니다.
3: 아 근데 사실 전 준태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딱 한 사람과 무대에 선다면 신용재 대 크러쉬. 하나, 둘, 셋.
3: 크러쉬.
2: 오. 네. 그럼 다음 질문. 우리가 더 자신 있는 건 강렬한 댄스곡 대 애절한 발라드. 하나, 둘, 셋.
3: 발라드.
4: 발라드.
3: 네.
2: 발라드. 오. 네, 나는 휴대폰에 상대방을 이름 세 글자로만 저장해놨다. Yes or no? 하나, 둘, 셋.
3: No.
2: 동갑내기 친구지만 내가 더 트렌디한 것 같다. Yes or no? 하나, 둘, 셋.
3: Yes.
4: Yes.
2: 요즘 나의 취미생활은 하나, 둘, 셋.
3: 이닝 생각?
4: 네, 이닝 생각.
2: 한 템포 느렸어요. 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상대방에게 얘기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3: 한다.
2: 내가 못 먹는 음식은 하나 둘 셋.
3: 깻잎?
4: 복숭아?
2: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3: 네.
2: 긴장하시고 이너미닛의 첫 정규 앨범 발매 날짜는 하나 둘 셋.
3: 9월 9일.
2: 네.
3: 아 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어떤 뭔가 생각이?
3: 라디오나 네. 어떤 방송에 출연했을 때 네. 함정 같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4: 네, 그쵸,
2: 맞아요.
4: 그쵸. 네,
3: 마지막에 네. 발매 날짜를 몰랐더라면
4: 그쵸, 그쵸.
3: 방송이 끝난 다음에 팬분들에게 수많은 질타를 들었을 텐데
2: 난리 났겠죠.
3: 네, 그쵸, 그쵸. 다행입니다. 지금.
4: 다행입니다. 진짜.
2: 네. 제가 살짝 긴장했습니다.
3: 다행이요.
2: 네. 혹시 그래서 총 6개 성공하셨습니다. 와, 이남민 이름으로 6분께 떡볶이 세트 나가고요.
3: 오,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요.
4: 그러니까요. 네. 10개 중에 6개면

0: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추셨어요.
1: 그러네요. 네.
0: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1: 네.
0: 네. 아... 대답이 갈렸는데 예.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 딱 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해서 대답이 갈렸습니다.
2: 네.
1: 네, 사실
0: 한 분씩 어떤 곡을 추천하셨는지.
1: 네, 제주는 저는 먼저 미드나잇 타이틀곡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타이틀곡인데.
2: 네.
0: 준태님.
2: 아, 네. 저는 이제 관람차라는
0: 관람차?
2: 곡을 저희 수록곡 관람차를 네. 추천을 드렸는데
0: 네.
2: 저는 타이틀곡을 제외한 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머릿속에서
1: 수록곡이라
0: 수록곡이라고 네. 했는데
1: 네. 아~
2: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이제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0: 아 그래서 수록곡이라고 이제 해서 타이틀곡 제외한 줄 아셨구나.
2: 네네네.
0: 그죠. 그럼 관람차를 추천한 이유는요?
2: 사실은 뭔가 이제 저희 앨범의 마지막 네. 이제 수록곡이기도 하고
0: 네, 네.
2: 어떻게 됐든 정규 앨범을 좀 쭉 순서대로 들어보셨을 때
0: 네.
2: 앞전에 좀 느끼시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공감이 다 지나가고
0: 네.
2: 좀 잘 이렇게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관람차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2: 아 타이틀곡이 무조건 타이틀곡이 네. 나왔어야 된다라고 아, 그러니까 생각하긴 하는데 네.
0: 저 당연히 미드나잇
1: 아, 저도 솔직히
0: 아, 줄 알았는데
1: 아, 근데 사실 네. 괜찮습니다. 준태 익숙합니다.
0: 아, 네. 아 원래 약간 조금
1: 겉도는 타입이죠. 아.
0: 네. 네, 그럼 아. 두 번째 질문도 대답이 갈렸습니다.
2: 아, 네. 네.
0: 솔직히 노래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
1: 아, 근데 사실 이거는
0: 네.
1: 같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렇죠.
1: 네.
0: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1: 네, 아 일곱 명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네, 한 세트 더. 네. 저희가 이거는 동일한 대답이었다.
1: 아, 이게 왜 그러냐면
0: 의미는 같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렇죠. 왜냐하면 준태 씨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네, 이너미즈 그래서 목소리입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네. 목소리니까 당연히 그랬고 예스라고 했고 노라 본인이 아니라고 노라고 한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네. 준태 씨인 거죠.
1: 그렇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제주의 목소리 너무
0: 네, 그러면
2: 오!
0: 좋습니다. 떡볶이 세트를 일곱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흥정해냈습니다.
0: 네. 네, 이번에 정답이 딱. 나왔어요.
2: 아, 예. 네,
0: 딱 한 사람과 무대에 선다면 신용재 대 크러쉬 했는데
2: 네.
0: 두 분 다 크러쉬를 얘기했습니다.
2: 맞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제가 좀 고민이었어요. 전에 저희가
0: 네.
1: 축제 행사를 갔다가 네. 신용재 선배님을 이제 만나 뵙는데
2: 네, 네, 네.
1: 준태가 신용재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네. 꼭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막 이렇게 이 정도라서 신용재 선배님인가? 크러쉬 선배님인가? 누구지? 하면서 엄청 내적 갈등이 있었거든요.
2: 네. 아 뭔가 사실 이렇게 좀 한번 재준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신용재 선배님을 뵌 적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이 팬의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막 사진도 찍고 제가 뭐 선배님 언제부터 좋아하고 막 이러면 장황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0: 네.
2: 근데 아직 크러쉬 선배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1: 아,
0: 아 네. 그런 이유였나요?
2: 네. 네.
0: 제가 감사합니다. 신용재 선생님께 전화해볼까요?
1: 약간 권력이 느껴지네요.
2: 사랑합니다, 선배님.
0: 그냥 저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1: 와 진짜요?
0: 많이 이제 저희 또 콘서트 게스트로 또 서주시고요.
2: 아,
0: 네, 허영별님들 이렇게 친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너 좀 잘 보여야겠다.
2: 오늘 역시 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규리 선배님께서.
0: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준태 씨, 신용재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2: 아 좋아하는 노래 네. 정말 너무 많은데.
0: 네, 정말 좋은 곡이 너무 많죠.
2: 한 곡만 딱 뽑아야 한다면 저는 네. 신용재 선배님 오늘이라는
0: 네,
2: 노래가
0: 혹시
2: 있습니다.
0: 조금만 가능할까요? 라이브로 한 소절만.
2: 오야 긴장되네요.
0: 네, 라디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2: 햇살에 또 밀려서 무거운 눈을 들고 복잡한 이 거리 위에서 표정 없이 걷는 나. 뭐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네. 지금 약간
0: 좋은데?
2: 1, 2절이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0: 아니...
2: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1: 잘했다 진짜.
0: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미드나잇 들을 때 듣지 못했던 감성이 느껴져서 목소리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데요?
2: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0: 다음에 한번 신용재님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1: 너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약간 색깔도
1: 네.
0: 딱 느낌 비슷한 발성이 맞아. 약간 있어요. 맞죠?
2: 제가 많이 좋아해가지고.
0: 네.

0: 영향을 받은
1: 네,
0: 것 같아요.
1: 역시 메인 보컬입니다. 매우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0: 네네.
2: 아.
1: 나는 휴대폰에 상대방을 이름 세 글자로만 저장해놨다.
2: 네.
1: Yes or no?
2: No를 저희는
1: 네. No를 했는데.
0: 네.
2: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준태라고 저장했습니다.
1: 준태.
2: 세 글자는 아니니까.
0: 아 그쵸 그쵸.
1: 아, 두 글자.
2: 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성을 붙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성 긋는다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좀 있어서
0: 확 들긴 하죠. 네,
2: 그래서 그냥 준태라고 간결하게 해놨습니다.
0: 네.
1: 아, 그럼 준태님은요?
0: 저는 원래는 이제 세 글자였는데
1: 네.
0: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내 가족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족으로 그냥
1: 가족?
0: 네, 업데이트를 바꿨습니다.
1: 그럼 준태님이 더 뭔가 애정애정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약간 지금 들어보기로는
2: 아니 그 진짜 네. 가족은
1: 네.
2: 내 가족, 뭐, 내 뭐 가족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0: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 뭐 네.
1: 지금 누가 더 깊은지 파고드는 시간인가요?
2: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또 뭐 생각하는 네. 마음은
1: 맞아요. 네. 애정이 느껴지네요.
2: 감사합니다.
1: 아니 느껴져요?
2: 아 그래요?
0: 아,
1: 준태.
2: 네.
0: 그렇죠 그렇죠.
1: 내 가족 네. 이렇게
0: 분명히 저장하면서
2: 뭐야 이게 하신 것처럼 준태가 아니라
0: 그쵸?
1: 준태. 제가 해석 잘했죠?
2: 딱 정확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두 분의 애정을 응원하면서 노래 네. 한 곡 더 듣고 와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2: 좋습니다.
1: 네, 아까 준태 씨가 추천한 앨범 수록곡이죠?
0: 네.
1: 이너미닛의 관람차 듣고 올게요.
0: 오.

0: 이나민닛의 관람차 듣고 오셨고요. 실시간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준태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네. 18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라이브로 들려줬던 미드나잇

0: 처럼 강렬한 곡도 좋았는데 지금 나오는 관람차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곡이네요. 진짜 남친이랑 놀이공원 놀러 갈 때 듣고 싶은 노래라고. 오,
1: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할 때 들으시기 좋은 노래라고.
0: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추천하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네 계속해서 이너미님과 함께한 이구동성 네. 질문들 하나씩 파볼게요.
1: 좋습니다. 네.
0: 좋습니다.
2: 다음 질문은 이거였죠. 동갑내기 친구지만 내가 더 트렌디한 것 같다. 네. 두 분의 대답이 갈렸습니다.
1: 맞습니다.
2: 솔직히 누가 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더 트렌디하다 생각합니다.
2: 순태 씨는요?
0: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더 트렌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기는 싫은데 네. 왜 제가 노우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이번 이제 또 저희가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네. 요 재준이 친구가 네. 정말 머리도 많이 굴리고 저희 또 이니들에게 또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또 모르는 사이에 이 녀석 조금 더 트렌디해졌을 수도 있겠다.
1: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것부터가 좀 차이가 납니다.
2: 아 그래요?
1: 네, 말할 때 준태는 단어 선택들이 가끔씩 올드한데 싶을 때가 있어요.
2: 맞아, 아까 약간 어르신처럼 덕목입니다.
1: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네.
2: 덕목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0: 그래서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계시면 네,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1: 아, 팬들이 줬던 것 같아.
0: 네네네네. 오. 아마
1: 이렇게 이렇게.
0: 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말랑이도 있고요.
1: 맞아요.
0: 이 왁부부를 한번 이제 부서지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부서질 때 소리가 왕 이렇게 나나? 그래서 왁 하면서 부서지는 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 그리고 키캡도 저는 그 제 차 키에 달고 다녀요. 오. 아, 저는 뭐 트렌드 트민남이죠.
2: 확실히 요 최근 사이에
1: 그렇군요.
2: 발전을 많이 했네요.
0: 그럼요.
1: 네. 그럼 그리고 다음 질문 그러면 두 분의 취미 생활을 물어봤는데 두 분 네. 모두 팬분들 이닝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진짠가요? 네. Every day, every time인가요?
2: 아, 그럼요.
0: 뭐, 네. Day and night, 뭐 365 every day. 네.
2: 그렇죠. 빼놓지 않고.
1: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저도 팬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네네네. 찍을 때도 그렇고 네네네. 무대에 설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0: 사실 네. 저도 그래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는 오로지 삼겹살만 생각하거든요.
0: 네. 근데 집중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1: 네.
0: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집중하시는 네. 그 눈동자가 이렇게 딱딱 인상 깊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집돌이라
1: 집돌이
0: 아, 그쵸,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집돌이군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사실 취미생활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래요?
1: 맞아요.
0: 막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 보거나 또 사실은 조금 귀찮기도 하고요.
2: 그렇죠.
1: 네. 너무 스케줄이 많으면 귀찮죠. 힘들고.
0: 네. 그쵸? 그냥 그리고 팬분들 생각하기 너무 바빠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2: 게임 할 시간 이런 거가 네. 없죠, 진짜.
0: 그럼요. 사치입니다. 네.
1: 저는 게임 하는데. 영화도 보고
2: 게임 좋아하시는 것도
1: 봐요.
2: 아, 게임 좋아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1: 산책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2: 그리고 게임도 엄청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1: 네, 잠깐. 네.
0: 미지기님.
1: 난 우리 팬들한테 미안하네.
0: 죄송합니다.
2: 저는 그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또 잘 하시는 그런 거면은 또 무조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이너미니 여러분들께 배워야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Everyday, every time.
0: 네 죄송합니다. 네.
2: 저희 뭐 산책도 하고요. 네.
1: 떡볶이도 네. 먹으면 안 되겠어요.
0: 아, 떡볶이는 먹어야 돼. 네. 네.
1: 그리고 두 분의 대답이 갈렸던 질문이
0: 네.
1: 내가 못 먹는 음식 깨니까 복숭아라고.
0: 맞습니다.
1: 혹시 알러지 때문인가요?
2: 저는 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1: 네,
2: 못 먹습니다.
1: 그 맛있는 걸.
2: 그러니까요.
1: 네. 그럼 깻잎은요?
0: 사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없어요.
1: 깻잎 드실 때?
0: 네, 근데 깻잎을 네. 먹을 때 저는 그 향이 코에 뭔가 남는 음식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
1: 그 깻잎 원래 그 향이 맛있는데.
0: 그래요? 그 막 미나리 같은 것도 드세요?
1: 그쵸.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올라가네, 올라간다.
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에 땔감을 쥐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우리의 고막과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분들이죠. 이너미닛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희 청취자 선생님들과 이너미닛을 사랑해주는 팬분들 이닝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6: 네. 아 재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희에 나오는 게 제 인생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딱 저희 컴백에 맞춰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그리고 남규리 선배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이닝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7: 네, 준태인데요. 저도 일단 우선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는 정우의 희망곡에 저희 또 이너미닛이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규리 선배님께서 정말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고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랑 그리고 항상 저희 사랑해주시는 이니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덕분에 행복합니다.
5: 저도 정호의 희망곡 덕분에 이너미닛 멤버들과 친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그럼 오늘 끝곡 밀 때 제대로 밀어야죠.
6: 네. 네.
5: 이너미닛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미드나잇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
8: 이너미닛이었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0: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네 정육점 앞에 보냉용 스티로폼 상자가 아주 산처럼 쌓였습니다. 명절 다가오면 손님들이 고기를 많이들 사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야, 저걸 다 팔면 돈이 얼마일까? 괜히 속으로 계산해봤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할 만큼 가게마다 장사도 잘 되고 직장인은 보너스 듬뿍 받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떠신지요? 추석이 코앞인데 마음도 주머니도 두둑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별들의 하늘, 가득 찬 하늘 그런 거지.
1: 별들에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만 잘 보내면요. 추석 연휴입니다. 뭐 벌써부터 뭐 들떠 계시는 분들 계실 테고, 심지어 봐봐 날씨까지 좋아. 와,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월요일이라도 오늘의 월요일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임하는 자세가 좀 달랐을 것 같아. 괜히 그냥 뭐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더라도 그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저 남편 옷 입고 왔어요. 뭐 봉선 언니한테 얻어 입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모니터 해보시고 그냥 좀 짜냈나 봐. 옷을 사오셨더라고. 새 옷을 사오셨더라고. 근데 안 맞는 옷을 사왔어. 바지가 너무 작은 옷을 사갖고 왔어요. 엄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응? 어쨌든 그 바지는 못 입습니다. 자, 김정원님. 아, 노보라. 저도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이것 봐. 그러니까 평상시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다른 DJ였으면 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뜻이겠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들었을 텐데, 저니까 괜히 뭐야? 뭐 아니면 노브라라고 뭐 이렇게 돼. 왠지 안영미라면 그럴 법도 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이, 제가 아무리

0: 가슴 댄스 이런 거 많이 추고 뭐 19금 개그 이런 거 많이 해도 이제 예의는 갖춥니다. 예? 제가 옷은 안 입을지언정 속옷은 항상 갖춰 입으니까 걱정 허덜 마셔요. 노현님 라방 다시 해줘요. 또 속아보게. 아 우리 떴다방 오늘 한번 또 해볼까요?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못 믿어 와.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윤선영님도 아 또 떴다방 인스타 라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 뭐 한 10분 이상 정도 원한다. 아 나도 자존심이 있지. 10분 이상 정도 원한다 싶으면은 아 그때 잠깐 제가 떴다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떴다방 여러분 아시죠? 인별 그 라방 하려고 하는 건데 괜히 또 제 인별에 들어와가지고 어 왜 안 틀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대 인별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선아님 우리 회사는 보너스 없어요. 아우 가난한 주머니. 아이고 그 웬만한 회사들은 아마 보너스가 다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다 경제가 뭐 어렵다 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 나은 거에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방송국은 더 없어요. 아예 없어. 방송국은 보너스가 어딨어. 그 맨날 그 이번에도 그 저건가? 참기름이랑 들기름이요? 아 이건 내가 시위를 한번 해야겠다. 내가 한번 참기름이랑 들기름 온몸에 바르고 내가 한번 저기 한번 사장님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등에 기름 좀 발라달라고. 나 진짜 아니 살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기름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전처럼 쌀만 보내주세요. 쌀이나 보내주세요. 아 남현주님 주머니가 두둑하냐고요? 아이고 명절 선물 사고 조카들 용돈 줘야 해서 오히려 지갑이 비지요. 그저 마음만 풍성할 뿐입니다. 맞아요. 추석은 왠지 그런 것 같아. 같은 명절이라도 설날은 또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추석 때는 아 뭔가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주머니도 좀 더 많이 비는 것 같고 기분 탓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댕이들의 부지런한 참여를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뭐 주머니도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뭐 마음이 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아 건 그렇고 문자 보내주세요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또 다 또 준비를 했죠 거기에. 자 두댕이들을 위한 추석 연휴 맞이 특별 선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맨입으로 막 문자 보내달라고는 안 해요.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추석 얘기를 했잖아요. 추석 하면은 뭡니까? TV에 항상 요거 항상 띄워주잖아요. 타짜 가볼게요.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알레스 아우토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광고주 중에 최고였어요. 군산시청을 아냐고요? 내가 아는 광고주 중에 아주 빨리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롯데 렌탈을 아냐고요? 올품, 경기도청, 모빌 코리아 윤활유, 강원 특별 자치도청을 아냐고요?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음주 후엔 티맵대를 아냐고요? 대리, 쏠 수 있어? 조상님께 음복하고 대리 꼭 불러야 돼요. 주식회사 해리지 아보에 한국 MSD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봐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샘표식품 주식회사 나온 여자야.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나온 여자야. 2904번님 빨리 해달라니까 더 늦게 안 해.
1: 이 내가 이 괜한 말을 했구만. 난 돈만 받으면 돼.
0: 아이 빈여상 했다는 건 아니고. 박가연님 안영미 학력 위조. 나 의정부 공고 나온 여자야.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대성의 유니버스 듣고 왔고요. 김재열님, 아 작가들이 영미 씨를 질투하네. 아 이쁜 거를 못 참는구나. 아 그런 거면 노브라 인정. 아 죄송해요. 노브라라 그랬어. 노보라 인정. 노보라 인정. 예. 김은숙님, 앙 보고 싶당. 정말 보고 싶당. 이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장미화, 이선화, 박성은, 배윤겸, 박가연, 이루다, 김규리, 김강순, 정문주님 기가 막히게 정말 딱 11명분이에요. 11분이 염원을 해주셨어요. 야 진짜. 알겠습니다. 아, 기분이다. 타이밍 봐가지고 이따가 잠깐 예, 저기 떴다방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0911번님. 오늘 영미씨 교양있게 살살 좀 진행해주세요. 지인에게 두 대 추천하고 미니 깔아줬는데 첫날부터 너무 후끈하면 제 입장이 많이 부끄럽고 아, 곤란합니다. 아... 이 문자를 진지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아까 오프닝 하기 전부터 봤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미 늦었지 뭐 어떻게 뭐 노브라 얘기하고 다 했는데 뭐 팬티를 보여줘라 다 했는데 뭐 에이 그래도 에이 이따가 교양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 교양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소라님, 저 지금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인데 심심해서 2시에 데이트 듣고 있습니다. 요즘 6인실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 수술 내일 하는데 얼른 수술 후 완치해서 퇴원하고 싶어요. 헉, 어머 정말요?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대학병원이면 큰 병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수술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병원에 있으면 안 아프던 병까지 얻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예, 그쵸? 할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도 병원 밥도 또 맛도 없잖아요. 밍숭밍숭하니 아 괜히 또 우울해지시고 그럴 것 같은데 TV도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떠들어 드릴게요. 예, 제 목소리 들으면서 많이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다? 두 대 크게 틀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6인실이라고 그랬죠?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크게 틀어놔주세요. 9193번님 저는 고향 갈 열차 예매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취소표 어디 없나요? 저도 고향 가고 싶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요 그러니까 이거 진즉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 참 이게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것 같아. 아 예전에는 취소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취소표가 많이 없나 봅니다. 예, 안 나오나 봅니다. 아 정말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0522번님 저 만 원 아끼려고 제가 집에서 머리 커트했어요. 잘했죠? 라고 하셨는데 어머 근데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미용실에서 진짜 머리 하신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 머리를 파마도 하셨어요? 집에서 파마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디를 자르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괜찮습니다. 머리 예쁜데요. 2196번님 현대제처럼 보너스 있겠지라고 하셨는데 자 일로와 한 대 맞아 정신 차려. 현대제처럼 이제 잊어야지. 어? 아니 언제적 일인데 현대제철 얘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제철만 모른다고 우리가 현대제철 얘기한 거. 근데 뭐 자꾸 미련을 둬. 아우 우리 두댕이들은 이렇게 미련쟁이들이 많아. 됐어 빨리 까먹어야 돼. 지워버려. 자 두대 명절 보너스. 제가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던

추석 연휴 기념 깜짝 티켓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 자, 들어와, 들어와. 자, 깜짝 선물 바로 제 인별 라이브가 아니고요. 바로 9월 30일에 개봉하는 배우 구교환, 신승호 주연의 영화 부활남. 부활남, 이것도 지금 발음 조심해야겠다. 더 레드 예매권인데요. 취준생 석환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의문의 추격을 당하면서 펼쳐지는 네버다이 액션 영화 부활남 더 레드입니다. 아, 심지어 빨갛다고요. 자, 유쾌한 재미와 짜릿한 액션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성함을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1인 2매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자, 레드 나왔으니까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요거 하는 동안에 떴다방 라이브 가볼게요.

0: 네, 지금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대 인별 라이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막간에 또 기가 막힌 춤을 또 선보여 드렸습니다. 노현님께서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또 속았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상태 괜찮은데? 저희 막내 작가도 아, 오늘은 필터 안 깔아도 되겠는데요? 라고 할 정도였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규린이 안무 마무리 뭐냐고요? 마무리가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2129번님 야한 영상 보는 사람 마냥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몰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몰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나 참. 자 이제 당당하게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어떻게 이거 인별 떴다방은 몇 시까지 할까요? 아 끝났네요. 네, 갈게요. 안녕. MBC FM for you.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2,000 두댕이가 옛다 하고 던져주신 미니와 문자 사연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제를 끄잡아 올려봤어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소주. 선미님, 명미언니, 설날엔 아기가 너무 어려서 갓 태어난 신생아 시절이라 할아버지 산소에 못 갔는데요. 이번 추석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우리 아기 잘 돌봐주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그쵸. 추석 때는 아, 그쵸, 산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겠죠. 왜냐면 조상님들도 우리 아기가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장거리는 사실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차 안에서 아기가

사만타면 잘 자는 순한 아기가 있는 반면에 사만타면 아 해서 출발함과 동시에 계속 우는 아기도 있거든요. 아 이거 참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장거리 여행이니만큼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 필요 없죠. 두 댕이들 추석 계획 알려주세요. 뭐 하실 건지 어디 가실 건지 그런 거 아니면 좋은 계획 있는지 아니면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저희가 집에 있으려고 하면 집에서 뭘 하시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시간 때웁니다도 괜찮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사진 보내주셔도 돼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용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뭐 어떻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뭐 떴다방 다시 한번 트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피니쉬? 아니 우리 부장님이 아까 제가 춤췄더니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자꾸 인별이 이제 그만 틀자고 자꾸 그러시네. 어? 불안람이 아니라 불안녀 불안녀 불안녀 우리 부장님 불안녀. 제가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천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쓸게요. 아나 쏠게요. 자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 듣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탄소년단의 팔도 강산 듣고 왔고요. 와, 정말 이 운영님께서 웜의 사투리 겁나 잘해보네. 그래, 잘한다. 그래. 아니, BTS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하고 사투리도 잘하고.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두댕이들 추석 계획입니다. 아, 8104번님. 전 추석 연휴 전부 출근이네요.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 저도 뭐 추석 연휴 뭐 없습니다. 저도 출근해야 되고요. 아, 아까 저기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추석 연휴에도 뭐 두시에 데이트 하시나요? 하지요. 아, 명절이라고 노는 DJ도 있나? 나 참. 아니, 당연히 생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 근데 우리 라디오도 진짜 다른 가게처럼 명절 휴무 뭐 이런 거 써붙이면 웃기겠다. 박지연님. 본가 방문해서 엄마가 주시는 맥기니 투정 안 부리고 얌전히 밥 먹고 푹 쉬고 돌아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 명절날에는 그 집밥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식자라서 예전에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막 밥 한상 차려놓고 그것도 매 끼니마다 한상 차려놓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말 계속 다그치니까 안 돼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그땐 그랬는데 진짜 이젠 나이 먹고 보니까 엄마가 해준 집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김현숙님, 요번에 새언니 처음으로 인사 온다고 해서 참하게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우리 오빠 장가 보내야죠. 야, 그래도 김현숙님이 잘 살았나 보네. 그 오빠랑 관계가 좋은가 보네. 다른 오빠들은 새언니 데리고 올 때 여동생 보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너 나오지 마. 나 외아들이라 그랬다. 너 나오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 그래도 오빠가 훈훈하네. 어? 오빠랑 동생 사이가 훈훈해. 서미애님. 이번 추석 때는 아무 생각 없는 중3 아이 고등 선행시킬 예정이에요. 공부 잡돌이 간다. 라고 하셨는데 왜? 아우, 그냥 놀게 냅둬요. 추석 연휴잖아. 빨간 날이잖아. 놀게 냅둬. 뭘 또 잡돌이를 해. 공부하라고. 이러면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어? 자꾸,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곧 고등학생인데. 내가 앉아. 어? 책 펴. 이러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아우, 놀아, 놀아. 놀아요. 야, 놀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들 그냥. 9121번님, 41살 노처녀 막내딸은 엄마 아빠 집 가서 놀고 먹고 늦잠 자고 쇼파에 누워 TV 보며 푹 쉬다 올 예정입니다. 등짝 스매싱 맞을 수도. 아, 그래. 그쵸. 예.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아마 쇼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걸요? 그리고 아마 바로 이제 부모님이 점점 이제 41살, 42살, 43살 갈수록 이제 금방 퇴실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뭐 하십니까? 빨리 나가셔야죠. 뭐 하십니까? 친구 없어요? 친구 안 만날 거야?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너 은둔형 외톨이였니? 왜 혼자 있어? 부모님들이 아마 계속 불안해하면서 은근슬쩍 압박을 주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 뭐 너 언제 시집갈 거냐 이런 뭐 그런 판에 박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아마 무언의 눈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명근님, 미혼이라 추석에 회사 당직입니다. 우리 회사는 결혼하면 당직 빼주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명절에 당직입니다.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당직 세워주는 걸 수도 있어요. 집에 가봤자 잔소리밖에 더 먹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혼자 자유시간 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그리고 당직 서면은 더 추가 비용 있지 않아요? 그거 뭐지? 그 월급에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당직 서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두 분 다 미혼인데 혹시 서로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장명근님과 9121번님은 또 노처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래 내 이 생각을 못했네. 어머나 세상에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것도 한번 미니에다가 우리 공개 소개팅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저기요 저 불안녀 씨, 저 불안녀 씨, 불안만 하지 마시고 음악 준비하셔야 됐어요. 예, 나가요.

네,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나왔고요. 이은영님, 아 사람 일 모르는 거래 꺄! 이설아님, 커플 성사시키고 싶은 영미님의 간절이라고 하셨고, 근데 왜냐면 이게 제가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제 남편 라디오 통해서 만났잖아요. 아니 서로 뭐 그 저는 게스트였고 청취자로 남편은 청취자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 연결했을 때만 해도 뭐 우리가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 거라고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 41세 노처녀 막내 딸이라고 하셨는데 9121번님께서 장명근 씨 우리 잘 돼 볼까요? 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열려 계셔 지금. 아 장명근 씨? 장명근 씨. 아 왜 답이 없어 근데. 지금 일하는 중에.

저거 라디오 몰래 숨어서 들으시다가 지금 본인 얘기 하시는 거 몰랐나? 어? 미니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주세요. 숨지 마시고. 어, 기회예요. 기회. 뭐든지 적극적이어야 모든 기회든 행운이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혼자 와서 둘이 되는 방송.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분 연결을 고대하면서 두댕이들 추석 계획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5870번님, 백수는 추석 전에 미리미리 시골 내려와서 고구마 순 까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벌써 가 계셨구나. 아니, 근데 여기 고양이들이 지금 같이 까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뭘 드시면서 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쪽에 뭐지?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아, 과자 봉지가 지금 그 고구마 순 사이에 보이고 있는데.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5723번님, 추석 연휴 대목이라서 하루 종일 송편 빚어요. 저는 추석에도 두 대 들을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머, 사진 보내셔서 미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어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무슨 송편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 일이야? 요거 저희 두대 인별그램에다 사진 올려도 되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만 보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아, 지금 떡집을 하시나 봅니다. 떡집이 진짜 명절에는 완전 대목이죠. 혹시 가게 이름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1428번님, 연휴가 짧아서 따로 어딘 안 가지만 연휴 느낌이 그리워서 아파트 이웃들끼리 전 부쳐 먹기로 했어요. 어머나, 현대판 응팔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아직도 이런 낭만이 있는 거야. 에? 우리 옛날에는 진짜 이웃들끼리 막 전도 부쳐 먹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근데 그런 낭만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래, 이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셨었어. 자, 장명근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장난치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윤정호님. 장명근 씨, 우리 잘 되어볼까요? 라고 지금. 어? 자, 윤정호 씨. 장난치지 말고. 아이, 지금, 우리, 아까 그, 41살, 우리 막내 딸님.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어? 지금 급하게 새싹 문자가 왔어요. 8104번님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45살 노총각인데 라고 하셨어요. 어머, 지금 여자 한 명에 지금 노총각 두 분이 지금 자, 아까 노처녀라고 하셨으니까 노처녀와 노총각 두 분 지금 거의 지금 유닛인데요. 유닛 활동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효리수인데 효리수. 자, 그러면 세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근데 장명근 씨는 지금 내향인이라서 숨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이라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지. 자, 그러면 세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지금 거의 미니 분위기가 지금 옛날 그 사랑의 스튜디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딱 그 분위기인데 8747번님, 세상에 오작교 방송 여름 같은 가을에 이렇게 설레게 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3710번님, 어머 애기 돌돌돌돌 밥 먹이는 중에 이 무슨 설레는, 와우 도파민 올라요 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설렘설렘 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상관이 없는 분들만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박경진님, 성사되면 결혼식 주례는 안영미 씨인가요? 사회는 누가 하려나? 지금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어 지금.

0: 어? 8955번님 나는 솔로 갑시다. 저 노처녀 38살 여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장명근님 죄송합니다. 전 연하가 좋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 우리 아까 그 노처녀라고 하셨던 분.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노처녀 막내딸이 쏘아올린 나 빛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장명근님의 기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 나 정말 어떻게 아, 좀 잘 좀 됐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장명근님 연하가 그렇게 좋아요? 괜히 44살인 나까지 발끈하게 되네. 나 심지어 아들 둘까지 있는데도 괜히 그냥 40대들 지금 발끈하게 만들었어 지금. 박효정님, 아 성사되면 한복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대 안 받아도 우리 두댕이들 다 같이 갈라 그랬는데 하객으로 제가 축가도 불러드리려 그랬는데 아 참 3710번이 허 도파민 싹 내려가네 내 도파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대 착상 기운 좋잖아요. 내 착상

기운까지 내가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아유 참 등짝 스매싱 막내딸이 문자를 주셨어요. 9121번님 영민님 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이고 멘트까지 잘리나요? 진짜 괜찮아요. 아직 있어. 지금 잠깐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까 그 45살 그 남자분께서 어떻게 연하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연 지금 이 와중에 또 우리 윤정호님이 또 장난치신다고 명근이 형 그럼 저는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윤정호님 우리 명근이 형이 아직도 저기 정신을 못 차렸다. 사랑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문근영의 난 사랑을 몰라 띄워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0: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거의 정말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추석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장명근님을 시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스튜디오가 됐는데 9817번님 진짜 너무 재밌다 2대라고 하셨고요. 서정성님 영미씨 오늘 1, 2부 못 들었는데 연상연하 소개팅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가만 있어봐. 1, 2부 왜 못 들었어? 내가 2대 시작하면은 생업을 접고 들어오라고 했죠. 제 시간에 따박따박 들어오라고 했죠. 일로 와. 한 대만 맞아. 마이너스 1000점. 1199번님.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연상 발언 듣고 잠시 세워 문자 드립니다. 저도 노총각인데 연상 좋아합니다. 영미 누나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장명근님이 지금 괜히 연하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공공의 적이 됐는데 자 이렇게 나는 연하보다 연상녀가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두 대로 다 모여주십시오. 미니로 좀 모여주세요. 그러면 그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지라이프의 너만

네,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에 이어서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좀 가고 있어요. 장유인님, 역시나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로다. 그렇죠. 아니, 눈 깜짝하면 크리스마스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6933번님, 2시에 솔로 데이트 열었나요? 참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 법적으로 솔로기만 하면 돼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충만하면 됩니다. 최승호님, 저요, 저요. 저도 연상이 좋아요. 응석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93년생 최승호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몇 살 연상까지 괜찮은지도 좀 적어주세요. 디테일하게. 5119번님, 전 39살 남성 김진호입니다. 2시에 데이트 1부부터 듣고 있었는데, 저도 소개팅 연상 누나 연애하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괜찮은데. 그 아까 그 41살 괜찮은데? 두 살 누나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자, 아까 9241번님이었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천광현님. 연상이 좋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연상이면 뭐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천광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0: 애기 똥 치우고 오니까 여러 도전자들이 나섰네요. 이거 다시 도파면 올라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분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 문자로도 지금 와 우리 두댕이들 싱글이신 분들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와 4498번님 언니 저는 다 좋습니다. 93년생 여자예요. 지금 빨리 빠져 지금. 눈치 봐서 지금 빨리 빠져. 지금 93년생이 지금 얹을 때가 아니야. 눈치 챙겨야지. 지금 41살 언니가 지금 9121번님께서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까이고 있는 판 상황이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좀만 있어. 뒤에 가 있어. 혼나기 전에. 자 처음 9121번님 문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는 추석 때 뭐 하실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9121번님께서 41살 노처녀 막내딸은 엄마 아빠 집 가서 놀고 먹고 낮잠 자고 소파에 누워 TV 보면서 푹 쉬다 올 예정이에요. 등짝 스매싱 맞을지도 라고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 정명근님께서 뭐 이렇게 그 추석 때도 일을 한다 모시고 일을 한다 그래서 아 그러면 둘이 한번 잘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정명근님께서 아 저는 연하가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지금 9121번님 애프터 서비스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 연결 됐어요. 연결됐어요. 한번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9121번님의 왜냐면 취향도 물어봐야 되니까.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두댕이 9121번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좀 커졌는데 자식들한테 요거 진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 40살이었어, 40살. 그러면 정명근님도 괜히 아까 오해를 안 했지.
1: 괜히... 그분은 이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래, 정명근은 보내주자. 명근 씨는 네. 보내주고. 자, 알고 보니 40세였어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매력 발산할 것도 뭐가 있을까요?
1: 자기 관리 잘 하는 것 같고요.
0: 예.
1: 뭐 누나니까 아무래도 능력이 네. 좀 있고.
0: 능력도 있고.
1: 어디 이자카야 가서 술 한 잔을 할 수 있는.
0: 좋았어. 그러면은 혹시 좋아하는 운동 뭐 있으세요?
1: 운동 잘 안 합니다.
0: 운동 안 해요?
1: 네.
0: 잠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관리 잘 되어 있는 누나라고 했잖아. 뭐라도 얘기해봐요. 뭐라도.
1: 강아지랑 산책.
0: 강아지 합니다. 강아지 키우고 있고 산책 네. 좋아하고.
1: 서울 사는 혼자 사는.
0: 서울에서 혼자 사는.
1: 네.
0: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1: 저 좀 오래됐어요.
0: 언제 언제?
1: 6년 전.
0: 6년 전?
1: 네.
0: 그때는 그럼 얼마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신 거예요?
1: 6년이요.
0: 6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어?
1: 네.
0: 어떻게 딱 그 결혼 정년기에 딱 그냥 이별하게 됐네요?
1: 아, 예.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샤이니의 눈 한 나무 예뻐에 이어서 김장훈 피처링 이문세의 커플까지 듣고 왔습니다. 3710번님 오호.

0: 네. 괜찮을까? 연상도 괜찮은 거고.
1: 연하가 저도 좀 좋은
0: 이것 봐. 이렇다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애둘러서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왕이면 연하가 더 좋다.
1: 네. 비슷한 또래나 연하가 좋겠습니다.
0: 지금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에 또 연락이 네. 또 오고 있는데 7103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해주셨고요. 9893번님은 아 오늘 40세 된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어요. 40살도 괜찮아요? 똑같은 40살?
1: 네,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아, 1380번님께서 82년생 노총각입니다. 저랑 연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82년생.
1: 네, 좋아요.
0: 9507번님, 강아지의 환장하는 2살 연하는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1: 너무 좋죠.
0: 봐봐, 이게 텐션이 달라지네. 봐봐, 이게 보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야. 어? 정말
1: 웃겨.
0: 어떻게 새로운 연애 두 대를 통해 만나는 거 괜찮으신가요?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지의 미래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 남자친구한테 네. 어때 지금 음성으로 전화 연결됐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내가 네.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1: 얼른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0: 누나가 잘해줄게 뭐 이런 거.
1: 누나가 잘해줄게. 한잔 사줄게.
0: 장거리 연애도 괜찮고.
1: 저는 좀 가까워야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지금 0389번님께서 일밖에 모릅니다. 40살 울산에 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 중독자래. 근데 울산이야. 울산 괜찮겠어요? 되게 건강하대. 건강한 걸 지금 어필했어. 건강한 남성입니다.
1: 좀 먼 것 같아요.
0: 아 멀어. 너무 멀어.
1: 네.
0: 아 그러면 1380번님. 전 20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 좋다 그랬더니 지금 다들 일 중독인 걸 계속 어필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신가요?
1: 네, 괜찮아요.
0: 네, 고윤희님께서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4466번님 사랑의 작대기에 착상 기원에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뭐 울산에 사신다 그러면 뭐 서로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냥 그날 당일 데이트는 못하겠네. 자, 아, 또 갑자기 음악 들었다. 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듣는
1: 감사합니다.
0: 분들이 덩달아서 지금 더 설렜던 방송이에요. 연애세포 살짝 살려드렸으니까 네. 좋은 분 꼭 만나시길 바래요.
1: 네, 언니 정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사랑이 넘치는 곳 2시의 데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큐피트라고 해야 되나요? 자, 방금 들으신 노래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었어요. 여기도 연상연하 커플이네요. 로비는 74년생, 니콜은 어머 우리 니콜 언니 67년생이었어? 어머 세상에.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쁘셔, 아름다우셔. 9274번님, 포천에 있는 부엉이 펜션, 애견 펜션입니다. 강아지에 미쳐있는 연하남이랑 연결되시면 무료 이용권 드릴게요. 놀러오세요. 네, 9121번님 참고하시고요. 자,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던 윤정호님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연상이든 연하든 무엇이 중헌디요. 그냥 숨 붙어 있을 때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집 앞집은 좀 뻔하지만 꼭 필요한 노래로 가볼까 합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맛집의 앞집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였습니다. 여러분 숨부터 있을 때 사랑하세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수미님, 두대 너무 재밌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은 무조건 두대 아이 하원 전인데 미니 가입해봅니다. 지난주 시가 방송도 재밌었는데 또 해주세요. 추석 시가 방송. 아, 추석 시가 방송 또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우리 추석 때 한번 놀아보자고요. 최선일님, 영미 누나, 그 배미양님 따라하는 거 그 아래턱 안 아프신가요? 저도 집에서 성대모사 따라한답시고 몇 마디만 했을 뿐인데 아래턱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누나가 존경스럽습니다. 박수를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1: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턱이 안 아픈데 어떻게 따라하셨길래 턱이 아프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 성대모사를 할 때 턱은 괜찮은데 폐가 좀 힘듭니다.
0: 아,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마창진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조장혁의 러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근데 이 말이 맞아.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아니 그전에도 가을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올 가을이 유독 유난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설렘설렘하고 왜 다르게 느껴지죠? 희한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 진짜. 자 명곡이죠. 바로 들어볼게요. 조장혁의 러브.

네, 조장혁의 러브 듣고 오셨고요. 강희님, 영미 씨 올가을이 유난히 좋은 건 아기 낳고 복직한 가을이라 더 시원하고 날도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요. 저도 경력직이라 그 마음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전에는 사실 뭐 핸드폰만 보고 하늘을 바라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를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보고 또 같이 또 아이도 첫 가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뭐든지 첫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6069번님, 오늘 방송은 55세 유부남 아저씨가 들어도 설렌다. 사랑 이루어지길. 나 진짜. 55세 유부남 오빠 어떻게 지금 설레셨어? 어머 다행이다. 우리 같이 설레자고. 우리 50대 60대 오빠들 I love you. 임승규님, 저도 이 좋은 날에 연애하고 싶네요. 와이프하고요. 50대 유부남입니다. 우리 유부남 오빠들이 오늘 많이 심심했네. 월요일에 많이 무료했나 보다. 그래 좋아요. 같이 설레보자고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대리만족 한번 해보자고 다른 사람들 사연에. 자, 50대 유부남의 연애세포 깨우는 방송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0대를 위한 설렘 노래 꺼내봤습니다. 이건 너무 이거는 너무 애기애기한 노래 아니에요? 칠공주의 러브송.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선은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진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에데이트안영입니다이제3,4부도움주신우리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아까우리50대연상오빠들도듣지만우리또연하남들도또많이들어주거든요연하동생들을위해서누나의꿈버전으로갈게요가봅시다마이야히마이야호마이야호아무데도못가누나누나의

0: 유한 책임회사 아무 때도 못 가. 음주 후에 팀의 때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아무 데도 못 가. 누나한테 와 아무 데도 못 가. 어디 가는 거야? 마이야히.
1: 이문자님 오늘 멈췄던 심장이 뛰게 해주는 방송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여러분 숨 붙어있을 때 2시의 데이트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누나의 꿈 쭉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주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0: 수시가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공원. 제 작업실이 근처에 있어서 가끔 산책하러 가는데요. 원래 강이나 바다보다 나무가 많은 곳을 좋아해서 여기서 한참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서울숲은 워낙 넓어서 걷는 길마다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큰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지나면 예쁜 연못과 정원이 나오고요. 특히 가을엔 은행나무 숲길이 참 예쁜데요. 아직은 초록빛이 많이 남아있지만 은행나무들이 하나둘 노랗게 물들고 나면 어느새 발밑까지 노란 은행잎으로 가득해지겠죠. 제가 좋아하는 길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올해도 천천히 지켜보고 싶네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조던 수잔토의 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된 권진아입니다. 네,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이 환영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W님께서 우와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스페셜 DJ로 왔네요. 반갑습니다. 윤정호님께서 권진아님 우와 팬이에요. 진아님 목소리가 나오면 공기청정기 돌린 것 마냥 맑아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0: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존의 롤링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0455님께서 와 헐 스페셜 DJ가 권진아님이라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이신데 너무너무 신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류도경님께서 진아 언니 목소리 꿀이다 꿀. 아 사실 지금 톤 앤 매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오후가 되니까 약간 신이 나기도 하면서 좀 뭔가 자꾸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좀 잠재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상수님께서 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마음껏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마음껏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29님께서 진아님은 DJ 애칭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권디, 권디 좋은데요? 네, 권디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열님께서 와, 말로만 듣던 진아님 어서 오세요.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네요. 제가 선곡한 건 아닙니다. 네, 권진아의 Love Me Love Me

권진아의 Love Me Love Me 그리고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임소희님께서 순디도 나름의 유머를 구사하십니다. 마구 웃겨주세요. 웃기는 정통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아 뭐 저도 그렇게 그렇게 재미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저도 은은하게 웃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권민주님께서 와 라디오는 아빠 차에서만 듣곤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진아님 덕분에 라디오도 들어보네요. 저도 가끔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굉장히 뭔가 외롭지 않고 시간도 잘 가고 그렇더라고요. 0486님께서 꺄 어머 진아님 반가워요. 저보다 제 남친이 더 찐팬이라고요. 작년 콘서트 때 저희 갔었는데 남친이 이번 콘서트도 가고 싶다며 징징징 난리예요. 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팬사인회를 이제 데뷔 10년을 맞아서 했었는데 커플이 저를 동시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번에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몇 커플에게서 들었습니다. 아 이제 말이 나와서 또 살짝 홍보를 하자면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연말 콘서트 선예매가 오픈되고요. 대구 부산 두 군데인데요. 대구는 12월 12, 13 부산은 12월 25, 26 공연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거든요. 서울이 11월 첫째 주 금토일인데 날짜가 보자 11월 6, 7, 8입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오시고요. 1부 끝곡으로 이제 네 퀸 데이빗 보이가 함께 부른 Under Pressure 들려드릴게요.

0: 서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리지 맥엘파인의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입니다. 2018년에 데뷔한 미국 싱어송라이터이고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죠. 얼마 전에 Angel이라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는데 투어와 연기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곡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별 전, 이별 중, 이별 후로 시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낸 앨범이고요. 나의 유명세와 겉모습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내용이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라는 곡입니다. 네, 새 차와 새 바지라는 뜻인가요? 네, 그럼 리지 맥엘파인의 노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리지 맥알파인의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 였습니다. 저는 이 아티스트를 아주 옛날에 그 별스타그램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봤었는데 점점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세상엔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7403님이 노래하는 톤이 진아님과 비슷해요. 처음 알게 된 뮤지션인데 익숙해서 좋으네요. 저도 요즘에는 좀 편안하고 잔잔한 노래들을 조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정말 이런 잔잔한 노래들이 좀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서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게요. 독서의 계절이어서 그런지 저도 가을엔 책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도 책을 많이 보지만 특히 혼자 있을 때 책으로 힐링하는데 책 읽을 때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공유해봅니다.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 들려주세요. 네, 이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s.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서지영님의 취향곡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s였습니다. 서지영님께는 상순 세트 아닌 진화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 진짜 고심했거든요.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필터 샤워기 이거 정말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 텀이 나는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는데 제가 나름 DJ를 오랜만에 했더니 좀 긴장이 돼서 승모근이 좀 아파오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립니다. 8006님께서 맙소사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지금 권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넘나 좋은 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열님의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친구들의 응원도 많이 받고 요즘 이렇게 톡 프사 보면은 그 친구들 뭐 결혼하고 아기 낳은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세월이 그래요. 김예진님께서 오늘 스디가 진아님이란 소식 듣고 5시 퇴근인데 6시로 자체 연장근무 신청했어요. 정퇴 필요 없어. 그러면은 5시 퇴근인데 그럼 1시간을 더한 거면 다음에 1시간 일찍 퇴근해도 돼요? 4시에 퇴근해도 돼요? 그런 거 안 되나? 아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회사를 안 다녀와서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이지현님께서 권디 완전 DJ 소질 있어요.

0: 그 저의 딕션이 나쁘지 않다는 피디님의 말을 듣고 조금 아 그런가? 내 딕션이 꽤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아 너무 은근히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목이 너무 아파와요. 승모근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남은 며칠의 시간 동안 좀 괜찮아지겠죠. 스페셜 DJ를 이제 가끔 하면 또 긴장이 되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부 끝곡이네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정경희 님의 신청곡입니다. 이곡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1: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0: 어깨 심출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들을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김현철의 오랜만에.

김현철의 오랜만에 1989년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이어서 오혁의 소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이영경님께서 뭐랄까 진아님 목소리 들으니 완화가 점점 어려지고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이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한 행사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 늘크크 영크크 이런 말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무대 위로 중학생 친구를 한 명 불러서 이제 노래 한 소절 해봐라. 그래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불러봐라 했더니 가사를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모르지? 그러면 너가 아는 거 해봐라 했더니 우즈님의 그 드라우닝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완연한 늘크크가 됐구나라고 저희 팬분들에게 어떡하냐 나 완전히 원로 가수다 했더니 이제 늘크크란 말도 안 쓴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 할미는 이제 자러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뽀송뽀송해진다는 얘기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네, 완연한 늘크크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자님께서 진아님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목소리가 좋네요. 엄마 잔소리 듣고 상처 입은 마음을 진아님 목소리로 달랜대요. 잔소리를 조금 하시나 봐요. 그쵸, 사랑을 하니까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저희 엄마께서 어떤 잔소리를 했을 때 크게 내가 지금 30살까지 가져가는 것이 딱히 없다. 결국 지 맘대로 할 거고요. 그냥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만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6976님께서 전 중3 학생인데요. 오늘은 학원 지옥의 날입니다. 절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제 팬분들 중에도 가끔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또 대학교 가서 또 취준생이고 인생이 참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학생들 보면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0: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성인이 되면 좀더 힘들 거기 때문에 지금을 그래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무력하고 언제까지 난 공부를 해야 되나 힘드시겠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방학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기십시오. 그래도 힘들죠. 저도 공부하라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에 재능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7976님은 잘 해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772님께서 이전부터 진아님이 여러 차례 추천해 주셨던 존박의 블러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곡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e you ready?

존박의 Bluff 듣고 오셨고요. 3부 끝곡은 하바드의 Looks Like Chloe입니다. 이 곡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OX. 맞아요? 네? 왜? 왜? 아! 네. 이유를, X를 선택한 이유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왜 X 같냐면요. 똑딱한, 좀, 1초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여러분들의 생각, 네. 알려주시고요. OX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네.

cathedral.

Panic at the Disco의 Hey Look Ma I Made It 들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네 오늘의 문제 대부분의 괴종식에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저는 X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385님께서 정답은 5로 네 진아 언니의 이유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왜죠? 네 송은지님께서 정답 5요. 시계니까 허투루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아 근데 제가 느낌상 똑딱할 때 뭔가 1초 더 걸렸는 것 같은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는데 8450님께서 정답은 X. 어릴 때 봤을 때 그리 빨라 보이진 않았어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선진님께서 저도 X요. 권디의 똘똘함을 믿어볼래요. 음악 천재 권디는 뭐든 천재일 듯. 네, 제가 똘똘하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상승 퀴즈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정답은...

정답은 X라고 합니다. 오! 어, 맞췄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만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궤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아니라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궤종시계의 시계추는 99.4cm, 길이가 약 1m 정도의 추를 사용하는데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움직이는데 1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1초가 더 걸립니다. 즉, 한번 똑 하는데 1초, 똑딱 하고 왕복하는 데는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야, 쇼펜하우어에서 이 궤종시계 시계추까지 신기한 네 퀴즈였는데요. 오늘 해본 소감, 오늘 퀴즈 해본 소감,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허무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되게 심오한 어떤 쇼펜하우어의 되게 어려운 상식 퀴즈가 나올까봐 아 나의 무식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겠네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귀여운 퀴즈여서 한시름 덜었고요.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김뜻돌의 우리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뛸 때.

0: 진아님이네요. 부산 아지매가 진아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부산에 계시는 모든 아지매들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남발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남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김치 세트 그리고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도윤서님께서 권디 사실 제 남동생이 진짜 좋아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완벽한 하루에서 뵈니 너무 좋네요. 라디오에 자주 나와주세요. 사실 제가 말주변이 크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말해야 되는 기회에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용기를 갖고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춘님께서 권디 목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지하철에 자리 났어요. 그것도 의자 끝자리. 역시 행운의 여신이야. 아, 진짜 이제 곧 퇴근 시간인데 운 좋게 이렇게 지하철 자리가 났군요. 저도 최근에 지하철 한번 타봤거든요. 아, 정말 대한민국 모든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4183님께서 진아님 반가워요. 끝날 때 듣게 됐네요. 우리 아들이 알면 더 좋아했을 텐데 진아님 찐팬이라 콘서트도 혼자 다닌답니다. 오, 그렇군요. 아,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콘서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대구 부산에 또 투어를 하게 돼서 일단 팬클럽 선예매는 이미 오픈을 했고요. 내일 12시, 밤 12시까지 하고요. 일반 예매는 이번 주 수요일 5시거든요. 네, 시간 되시면, 네, 오시고요. 그리고 서울 콘서트도,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콘서트가 스탠딩이어가지고, 네, 우리 어머님께 섣불리 오시라고 하기가

네, 아들분이 꼭 와주시면 좋겠네요. 7902님께서 저는 어제는 잡채 만들면서 오늘은 식혜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요. 선곡 너무 좋네요. 내일은 전을 만들며 들을 예정이에요. 내일도 진아님 오시나요? 네, 내일도 옵니다. 내일 또 들어주세요. 6889님께서 어머나 권진아 씨였네요. 장보고 집 가는 길에 라디오 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다 끝나가니 내일은 꼭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권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은데 서툴렀더라도 잘 예쁘게 봐주시고 내일은 또 조금 더 유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순 선배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느라고 약간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반겨주셔서 제가 좀덜 죄책감 들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고고하게 너에게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비지를 갚는다고 해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넌 어떻게 된 애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냐?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며 꾸지람하려던 조카에게 놀란냥 칭찬합니다. 야, 저번에는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3분이나 가만히 있었네. 아이, 갈수록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어. 조카에겐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노력을 칭찬하기로 합니다. 아, 넌 어떻게 된 애가 들어온 지 반년이 넘는데도 아직 그러냐? 신입이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같은 업무를 대여섯 번씩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여전한 후배에게 우라통이 터지려 합니다. 어이, 넌 슬로우 스타터구나. 어이,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적응이 쉽지 않아. 답답해지는 법이지. 야, 그래도 처음보단 적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 조금은 느리지만, 아니 많이 느리지만 꾸준함을 먼저 알아봐 주기로 합니다.

아이, 넌 어떻게 된 애가 계절 감각이 그렇게 없냐? 모기에게 야단을 치려다가 말을 바꾸기로 합니다. 아휴, 날씨가 이러니 너라고 제 정신이겠냐? 여름 모기를 살 수 없어서 가을 모기가 된 거겠지. 아이, 그래도 좀 살살해라. 자,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Fatboy Slim의 Praise You 들었습니다. 아, 노래 특이한데요. 중간에 그 판 튀고 사고 난 줄. 예. 이 사연 보내신 분 이름이 특이한데요. 뭐야 이거? Lee, LIWENHSING. 리웬싱? 리웬싱? 네. 예, 저는 뭐 이름이 특이합니다. 노래는 별로 특이하지 않습니다. Fatboy Slim, Praise You.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317번으로 처음 보내셨구나. 저는 굿모닝 FM에서만 라디오 들었던 5학년 학생이에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흉내내는 태희 삼촌의 목소리 들으며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 드디어 들어보네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네. 요건 저 굿모닝 FM에 신청하시고요. 네. 반가워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Fatboy Slim의 Praise You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check.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데디 쿨. 야, 오늘은 플라시보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네. 669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분이 플라시보 버전으로 신청하셨어요. 네. 오리지널은 보니엠이죠. 보니엠. 네. 자, 오늘은 플라시보 데디 쿨. 아, 오랜만에 평일 휴무라 어질러 놓은 게 많아서 볼일 보고 밀린 청소 열심히 하고, 아, 백캠 들으려고 백애마트에 있는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야, 근데 청소를 빡시게 하고 나니까 아, 이 휴무가 아니네요. 예, 아직도 남았는데. 아, 그래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뭘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천천히 쉬엄쉬엄. 예, 놀맨놀맨 하면 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7061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이 사진도 보내셨는데 1982년 군 시절. 와, 82년에 군 시절 하셨으면 저보다 뭐 한, 예, 5년 정도? 아니, 7, 8년 정도 늦게 하셨네. 예. 그럼 뭐 나이가 나오는 거죠, 뭐 대충. 자, 올리비아 뉴튼전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 원곡, 이것도 저 원곡은 밥 딜런인데, 예, 올리비아 뉴튼전이 아주 멋지게 노래 잘했어요. 자, 올리비아 뉴튼전, If Not For You.

Paul Simon, 50 Ways to Leave Your Lover. 김원석 씨가 청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뉴튼 전의 If Not For You 였고요. 야, 이렇게 두 곡을 나란히 트니까 재밌네. 예.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노래 아니에요? If Not For You. 예. 그 뒤에는 이제 사랑 연인과 헤어지는 50가지 방법. 예. 야. 야, 조금 전에 초등학생 이무진 씨 곡 신청한 초등학생, 제가 저 굿모닝 FM에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이유란 씨가, 아이 근데 그 초등학생이 처음 듣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신청곡했는데 왜 안 틀어주는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야, 미안해요. 예, 제가 워낙 MBC FM4U에서는 제일 불친절한 디스크 자키이기 때문에, 예, 친절하게 설명을 못했네. 아하. 근데 다행히 초등학생이 또 보냈어요.

8327번으로. 아, 저 아까 그 5학년 학생인데요. 팝송으로 다시 신청할게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했는데, 기다려봐야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고마워요. 자, 0477번으로 청해주신 White Snake. 제가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데이빗 커버데일. 예. 디퍼풀에서 나와서 결성한 밴드입니다. White Snake. Is this love? 이게 사랑일까요? 모르죠,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0: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게 명절 연휴 날씨일 텐데요. 귀성 귀경길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길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셔야겠고요. 보름달은 구름이 많이 낀 사이로 보게 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명절 전까지 비 소식은 없지만 일교차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달력상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인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영남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건 좀 오래 전부터였다. 저번 추석 땐 은밀하게 할머니 방으로 부르셔서는 방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셨다. 아파트의 볕 좋은 남양방에 두꺼운 요가 깔려 있었다.
1: 아유, 저것이 저 내 방에 구들만 몰래 막았어. 그래서 방이 이렇게 냉골이야.
0: 그러시면서 손주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3대가 같이 사는 화목한 집이라는 주변의 부러움과는 달리 당신이 손주 며느리에게 심하게 차별받고 학대받는다는 비밀을 손녀딸에게 몰래 털어놓으셨다.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누구도 할머니를 치매라고 말하지 않았다. 손녀는 올케에게 대신 사과하곤 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노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셨다. 엉뚱한 의심과 생떼는

시에서 소소하게 벌어뒀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는 지금처럼 무서운 질병이 아니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보이게 되는 노화 증상의 하나로 비교적 순하게 받아들였었다. 수필과 유병숙의 그분이라면 생각해볼게요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쓴 글이다. 내 어머니는 그 치매가 아니다. 그냥 건망증이 심하게 왔을 뿐이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시아버지는 당신도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면서도 그렇게 힘있는 보호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60여 년 동고동락한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아내는 잠깐 정신이 돌아와 흐느꼈다. 아유, 같이 간다고 하더니 혼자만 가우. 나도 데리고 같이 가요. 혼자 된 시어머니는 자꾸 시계를 거꾸로 되감으셔서 이제는 꽃다운 처녀가 되었다. 어느 날 목욕시켜드린 며느리에게 달뜬 목소리로 아이, 언니, 나 시집 보내려고 그러우? 하시더니 아이,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란다. 90대 나이와 치매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함자를 정확히 대셨다.

톰 러쉬 올드맨 송 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젊었을 때는 평생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예. 참 웃기는 거죠. 아, 저도 젊었을 땐 그랬다니까요. 예. 늘 젊을 줄 알았죠. 예. 톰 러쉬 올드맨 송. 자, 6시 39분 55초 막 지났습니다. 자, 아까 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다시 신청해서 이거 기특해서라도 한번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 8317번. 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조금 전에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나갈 때 송성훈 씨가 항상 아이들이 웃으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글을 보내셨는데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파괴돼 가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다른 문제도 많죠. 물론 전쟁도 문제고 이거 참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야죠. 어떻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우리 모두 노력해야죠. 자, 1, 2부 끝곡은 7808번으로 청해 주신 10cc I'm not in lov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지요.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0: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던칸 트웨이익. 베어리 브리딩 들었습니다. 이저 90년대 중반에 이 음악 정말 산뜻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진짜 많이 보내드렸는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예. 이 뒤에도 저 뮤지컬 쪽의 음악들 많이 하셔가지고 토니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예. 던칸 쉐이크 50대 중반인데 아이고 심부전에서 심장마비가 되면서 사망했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던칸 쉐이크의 Barely Breathing.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 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자, 지금 한국 영화계의
2: 예. 네. 지금 뭐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1: 네네. 한국 경쟁이 치열하죠.
2: 지난주에 이제 인턴이 먼저 한 주 먼저 개봉을 했고요. 독립 영화 중에는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 되게 괜찮거든요.
1: 네네.
2: 그 영화도 지난주에 개봉했고 이제 이번 주에 타짜 4편 그리고 타짜. 암살자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암살자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영화 가능한 사랑
1: 네.
2: 한국 영화들이 쭉 극장에 걸립니다.
1: 아니 근데 가능한 사랑은 네. 뭐 극장이 별로 없다며?
2: 이 가능한 사랑은 제작사가 땡플릭스예요.
1: 네.
2: 그래서 원래 그 OTT에서 만든 영화는 극장 상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1: 그렇죠.
2: 보통은 그냥 바로 OTT로 서비스가 되는데 네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극장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2주 정도 좀 제한적으로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이건 뭐 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2: 아마도. 네. 아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1월 6일부터 OTT로 서비스가 되는데
1: 네네.
2: 이번 주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1: 딱 2주밖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없네요.
2: 그러다 보니 지금 봐야 돼. 이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라는 마음에 지금 예매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예매하기가 쉽지 않군요.
2: 네, 이게 왜 그 잘 되는 가게가 왜 그 점포가 좀 협소할수록 이렇게 좀 웨이팅이 길고 이러면 약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좀 들잖아요.
1: 줄 더 서죠. 예.
2: 오히려 좀 흔히 갈 수 없고 뭔가 좀 그 경험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일종의 챌린지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는 좀 효과적인 마케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기간 안에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가능한 사람.

0: 가능한 사람.
1: 오늘 아침 10시에 시사를 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네, 힘들었습니다.
0: 야, 아침에 가서 보고 네, 오셨구나.
1: 10시에 보통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러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0: 조조할이 있는데
1: 네. 더구나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164분입니다. 오. 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영화를 보는데 164분 동안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0: 아.
1: 근데 이 영화가 예상하시겠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가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처럼 막 휘몰아치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164분이면 시계를 볼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시계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0: 그 영화에 몰입했던 얘기 아니에요?
1: 네. 그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0: 네네.
1: 이게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는 이제 사자입니다. 베를린은 곰이고.
0: 곰.
1: 네. 그래서 베니스 최고상은 이제 황금사자상인데
0: 네.
1: 바로 그 아래 심사위원 대상에 해당하는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최근에 끝난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토론토 영화제는 최고상이 관객상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영화가 힘든 게 아니라 전 항상 영화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접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타입인데
1: 네.
0: 이 영화는 최소한으로 접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워낙 많이 화제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조차 제가 보지 않고 예고편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1: 잘했어요.
0: 덕분에 제가 그 시계도 안 보고 이야기에 쫙좀 빨려 들어간 것 같고요.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밝혔지만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된 시작은 여태 전에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파업 사태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 예.
0: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벌써 이제 흘렀고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마지막에는 공장 옥상에 있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경찰 특공대가 내려와서 진압하는 장면이 좀 많은 충격을 좀 줬던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1: 네.
0: 그때부터 그 순간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룬 건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미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영화를 만드는 내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만든 가능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이야기는 바로 그 파업 사태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어떤 그

0: 빼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는 더 관심이 없을 법도 한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좀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좋으면서도 좋지만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시작부터 하루하루 좀 버텨내는 게 전부인 삶인데,
1: 네.
0: 저쪽 사람들의 삶은 그냥 뭔가 좀 쉬워 보이거든요. 나의 삶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두 부부의 시간이 함께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요 정도로 이제 줄거리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창동 감독, 여러분이 그동안 본, 뭐한 편이라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았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어떤 영화는 속도하고 강도로 이제 좀 관객을 사로잡거든요.
1: 네.
0: 엄청나게 속도가 좀 빠르거나 엄청나게 강도가 센 어떤 좀 장면들이 있거나, 속도와 강도로 어떤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게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락 영화의 힘인데,
1: 예.
0: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속도나 강도보다는 밀도와 온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밀도가 높아서 장면 하나하나를 정말 뚫어지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고,
1: 네.
0: 온도라는 건 아마 연기의 온도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적으로 막뭐 소리치고 막 뭔가 뭐 뜨거운 걸 표현해서 그 연기의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람의 연기를, 우리가 가령 밀양의 전도연 씨의 연기나 박하사탕의 설경구 씨의 연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밀도와 온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가능한 사랑 역시, 와, 이 이야기로 164분을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구나, 좀 새삼 좀 감탄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은 그냥 다음 장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장면 자체의 존재 이유가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1: 네.
0: 다음 장면을 위해서 이 장면이 필요한 느낌,
1: 네.
0: 다음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을 위해서 필요한 느낌.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이고 굉장히 좀 훌륭한 연출인데, 한편으로는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 뭔가 지금 장면을 위해서 다음 장면이 존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곱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앞 장면을 자꾸 곱씹게 되고, 영화가 다 끝나면 오프닝부터 곱씹게 되고, 좀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방식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영화 참잘 만든다. 그리고 연기 참 잘한다. 제가 딱 한마디로 영화 끝나고 나서, 와, 전도연은 전도연이다, 설경구는 설경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1: 자,
0: 가능한 사랑.
1: 예, 음악으로 듣죠?
0: 바로 이 전작이었죠. 버닝에서
1: 버닝.
0: 노을 지는 순간에 흐르던 아주 멋진 곡이 있습니다.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1950년대 영화의 음악이었는데, 그 음악을 버닝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썼었죠. 그래서
1: 예.
0: 버닝의 음악을 가져왔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네릭. 그러니까 이게 크레딧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대, 보통 사형대 엘리베이터 테마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1: 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네릭 듣겠습니다.

0: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제네릭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가 출연하는 가능한 사랑.
1: 네. 네. 이번 가능한 사랑의 음악은 정재일 음악 감독이 맡았고요. 네네. 영화 오프닝 엔딩에 그 테마가 흐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쉽게도 음원은 11월에 공개한다고 그래서
0: 음원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1: 오늘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음악도 정말 멋진 영화고요. 제가 그 전도연 씨 인터뷰를 봤어요. 네. 전도연 씨 입장에서도 그 이창동 감독의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처음 받을 때부터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받은 것도 오랜만이고 그 현장에서도 아, 내가 이 연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인물을 이렇게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예요. 크지만 그런 현장이 드물기 때문에 너무 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뭔가 좀 연기하기 힘든 장면을 찍을 때 설경구 씨랑 계속 그 얘기했대요. 너무 힘든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드문 현장이 그래도 좀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네. 배우 입장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영화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좀 관객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너무 쉬운 영화만 보면 되게 편한데 영화 보는 내가 드릴 만한 수고가 전혀 없는데 특히 집에서 보는 건 주로 그런 걸 고르게 돼요. 집에서 제가 집에서 막 두 시간 반을 초집중해서 TV만 들여다보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 오히려 네. 내가 뭐 좀 딴짓을 해도 잠깐 한 눈을 팔아도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작품들을 저도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0: 밥 먹고 와도 돼요? 어떤 영화?
1: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보통 어떤 영화는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가는데 어떤 네. 영화는 그냥 뭐 틀어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큰 무리가 없는 작품들을 저도 자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내가 영화에 집중하는 만큼 이 영화가 나에게 돌려주는구나라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영화였고
0: 아니 뭐 초작에 그런 킬링 네. 타임용 영화도 필요하고요. 네. 또 이런 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죠.
1: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제 자신을 좀 갈아 끼우거든요. 오락 영화나 장르 영화 보러 갈 때 저랑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러 가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자세로 좀 보러 가게 되고
0: 마음가짐을 바꿔 가지고 네. 가는군요.
1: 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영화를 볼 때 내 기준에서 영화 속 인물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0: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윤리 기준으로 영화 속의 인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저는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1: 네.
0: 내가 만나볼 일이 없는 사람을 영화를 통해 만나고 내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을 영화를 통해 간접으로 겪을 때는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영화 속의 그들을 좀 이해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영화 속의 그들이 나에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선사해주는 영화를 만나는 행복 같은 게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극장에서 보길 되게 잘했다.
1: 아.
0: 왜냐하면 밀도가 있지만 밀도가 정말 높은 영화지만 내가 집에서 다른 작품을 볼 때와 같은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았다면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영화에 빨려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만 있는 분이라면 네, 환경이 되는 분이라면 온전히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편으로 했습니다.
1: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박하사탕의 이 음악이 잠깐 스쳐 지나간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1: 어허.
0: 설경구 씨가 차 안에서 이 음악 듣습니다.
1: 네.
0: 레인보우의 캐치 더 레인보우.
1: 예.
0: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 박하사탕의 삽입곡을 골라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영화 이창동 감독의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레인보우의 캐치 더 레인보우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훈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9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날씨는 여전히 여름의 문턱을 완벽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 23도에서 26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덥다가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낮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강원 내륙과 충북 또 경북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인 금요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make money. Yeah. 21 Pilots, Stressed Out 들었습니다. 0913번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네. 고등학교도 뭐 중학교 같이 깡으로 버티면 되지라는 망상을 했던 때를 후회합니다. 예. 뭐 이런 거 후회까지. 채용 논술 수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는 뭐 깡으로 버텼어요? 아이 원래 깡으로 버티는 건 이 사회 나와서 하면 되는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밌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 Pilots, Stressed Out. 자, 7시 35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파김치 담그려고 합니다. 재료 준비 끝. 이젠 음악 집중. 백캠 끝나고 맛나게. 김윤숙 씨. 뭐 팝음악 들으면서 준비하면 맛있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파김치 안 먹습니다. 아니 파김치 안 먹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뭐 굳이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 드렸죠? 저는 편식을 좀 합니다. 편식. 네. 안 먹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파는 거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파는 설렁탕이나 곰탕에 올라가는 그 생파 이게 쫙 썬 거 그거만 잘 먹고요. 라면 이런 데도 파 안 넣어 먹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 대학 후배 있어요. 예, 나원주라고. 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탈춤 이런 거 작곡한 친구죠. 좋은 노래 많이 만들었죠, 이 친구. 제 2년 후배인데 제가 대학 때 이 친구 집에 가서 어머니가 뭐 라면 끓여주시고 이러면 얻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파 골라내고 먹어가지고 와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제 얘기 어디서 나오는데 아이고 그 파 안 먹는 친구 제가 아무튼 김윤숙 씨는 파김치 맛나게 담그시고요. 자, 753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네, 주토피아 사운드트랙에서 샤키라 즈 들었습니다. 354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요즘 뭐 힘드시다고 딸아이가 고3이라. 예.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는 와 수험생이 있는

잖아요. 그게 저는 싫어요. 그 다음에 삶은 파나 양파가 씹힐 때 그 물컹하는 그 식감, 그걸 싫어합니다. 그 뭐 범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가지는 이제 구운 가지 좋아하죠. 예, 구운 가지. 가지는 또 삶은 것도 먹는 것 같은데. 가지는 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쓸데없이 제 얘기를 겨우 길게 하는 거야. 2006번으로 정해주신 음악, 테임 임팔라, 보더라인.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캐마울의 롱 굿바이입니다. 7058번. 예, 고맙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론을 비판하는 젊은 선비 기대승의 편지를 받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황은 무려 7년간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고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일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5: FM 102.3

0: 가르츠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밤에

혹시 태크볼이라는 스포츠 종목을 아시나요? 곡선 모양 테이블 양쪽에 선수 한 명씩 서서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사용해 세 번의 터치 안에 축구공을 상대편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축구와 족구, 탁구를 결합한 구기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생소하고 국내 실업팀도 없는 데다가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뒤늦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하지만 이준석 선수는 생업을 포기하고 사비까지 들여 훈련한 결과 태크볼 아시안게임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로 못 이룬 금메달의 꿈을 이번에 이룬 셈이라는데요. 집중과 집념이 빚어낸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되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태크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준석 선수 얘기했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족구 선수라다가 그 다음 생업과 태크볼 선수 생활을 병행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자진 퇴사해서 사비로 훈련에 매진해서 대회를 준비했대요. 대회가 끝나면 무직에다가 돌아갈 실업팀도 없는데 본인의 금메달이 태크

0: 여부를 알리고 뭔가 지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와, 이런 위인 같은 스포츠인들이 종종 있죠. 이분은 아무래도 그 유재석 씨 토크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1화가 보면 내가 축구선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매진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 꿈이 좀 좌절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반증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값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하루님, 이준석 선수 8경기 중 한 세트도 안 내주고 전승 우승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최정민님은 맞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테크볼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금메달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생업도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그렇게 얻은 금메달이라 더욱더 축하하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생업을 포기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알고 있고 또 몇 번 선수로서 잘 그렇게 막 눈부시게 풀려본 적이 없는 경험을 안고도 저는 해냈다라는 게 진짜 너무 역사에 남아야 될 만한 일화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오프닝이었고요. 오늘 별밤 3, 4부 기다려왔던 시간이에요, 저는.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컴백한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우리 별밤에서는 막내인 후이 씨가 펜타곤에서 어엿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펜타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질 거예요. 오랜만에 가든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과 밀린 수다 떨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정국의 드리머스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님이 눈은 아시안게임 야구 대만전 보고 귀는 별밤 듣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화면에서 본 걸로는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아직 조금 전에 또 검색해보니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구 보신 분들 계세요? 저희 굉장히 감정기복이 없는 남편이 대흥분을 해서 우리나라 농구 경기와 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고 너무 잘한다고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했는데 또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즌입니다. 정혜영님, 남편이 얼른 자야 오늘 제가 몰래 사온 꽃들을 화분에 심을 텐데 화분 버리려다가 마음 바뀌어서 식물원 가서 꽃을 엄청 사왔거든요. 64세 남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놨네요. 잘 때 몰래 옮겨 심으려고요. 그럼 잔소리 1절만 듣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남편분을 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는 줄 알고 너무 달콤한 사연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잔소리.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혜영님을 버리려든 화분에다가 스스로 골라오신 그 꽃들을 심고 싶어하는 혜영님을 어디에 잔소리를 하실 게 있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5175님, 대장부원 오랜만에 혼자 밤 운동 나왔어요. 늘 아이와 함께 했는데 아시안게임 야구 보라고 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들이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있네요. 가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요즘 낮엔 하늘 보는 재미, 저녁엔 조명 아래 예쁘게 물든 나무 보는 재미, 여러 형태의 가을을 즐기며 별밤과 운동하니 행복하네요. 라고 그래요. 우리 진짜 가을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가을 기다리다가 또 너무 핸드폰 속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뭐 보내버리는 건 아닌지 저부터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중에 하나인 가을 우리 눈으로 많이 담아둡시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월요일 실시간 풍경들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시고요. 튜이드의 선키스.

휴이드의 선키스 이어서 얼마 전에 나온 소란 신고 이별 직전 들었습니다. 아, 김동현님께서 희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야구 2대 0이라고 역시 좋습니다. 훌륭해요. 아, 노래 나가는 동안에 또 한 점이 더 낮군요. 어, 너무 저거 화면 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예. 예. 아, 1568님께서 부산은 북항 바닷가 친수공원에 무퇴상어가 찾아와서 부산시민이 들썩입니다. 적당히 머물다 큰 바다로 잘 나가길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씨 저 얼마 전 부산 갔다 왔는데 만나고 올걸. 아니 저도 언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째 거길 배회하고 있다면서요. 그 영화 배우 상어로서의 모습, 우리가 조스로 알고 있는 그 모습, 딱 그 지느러미만 싹 나와가지고 아주 좀 끼가 있는 상어의 모양이에요. 좀 걱정되네요. 왜 그렇게 무태까지 와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느낌인데 뭔가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0248님,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옆에 있는 내과까지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그래도 아픈 와중에 마침 가을가을한 꽃꽂이로 위로받았어요. 아, 식물 사랑하는 분들이 확실히 마음이 말랑말랑하셔. 진짜 짜증났을 법한 하루였는데 비염 때문에 병원 가 있는데 위경련이 거기서 오다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있다가 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병원들이 한 상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옆에 내과가 있었다니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4218님은요. 오전 7시부터 배송 시작해서 이제 모든 배송 마치고 귀가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요새 오가는 선물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빈님 저는 세탁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오늘도 출근했다가 무사히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퇴근하고 샤워까지 하고 나니 이제야 여유가 생기네요. 오늘 하루도 별밤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세탁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닮게 오자마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스스로를 세탁하고 여유를 즐길 채비를 마친 우리 규빈님이십니다. 어머, 제가 떠들떠들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점수가 났어요? 조성현님, 3대 0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고 상대 투수가 무너지고 있는 모양이죠. 두 점이나 났다니 우리 이제 면로에나 나가 있는 거죠. 빨리 노래 듣는 동안에 저도 검색이라도 좀 해볼게요.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는 빨간 우산을 쓰고 회사에 출근했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내 우산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세히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 급히 회사에 돌아와 보니 내 우산은 얌전히 우산꽂이에 꽂혀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우산 주인에게 죄송해서 혼자 머쓱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후에 외근 나갔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주문해서 받아든 커피 역시 내 커피가 아니었다. 난 분명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음료가 나오자마자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셔버린 건 누군가가 주문한 라떼였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 다른 손님의 음료를 잘못 가지고 갔다고 사과하며 차액을 지불했다. 하루에 두 번이나 남의 것을 집어든 날 다시 생각해도 이상했다. 바쁜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 보니 차분하게 확인할 여유도 없이 손부터 움직였나 보다. 그날은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해 잠깐 멈칫했다. 여기 우리 집 맞지?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서 행동부터 앞서지는 말자고 그날 확실히 배웠다.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한 가요는 이우리님이 보내주셨고요. 하루에 두 번이나 남의 것을 집어온 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더라고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손부터 움직였던 거죠.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조금 천천히 살아가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되게 잔잔한 것 같아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이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나게 깜빡깜빡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게 좀 뇌가 과부하 상태에 쉽게 놓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동이 단순화되고 뭔가 기억하고 챙겨야 되는 단계를 자꾸 빠뜨려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막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독 그런 날에는 나를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9492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아 정신 차려라 하고 혼잣말이라도 소리내서 말합니다. 누가 혼내주지 않으니 셀프로 해야죠. 아, 누가 혼내주지 않는 약간 나이가 그러니까 저 혹은 저 이상이시겠죠? 맞아요. 혼날 일이 잘 없는 나이에는 스스로를 잘 중간중간에 채찍질을 해줘야 된다라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잔소리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는 뭐 전혀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사양하겠습니다만은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하면은 약간 미소가 은은하게 띄워지는 분들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잔소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우리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한 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면서 내일 노래 듣겠습니다. 스테이.

넬 에스테이 그리고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 얘기 듣고 왔는데요. 과구주님이 야구 4대 0 아시안 게임 지금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결정적인 장면은 살짝 봤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짜릿했어요. 진짜 소리 지를 뻔했네. 됐어 됐어. 이제 곧입니다. 곧이에요. 8월 말이니까 우리가 이 4부로 가기 전에 딱 정리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7604님, 월요일은 왜 유난히 길게 느껴질까요? 그래도 저녁 8시가 넘으니 좀살것 같습니다. 그 기분 뭔지 알겠어요. 오늘 하루, 일단 월요일만 좀 보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그냥 그 약간 흐름에 맞춰가지고 쭉 내리막길 타고 내려가는 느낌인데, 월요일 그단 하루가 너무 존재감이 좀 크긴 하죠. 5316님, 어쩌다 야근하게 된날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피곤해도 별밤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는 건 좋네요. 아자 아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5316님, 또 집에까지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안전운전 하시고요. 배한재님께서,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못 갔던 짧은 휴가 중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와 대구에서 막창 먹고 있어요. 같이 커피도 하고 함께 보내는 가을 휴가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할게요. 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지은님이 홈런! 이건 못 봤네. 근데 이지은님의 문자가 느낌표가 너무 커서 진짜 이 스튜디오 안으로 소리치면서 뛰어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김광석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한얼님께서 저는 주말 동안 일했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귀성길 즐겁게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사에 9월 21일이 들어가는 노래라 딱 알고 신청해 주신 걸까요? 아주 센스 있는 선곡 칭찬 드리면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10주년이라고 하면 K-POP 역사의 큰 선배님 같지만요. 이분들 고작 10살 애기입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빛날 일만 남은 그룹 펜타곤과 함께 할게요. 펜타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0: 야, 너무 반갑고요.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마침 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입니다.
3: 오, 네네네. 미쳤네요.
0: 예. 와, 찢었다. 그냥 운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 또 앞에 많이 유니들도 와 계셔 가지고요.
0: 예.
4: 안녕.
0: 아우, 진짜 많이 와 계세요. 자, 한 분씩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좀 해주시죠.
4: 네. 항상 이런 소개는 나이 순이었더라고요.
0: 네. 아, 나이 순 아무도 나이 순으로 나이 순 말 안 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4: 알겠습니다. 마티 형 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Let's go.
1: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6: 안녕하세요. 펜타곤 신원입니다.
7: 안녕하세요. 펜타곤 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펜타곤 키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에서 가장 어린 우석입니다.
4: 목소리 깔아요.
0: 아, 우석 씨가
1: 안녕하세요.
0: 목소리를 제가 후이 씨가 하던 성대모사로만 듣다가 아, 네.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1: 가끔 하죠.
0: 모든 멤버들의 예, 약간 좀 이제 네. 흉내를 가끔 제 코너에서
1: 네, 그럼요.
0: 내주시거든요. 네. 아, 그리고 궁금하다. 우리 후이 씨가 별밤에서는 막내인데 네. 여기서는 딱 여기 목소리 톤이나 이런 느낌이 제법 형아의 느낌이
1: 반갑습니다.
0: 좀 그쵸. 있습니다.
1: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누나.
0: 반가워요. 반가워요.
1: 제가 아다다고 하려니까
8: 바로 저렇죠. 바로 저렇죠.
0: 네, 지금 근데 우리 키노 씨 어엿한 대표님이신데 한 팬분께서 강형구 바보라고 지금.
8: 아, 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좀 내려주세요. 네. 그 강형구 바보 좀 내려주세요. 네.
6: 정우석 그냥 바보.
1: 네. 정우석은
0: 정우석님도 약간
8: 강형구 바보를 여러
4: 어디 가면 대표님이에요. 이게
0: 네, 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김미진님께서 펜타곤 어서 오세요 해주셨고 지금 우리 프롬프트 혹시 보이시나요?
6: 네. 네.
0: 그러면 우리 신원 씨도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6: 네, 만춘님이 와우 스튜디오가 화나다 화내
1: 아~
6: 하셨습니다.
0: 다음 문자.
10: 네, 로토토님이 꺄 눈웃음 펜타곤 화이팅.
1: 아~
0: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고 네.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진심으로.
8: 네. 혹시 어떤 멤버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0: 저는 전 이 완전체로 보는 아. 게 궁금했죠.
8: 그렇죠.
0: 모든 그 그룹이 항상 왜냐면 개인으로는 특히 이제 두 분은 네네네. 후이 씨는 매주 보고 있고
8: 그쵸.
0: 키노 씨랑도 일하느라 네네네. 보고 또 초대석으로도 많이 모셨는데
8: 맞습니다.
0: 이 어떤 팀이든 완전체가 오랜만에 모인다는 게 주는 지금 보세요. 목이 메이고 있잖아요.
4: 물 한잔 하세요.
8: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0: 그리고 그 음방을 해주셨더라고요.
1: 맞습니다.
4: 맞습니다.
0: 이거 원래는 계획에 있었나요? 그쵸?
8: 네, 처음부터 그냥 저희는 사실 음방 없이 하려고 했었죠.
0: 예예예. 예, 예. 네. 좋은 일이 있나요? 네, 아, 음반에서 좋으셔서.
8: 음반을 해서, 네. 음반을 해서.
4: 바보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0: 네. 아, 바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네네. 스타일. 야, 아무튼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날선 멤버들의 완전체 모습을 특히 이제 음방에서 보는 또 그 맛이거든요.
4: 아,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그랬어요?
1: 사실 저희가 음방을 하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끝나고 다들 몸이 몸져 누웠습니다.
0: 거짓말.
1: 정말로.
8: 아, 진심.
4: 연습이 취소됐어요.
0: 아, 진짜?
8: 네. 너무
0: 긴장해서?
8: 그 긴장이 풀렸는지 진짜 거의 한 절반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주말 내내.
1: 아, 사실 그 음방 전날에 저희가 아 새벽 한 5시쯤 나가야 되는 스케줄 정도였는데 네. 연습을 거의 한 새벽 1시 넘어서 한 2시 가까이까지 했어요.
0: 아, 너무 강행군을 하죠.
1: 네, 그래서 좀 강행군을 했고 강행구 때문에 강행군을 했는데 아니요.
8: 죄송해요.
0: 후이
4: 네. 너 이러고 다니냐.
8: 후이 형이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0: 예, 예, 예.
8: 옛날에는 네, 네. 가장 타이트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0: 네.
8: 퀄리티와이즈, 연습와이즈. 근데 요즘에는 한 번만 하고 갈까? 이런 말을 좀 해요.
0: 오, 아, 정말요? 훌렁 후이가 되었다.
8: 아, 조금 좀 좋아, 훌렁해졌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는 항상 후이 씨한테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음악적으로 후이 씨를 위해선 후이 씨나 근데 뭐 키노 씨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해서
4: 그렇죠.
0: 조금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약간 풀어져 라이팅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지나치게 혹시 풀어져 버렸나요, 진호 씨나 키노 티데프가 보기에?
4: 어때요, 대표님 보시기에? 네.
8: 작가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다 작가님 때문이에요.
0: 제가 좀 많이 풀어 헤쳐
3: 살짝
0: 거
3: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제가 오늘 팔도 좀 풀고요.
4: 팔도 다 풀려 있고요.
3: 본인 거 제외.
0: 아, 하지만
3: 팀 활동은 좀.
0: 아무 무대에서만큼은 여전히 각진 펜타곤이었었어요. 아무튼 후이 씨가 제보를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네. 홍석 신원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1: 아, 맞아요.
0: 신원 씨는 연습생 시절에 연습 일지를 근데 안 썼다. 이런
3: 결과 다 얘기하네.
0: 여러 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3: 아
0: 지금.
3: 그래요?
0: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신원 씨? 왜 연습 일지를 안 쓰셨죠?
3: 네,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일기를 써서 내는 날이 있었는데.
0: 네네.
3: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관리해 주는 그 신인 개발팀 누나들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맨날 체크하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제가 이. 뭐랄까요 배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배팅을?
3: 오늘은 오늘 왠지 안 할 것

0: 하면은 그냥 슥
1: 어, 간이 좀 긴 일기장
0: 슥 내보고.
1: 그래서 잘 안 걸리고 잘
0: 아 많이 걸렸죠. 자,
1: 아 많이 걸리고 많이 걸렸죠.
2: 저희가 이제 많이 걸렸어요. 네.
3: 혼나면은 네. 그 벽 보고 네, 예. 기본기 동작을 몇 시간 하던 게 있었거든요.
1: 진짜요?
3: 네, 신호이가 참 많이 했어요.
1: 야, 네. 진짜 굉장했군요.
0: 최다 일수.
1: 그래도 뭐 그게 네. 크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0: 엄청 고통스러워요.
1: 아, 그래요?
0: 약간 그게 벽 보고 그쵸? 이렇게 그 톡 뭐라 하죠?
2: 토끼팀 맞아요.
0: 토끼팀 약간 셔플 댄스 같은 네네. 거를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1: 아, 참 굉장한 좀 시대였.
2: 네, 아니 실제로 한 진짜로 한 세네 시간 합니다. 그 장난 아니고 정말로.
0: 그 한 일주일 동안 했어요. 네네.
1: 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은 시대 보냈습니다.
4: 그런데도 안 고쳐졌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아, 네. 아 정말 놀랐어요.
1: 그래요. 아, 서로 네. 혹시 뭐 나도 제보할 게 있다는 분들은 중간에 언제든지 손을 들고 네네, 발표를 해주셔도 네네.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자 또 바쁜 활동 하시느라 펜타곤으로 뭉친 것은 3년 만인데요. 연초에 시상식 무대로 모였었고요. 네네. 그리고 10주년 프로젝트를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하셨는데요. 9월 11일에 신곡이 드디어 나왔죠. 곡 소개 어떻게 하십니까?
2: 곡 소개는
4: 작가가 네, 하죠. 작가 아, 근데 예, 예. 타임. 곡 소개. 예. 아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1: 전 못 들었어요.
4: 아 오케이.
0: 그렇죠.
1: 오케이. 해주세요. 겁쟁이. 약간 좀 신선하게 해주세요. 딴 데서 한 거 말고. 아,
4: 좀 틀어서 해줘요. 예. 겁쟁이는 말이죠. 예, 예. 제가 펜타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때. 어쨌든 저희의 가장 큰 매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마냥 찌질하기만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곡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멋있는 곡을 하면 오히려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답게 찌질하게 풀어낸 사랑 이야기 겁쟁이라는 곡입니다.
1: 멋있는 거라면 오히려 멋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원 씨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한없이 지질한 면이 있는 것 같다.
3: 아니 머리 이렇게 멋있게 뽑았는데
5: 그런데 네.
3: 지질하다고요? 네.
1: 여원 씨 뭐 의견 내주세요.
5: 제 생각에는 저희가 찌질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또 너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너듬이다.
5: 그러니까 저희 펜타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차도남 이런 좀 뭔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다들 좀 짠하게 보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조금 한번 살려보는 것도 우리의 새로운 매력이 되지 않을까.
1: 우리 펜타곤이 너듬이 맞나요?
2: 전혀
1: 아 전혀 진짜 막 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4: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었어요? 약간...
5: 아니었어요?
3: 다양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자죠.
1: 나한테 이미지는 약간 스카이캐슬미 있는 느낌.
4: 어 진짜요?
1: 네.
4: 어 되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1: 그러게요.
4: 어
5: 진짜로?
1: 아니 되게 약간 왜 좀 뭐지? 엄한 네, 네.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0: 그런 뭘 맞아요?
2: 아 맞죠.
4: 뭐가 맞아요?
1: 신원 씨는 아니었던 건 확실하게 드러났고.
4: 그러니까 여기서 엄한 환경에서 자란 건 홍석영밖에 없어요.
0: 형한테 채찍질한 거 아니에요?
3: 자기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잖아요.
1: 네, 진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게 10년 차의 팀 같고요. 이선혜님이 아닌데 멋있는 거.
2: 맞아요, 맞아요.
3: 감사합니다.라고
1: 하셨습니다. 약간 멋있는.
2: 잘 어울려.
4: 뭐, 저 라디오 하고 있는
3: 죄송해요. 선생님 좀 끕시다.
1: 이제 약간 갑자기 말이 너무 약간 산만해진다 싶을 때 제가. 얼음을 외치면 네네. 다 같이 행동을 딱 멈춰주셔야 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약간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자기 멋있는 줄 모르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서 나오는 멋.
2: 맞아요. 저희가 약간 그
4: 뭐가 맞아.
2: 주인공의 약간 부주인공 느낌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아니 이제 키드조연 느낌.
1: 후이 씨한테 굉장히 지금 계속 사사건건 의견을 반감을 갖고 있는데.
4: 이러면 안 되는데.
2: 제가 아까 예. 키노가 부탁한 것도 바로 보냈거든요.
1: 어떤 뭐였죠, 거죠?
2: 뭐였죠? 아, 녹음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4: 아니죠. 4일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형이 안 보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린 거죠. 형 이거 언제 주시죠? 라고.
2: 아 그런 거였어요?
4: 네.
2: 자, 저는 오늘 부탁하시는 걸로 예, 알아들어가지고 예, 열심히
1: 자 했는데. 여러분들 자, 소소한 다툼을 밖에서 네.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제가 또 이번에 가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4: 코리아 레전드.
3: 영광입니다.
1: 키노 씨가 곡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특히 후렴구는 테마가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디테일한 부분을 함께 좀 만들었었어요.
3: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네네.
3: 혹시 키 대표가 좀 까탈스럽던가요?
1: 제가 볼 때. 아, 그렇죠. 근데 막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키 대표가 저한테 느끼는 것 같아 보이는 약간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할 말은 하는 정도. 우리 되게 짧고 굵게 끝났어요. 화상 회의하면서.
4: 이렇게 밤 12시에

0: 이제 화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타이트하게 가졌었는데 네. 저희 그 의견 대립이 꽤나 있었어요. 저는 사실 기억이 나는 게 네네. 제가 아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 선택은 키노가 하는 건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저는
1: 너가
0: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오, 거역했구나.
0: 근데 믿었어. 어쨌든 코리아 레전드시니까.
2: 그게 어느 부분이야?
0: 그게 이제 홍석영 파트네요.
3: 맞아요.
4: 와우.
0: 왜 나는 잘하고 싶을 때 시작도 못하는 건지라는 가사인데 네. 저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그리길 바랬는데 작가님이 이거를 너무 구어체로 푸시니까 아 나는 이게 뭔가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이 전체 가사를 완성하고 보니까. 아, 이 앞뒤에 힘을 훨씬 많이 실어주는 가사가 되더라고요. 상황이나 감정이 더 뭔가 담담하게 잘 느껴지고.
1: 그래요, 너가 뭘 알아요.
2: 제 목소리가 이제 작가님 글이랑 잘 맞네요.
3: 감사합니다.
2: 잘 맞네, 잘
3: 그
2: 맞네.
3: 부분이 저한테는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맞아요, 게 왜 겁쟁이인가? 나는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겁이 많은 겁쟁이라기보다 아까도 말한 완벽주의자라서 인 겁쟁이 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작을 두려워하거든요.
0: 맞아.
3: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파트가 좀 들어가서 이 겁쟁이 캐릭터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0: 맞아요.
3: 외웠었죠.
0: 아, 뭐 여러 가사들이 형 파트도 이제 이나 작가님이 강력히 미셨던 아. 그 널 생각하면 사랑 노래 부르고 싶더라는데 아, 원래는 네. 사랑 노래라는 그치, 테마는 내가 있었고 좀 부정적이었어요. 좀
3: 맞아요.
0: 너가 아니면 사랑 노래 아무 의미가 없더라 같은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좀 그 널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피어올라야 된다.
3: 변화가 생겨야 된다.
0: 그래야 이제 빌드업이 된다.
4: 지갑 속 폴라 속 그 있잖아요.
0: 그건 제가 썼습니다.
3: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세라님이요. 요 부분 또 키 대표가 이어서 설명하셔도 되겠어요. 겁쟁이 가사 중에 그맘때 피었던 꽃말이 자꾸 생각나다. 여기서 그 꽃은 무엇이고 꽃말은 무엇인가요? 이거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우석씨 파트.
5: 아 이게 또 잠이
0: 그맘때 피었던 꽃말. 아 사실 이거는 네. 그 저희 펜타곤 생각하면 사실 꽃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아요. 뭐 일례로 그 저희 첫 1위 곡이 데이지이고 아,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발매했던 곡 중에 바이올렛이라는 노래가 있고 펜타곤에 그리고 또 팬분들이 저희 팬사인에 오면은 꽃을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꽃의 꽃말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적었던 글이고 제가 이거를 좀 특정 짓자면은 사실 그 바이올렛 제비꽃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3: 오, 그랬군요. 네. 왜 멤버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이올렛이었다는.
1: 안 알려줬어요.
4: 아니요.
1: 안 알려줬어요.
3: 아, 혼자 심어둔 꽃이네요. 네,
4: 전 제 탄생한 줄 알았어요. 제 꽃이어서.
3: 아, 저런 저런.
6: 탄생한 뭐죠?
4: 노란 샤프란이요.
6: 샤프란 아니, 먹을 수 있는 거.
4: 아, 그럼요.
6: 드셔보셨나요?
4: 노란 샤프란.
3: 네. 탄생화를 아세요?
6: 바이올렛 쓰는 거 아니야?
0: 저 마감업.
4: 저는 약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봐가지고
3: 본인 탄생화 알고 싶어하는 래퍼 너무 소중하다.
7: 단양 쑥부쟁이.
0: 너? 단양 쑥부쟁이.
3: 단양 쑥부쟁이라고요? 탄생화가?
7: 네, 단양 쑥부쟁이입니다.
3: 진짜요?
7: 네.
3: 굉장히 거칠고
7: 뭔지 몰라요 아직도.
3: 약간 두릅 느낌이 좀 확 나는데 네. 좋습니다. 이찬솔님께서 가사가 주로 한국어고 펜타곤의 10년이 녹아있는 게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 그 부분이 프로듀서인 키노가 제일 좀 신경 쓴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했었어요.
0: 맞아요.
3: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겁쟁이 들을 텐데요.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는지 감상 후기도 좋고요. 딴 데에서 못 들었었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멤버분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좀 더 우리 팬분들 앞에 가까이 와서 인사해 보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3: 자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올게요.
0: 놀아보자 놀아보자.

0: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오셨습니다.
1: 아사야 대박.
0: 대박. 아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즐기셨겠지만 갑자기 처음 이제 우석 씨가 출발을 시켜가지고
2: 네. 그렇죠.
0: 전체가 다 춤을 춰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저는 이제 신원 씨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가 확실히 생긴 게 혼자서 네. 왜들이래 이러면서 창가에 그냥 앉아서 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 네. 언제 또 제가 겁쟁이를 구경하겠습니다.
0: 신원 씨만 뒤에서 있고 나머지는 왜 이래 갑자기 하더니 누구보다도 네.
4: 열심히 해야죠.
0: 너무 감사합니다.
4: 네네, 열심히 하죠.
5: 신원이 항상 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
0: 상결
3: 구경하고 싶었어요.
0: 너무 좋은 캐릭터를 선점했네. 맞아, 팀에서
5: 의외성
3: 편리합니다.
0: 약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왜 사람들이 뭘 약간 빠지거나 해도 별로 원망도 안 받을 것 같아요.
5: 그리고 이렇게 주목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개져요.
0: 아 여기도 아 목 뒤가 빨개지셨네. 목 뒤
6: 엄청 빨갛네.
0: 아 펜타곤이 네. 전반적으로 좀 빨개지나 봐요. 왜냐면 후이 씨도 굉장하거든요.
6: 두 분이 좀
4: 전 거의 피가 나거든요.
5: 둘이 좀 부끄럼쟁이. 네.
0: 후이 씨는 저 때문에 모세혈관 많이 커졌거든요.
3: 그래요.
4: 맞아요,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A님께서 우석이 춤춘다.
3: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 이선혜님이요 대충 추는데 딱딱 맞는 거 대박이다는 게 저게요 약간 좀 연차 있는 아, 그쵸, 아이돌 그쵸. 팀의 그 어떤 폼 아 본세
3: 대충 추지 않았는데
6: 엄청 열심히 했답니다.
0: 대충 추지 않았다. 구사이오님 온라인 유니버스 외로울 뻔했는데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
3: 그렇죠. 이 마음 때문에 쳤죠 사실.
6: 우리 온라인 유니버스
0: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별밤 에디션으로 특별한 영상 와우. 짤들이 또 탄생한 것 같아요 덕분에. 그치. 그리고 M님이요 다른 멤버 파트 중에서 내가 부르고 싶었다는 부분 혹시 있나요?
5: 오 궁금한데요?
0: 아무도
6: 아 홍석이 형이 어디 원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지. 너무 뭐죠? 유명해서
6: 어디예요?
1: 어디?
6: 한번 불러주세요.
3: 브릿지 아니에요?
6: 아니 브릿지 아니잖아. 어디 여기 부르고 싶어 했잖아.
7: 맞아 버츠나잇
5: 저 진짜 파트.
7: 저는 원래 후이 형이 부르는 모든 파트를 보통 욕심을 내긴 해요.
1: But tonight, 네. I'm gonna raindrop.
7: 아, I want the raindrops for sure.
0: 후이 씨 많이 풀어지기는
5: 하셨는데
4: 가사를 틀려가지고
0: 저 붉은 또 후이가
1: 빨개졌네 또.
4: 네, 아니에요?
0: 오늘 분명히 후이 씨에게 그 모자가 이제 내려간 건 네. 교관 역할로
4: 아, 예.
0: 이제 멤버들을 이제 휘어잡고
7: 피부랑 톤온 톤으로 맞춘 거 아니에요?
4: 아니
5: 집중합니다.
0: 피부 색깔과 그냥 같은 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 군기는 안 잡히고요. 제가 잡힙니다 항상.
0: 그러고 있네요. 혹시 다른 멤버는 딱히 이렇게 다른 파트는 탐난 거는 없었으면 는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고 안무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나 뭐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더 세게 갔어도 좋은데 우리 키 대표가 생각보다 나를 안 좋았다 뭐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5: 아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후이랑 같이 좀 얘기한 건데 이제 노래를 라이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또 펜타곤이 라이브로도 조금 유명하니까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0: 아, 그죠. 굉장히 좀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도 좀 많고 네네네. 상체 움직임도 좀 크고
5: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트를 부르는 사람이 센터에서 서 있게 되니까 네. 그 사람 왜냐면 노래 부르기 바빠 죽겠는데 노래도 높게 써놔가지고 근데 거기서 디테일 다 챙기려고 하니까 맞아.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
0: 표정 연기도 다 챙기시더만. 네.
4: 그 키노의 노래의 특징은 네. 고음이 이어져가지고 그
0: 보컬들이 제일 싫어하는
4: 비슷한 음으로 계속 이어져요.
5: 찍고 오면 괜찮아요.
6: 네.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안 불러봐서 모르죠. 전 그냥
0: 도입부만
6: 저 그냥 가성으로 대충 뭐 멜로디 좋네 형들 시키면 하겠지 하고 이제 하면 너무 멋있게 해내니까 우리 형들
0: 그쵸
5: 자기는 맨날 멋있게 도입부에 막
0: 도입부
5: 이렇게 항상 막 멋있게 막
0: 약간 분위기 잡고 왜 악기 별로 없을 때
5: 공기 막 이만큼 섞고 가면서
0: 그치.
6: 안무 이러면서 할 때
0: 안무도 되게 멋있게 싹 이렇게 나오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이 작곡 멤버가 멤버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를 멜로디를 다 해내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6: 맞아요. 왜 잘하셔가지고
0: 그러게 대충 좀 어디서 음이탈도 좀 라이브에서 내고 하셨으면
6: 그러니까
4: 그쵸.
0: 조절을 했겠죠.
5: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0: 예. 아이리님께서 보컬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하셨는데
4: 맞아요.
0: 그래요? 예전에
4: 아 근데 사실 저희 노래가 낮은 노래가 없어요 사실.
0: 네, 네.
4: 그래서 그러니까요. 최상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5: 근데 그거는 후이 탓이에요.
0: 아 후이가 오늘 그래요? 문제들이 많이. 왜 그래요 후이 씨?
4: 아 저는 근데 그 제가 저의 근데 이건 저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이 높다 보니까 그 노래를 벌스를 만들어 높아요.
0: 높아요.
4: 그래서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바스키아라는 저희 노래 중에 네네. 이제 거의 한 그런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0: 그래요. 나머지 변명들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마저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랑 미니로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2: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오디오가 빌틈없는 10주년 그룹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펜타곤 노래 난이도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좀 메인곡을 많이 썼었던 후이 씨가 좀 집중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네네.
1: 형이 더하다.
2: 아.
1: 후이가 더했다라는 네. 이제 진호 씨의

0: 증언도 있었고요. 네. 아까는 뭐 키 대표의 곡이 너무 이제 높이에서 논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 키가 높다라는 이유로
1: 네, 네.
0: 난 자꾸만 이제 높은 멜로디 쓴다고 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혹시 마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 아유,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서.
2: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네.
0: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치즈 님이 형들이 다 해내 버리니까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2: 네.
0: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유니버스 그리고 부엉이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2: 오.
0: 우리 또 후이 씨가 저의 도우미로 역할.
3: 자, 조교 준비.
0: 조교입니다.
3: 잘하네.
0: 판넬로 준비를 했고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고르고 고른 질문에 대답할 멤버까지 뽑기로 뽑을 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답 잘할 텐데 이런 거 없이 뽑힌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후이 씨부터.
1: 아, 저부터 가볼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저는 별밤 왔으니까 이거 뽑아야죠. 자, 소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별밤에 왔으니까 유니들도 모르고 펜타곤 멤버들도 모르는 멤버들이 최초로 공개하고 싶은 거 하나씩 말해주세요인데 이거를 뽑아서 제가 뽑아서 한 분께
0: 한
1: 이 질문을 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우리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누구한테 갈지 모르고.
1: 위험한데. 자, 어떤 분이
3: 홍성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홍성이
4: 나 한 번 뽑으면 좋겠어.
3: 홍성이 너무 위험해.
0: 최초스러운 걸로 대답해 주셔야 네네. 돼요. 여러분.
1: 자.
2: 과연?
1: 아, 신원!
2: 아,
0: 약간
4: 다행이다.
0: 귀가 없이 대답해줄 것 같아.
1: 네. 멤버들도 과연? 모르고 유니들도 모르는 네. 최초 공개.
0: 큰 거 올 것 같은데요?
2: 대답은?
5: 와, 너무 많은데요?
2: 하나만.
0: 두 개여도 돼요.
5: 유니들도 모르고 멤버들도 네. 모르는? 아.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꼭 알고 있긴 하거든요.
0: 뭐죠?
5: 근데 제가 최근에 유니들은 알고 멤버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정확히는 후이 형이 모르는 건데
0: 오.
5: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팬 그 소통 플랫폼에서
0: 네.
5: 예전에 후이 형이랑 같이 썼었는데 탈락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세상 휴지통에 들어있는 곡에 대해서 네. 존재한다고 얘기해줬거든요. 제목까지 얘기했어요.
3: 그래?
4: 제목이죠?
5: 라이.
4: 제가 진짜 내 최애곡.
5: 제가 저만의 펜타곤 1위 곡으로 뽑는 노래가
4: 나도,
5: 있는데
4: 나도.
5: 그게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네. 곡이거든요.
0: 저런 네. 약간 좀 애달픈 거죠.
5: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버스한테 몰래 후이 형한테 좀 푸시 좀 해보라고.
1: 잠시만요. 이거 노래가 네. 신원 씨가 도와주시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5: 그러니까
1: 제곡이거든요.
5: 제가 이제
1: 신원 씨가 공개를 하신 거예요.
0: 신원 씨 캐릭터 네. 굉장히 좋네요.
5: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못 나오거든요, 지금. 비트를 다른 아티스트가 이미 사용을 해버렸고.
0: 아, 진짜.
5: 네. 이게 1절이 완성이 거의 됐는데 네. 제가 놀러 왔다가 네. 이거 뭐야 하고서 제가 숟가락 얹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있다고 제가 몰래 얘기했었어요.
0: 그랬구나.
1: 저 방금
4: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당시에 타이틀로 제가 강력하게 밀었었어요.
0: 근데 그게 이제 그 비트가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는 네. 후이 씨가 그걸 판매를 한 건가요?
5: 아니요.
0: 그건 아니고.
1: 그러니까 저랑 작업한 트랙 메이커 친구가 이제 그 비트를 저도 보내주고 뭐 다른 분께도 보내드렸는데 이미 그걸 사용을 하신 거라서
0: 그런 애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5: 네.
0: 신원 씨가 의외로 음악적인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좀 굉장히 좀 큰 뭔가 좀 치명적인 걸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3: 더 재밌는 거 기대하셨는데
0: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2: 네.
0: 같고요.
2: 네.
0: 자, 그럼 하나 더 뽑아주세요. 저기 가까이 있는 키노 씨.
6: 네, 저 가겠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개인 활동해보고 다시 뭉친 건데 그 사이에 가장 달라진 멤버가 누군지 궁금해요. 저는 특정 멤버 있긴 한데 오케이.
5: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4: 너 아니야. 대답.
0: 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 이것에 관한 대답 누가 해주실지 가장 변한 멤버.
2: 키노가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1: 키노가 뽑았어요.
2: 역시.
0: 답도 키노 아닙니까?
6: 키노. 저는 우석이 뽑겠습니다.
5: 우석이 진짜 변했어요.
6: 우석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5: 진짜 변했어요.
6: 우석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0: 사람이 됐다라는 소리는 좀 자중해 주시고요. 네. 예예.
6: 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가 합주를 가는 길이었어요. 합주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합주실이 홍대였거든요. 근데 우석이 또 3년 동안 홍대에서 이제 또 밴드를 오래 했었으니까
2: 부심?
6: 홍대 막 여기 갈 때마다 아 여기 내가 아는 곳인데
5: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6: 아 여기 내가 그 형 기억나 기억나죠? 기억나죠?
5: 기억나죠? 뭐 사장님, 사장님 어쩌고저쩌면서
0: 오만 어제 항상 먹던 걸로 주세요.
6: 맞아. 아 여기 합주실이 아 여기가
5: 오늘 안 계시네.
2: 맞아. 제 생각에 그 류의

0: 최고봉은 그거예요. 어? 바뀌었네?
1: 아
0: 이거야.
2: 진짜 그런 적 없어요.
1: 뭔지 알겠다.
3: 어, 진짜
4: 저한테 어, 형 여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 막 이러면서.
1: 오, 저 그 목소리로 아, 신원 씨 또 이 성대모사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2: 네, 이분들이랑 같이 홍대를 간 적이 없어요.
5: 아니 아니야.
3: 아, 우리 무슨 소리야 우리.
5: 저희 라이브 홍대 갔었잖아. 넷이서 합주하러.
4: 네, MBC는 완전
5: 그래서 예, 네,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1: 아, 아, 재밌네요. 그 요새 홍대의 뭐 거의 뭐 홍보대사처럼 그런 마음
5: 홍대를 꽉 잡고 있더라고.
1: 아, 약간 홍대 약간 꺼들어 우석이 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5: 나 비슷합니다.
1: 어, 네. 여기 뭐 사장님 어,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네, 약간 네. 지나다니는 좋습니다. 이선혜님이요 우석이 꺼들어 귀하다.
5: 아, 아, 원래 안 그랬어요.
0: 원래 그래서 막내
1: 그리고 전에 따라
2: 그래서 꺼들어기네요.
5: 그래서 저랑 홍석영이랑 신원이랑 그때 어, 되게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 오, 좋습니다. 그 우석 씨도 네. 우석 씨가 보기에는 아, 내가 보기에는 저 멤버가 제일 달라졌다.
0: 우석의 반론
4: 궁금하다.
1: 네.
4: 후이 형
3: 저요?
4: 역시 역시
1: 역시나 어, 어떤 진짜? 뭔가 빨리 제보해 주세요.
3: 제가 뭐
2: 일단 옛날에 좀 열심히 했는데 요즘 열심히 안 하는 거
1: 같아요. 잠시만요.
4: 아니 작품 거랑 별개로
5: 좀 설렁설렁하긴 해요.
3: 길어요?
1: 아니에요. 예.
2: 카메라가 켜졌을 때, 마이크가 켜졌을 때와 이제 꺼졌을 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 아~
2: 그러니까
4: 아~ 다르다.
2: 그러니까 요즘 방금도 오늘 물론 피곤할 수 있죠 사람이.
1: 예, 예, 예.
2: 샵에서 들어갈 때 이제 형이 문 앞에 걸어가는 제가 바로 인사 안 하고 형이 봐줄까봐 기다렸다가 인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1: 아, 앞에 안 보고.
2: 네, 근데 제가 해서 형 오셨어요 했는데 어, 왔어?
1: 뭔지 알아, 뭔지 알아.
0: 복수한다.
3: 아, 핸드폰 하면서?
2: 아니, 핸드폰도 안 했어요, 그냥.
3: 그래?
2: 왔어. 옷 매무새 다듬으면서.
1: 다듬으면서 눈은 마주치네요.
0: 아니, 그게 왜?
2: 눈 살 때 마주치고. 왔어.
1: 어.
2: 이래가지고.
0: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2: 옛날에는 그래도 장난도 치고 에너지가 생기가 좀 있었는데.
0: 아쉬웠구나.
1: 아, 그냥 약간 조금 피로에 절여져 있는 우리 형의 모습이.
2: 그리고 요즘 댄스 연습할 때도. 말이 별로 없어요.
1: 원래는
2: 그래도 같이 장난치면은 어. 약간 같이 장난도 쳐주고 이랬는데 아~ 요즘은 그냥 장난치다가 하면은 끝.
1: 씨.
2: 맞아요.
1: 뭔지 물어봐야겠어.
3: 맞아.
1: 뭔지 너
0: 에너지가 없는 거야.
2: 계속 받아줘는데 그냥
3: 그랬어.
5: 끝.
3: 맞아.
0: 그래 약간 이런 거죠.
1: 어릴 때 약간 20대까지는 잘 놀아주던 삼촌이 30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제가... 현상인데 후이 씨 어떻게 된 거죠?
3: 제가
1: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긴데 지금.
3: 제가 3중으로 가면서 30중으로 가면서 확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좀 그래서 마스크를 커프. 껴요 제가 그리고 연습할 때 그래서 자꾸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1: 아이고 아 이제 약간 좀 예, 서글픈
3: 네네네
4: 그 마스크가 문제
1: 그 얼른 약간 애틋한 건 우석 씨는 우리 후이 형이랑 여전히 놀고 싶다
3: 아
1: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오늘 우석이랑 홍대 한번 가요?
1: 그래요
3: 딱이다
5: 네.
3: 우석이가
4: 꽉 잡고 있어
3: 아 바뀌었네
1: 이렇게 홍대 가시고요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3: 신원 씨가
5: 신원
4: 아 저요?
0: 네 어떤 질문을 줘볼까요?
4: 저는 이거 뽑겠습니다.
0: 네.
4: 나리님이 펜타곤은 명곡 부자 예전 곡으로 활동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멤버들이 다시 활동하고 싶은 곡은 뭐예요?
0: 오나 이거 있어.
3: 나 이거 있어.
4: 제가 뽑은 멤버는
3: 확실하게 있어. 과연
0: 아 후이
1: 후이
3: 후이 아 저는
1: 멤버들이 다시 활동하고
3: 아니,
1: 싶은 곡
3: 제가 저를 뽑으니까 다들 아쉬워하는
0: 아니 뭐 너 노래 하겠죠
3: 아니 그게 아니라
4: 진짜
1: 뭡니까
3: 너 노래 하겠죠 저요? 아 저는 사실 최근에 뭔가 펜타곤 노래를 많이 들을 일이 많아졌잖아요
1: 네.
3: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다시 느꼈던 곡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게 지금 자기 곡 안 고르려고 머리 굴리면서 시간 끌죠?
3: 저는 생각해라는 곡 펜타곤
1: 생각해.
0: 아 무슨 소리예요?
3: 아니 이거 진짜 리얼인데
5: 진호 형의 생각해 그러니까
3: 저희 진호 형이 맞는 곡이에요
1: 네네.
3: 근데 저희 같이 함께 일해주시는 그 지금 키노 키 대표님이 네? 계시는 네이키드라는 회사
1: 네?
3: 직원분들의 최애곡이 생각해입니다
5: 진짜로
3: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진호 이유가 있는 좋아하는데. 거잖아요 네.
5: 나온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1: 진호 씨 좀 네. 믿어주세요. 왜 후이라면은 무조건
0: 아니, 갑자기 머리 걸린 것 같아요.
4: 진호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요.
0: 아니 제가 그 갈증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도 펜타곤 꽤나 썼는데 막 정작 활동을 해보고 막 콘서트에서 엄청 멋있게 막 꾸며져서 나왔던 노래가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감추고 있었거든요. 애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죠.
5: 근데 네. 느끼고 있었어요.
0: 아마. 아, 느끼고 있었어요?
1: 안 같이 없어도 당연히 인간이면
3: 그런 거
1: 들어봐도 서운하죠.
0: 그게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직원분이 아, 저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두 곡을 꺼냈는데 두 곡 다 제 노래예요.
3: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작가일지도.
5: 아 그럼 아, 당연하지. 네. 아니 제가 진짜 차를 타면 항상 이 노래가 나와요. 진짜로
0: 감사합니다.
1: 그 정도로
5: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1: 스테디 셀링하는 곡을 잘 쓰는 또
5: 맞아요.
1: 맞아요.
5: 맞아요.
0: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
1: 그래요.
0: 잘 틀었네요, 후이 씨.
1: 네, 그래요. 아, 근데 진호 후이 케미가 모든 걸 토해내십시오.
5: 여러분, 저희 MBC 라디오 당분간 출연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5: 마지막 방송입니다.
1: 방송이에요.
6: 불판이나 이번 중 가장 충격? 아, 충격 네. 잘 모르겠다. 충격을 하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많았죠. 근데 아까 사실 도움이 안 돼도 괜찮나요?
1: 아, 그럼
0: 충격적이기만 하면 돼요.
1: 좋아요.
6: 충격적이기만 하면 되는 네,
0: 상처를
6: 걸로 하면 너야.
5: 잘해요.
0: 아, 키노지.
6: 그게 이제 아니 왜냐면 전 우석이도 있는데 우석이는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한번 제가 그 드라마 주인공 롤이랑 컴백이랑 겹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1: 힘들지 힘들지.
6: 막 밤새고 뮤비 촬영 갔다가 뮤비 촬영 끝나면 다시 촬영하러 가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데 이제 제가 그게 연습할 때 티가 났나 봐요. 너무 졸린 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3시에만 끝나줘도 새벽 3시에만 끝내줘도 제가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저런
6: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또 첫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오프닝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막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키 대표가 막 후이 형도 스케줄 많을 때 한 번도 힘든 티 안 냈는데 형 그렇게 힘든 티 내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5: 충격적인데?
6: 많이 속상했었어요.
1: 아우 네. 야 이거 지금 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4: 기억나요.
1: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키 대표
5: 네.
1: 이 자리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단 한 시간도 눈을 붙일 아, 시간조차 없었던 그에게.
6: 아 근데 변호를 좀 하자면 키노가 미리, 최근에 네. 비교적 최근이죠. 드라마 촬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촬영하면서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5: 아, 저는
6: 그 이런 줄 몰랐대요.
5: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경험을 아유. 하지 못하면 아 몰라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거란 건 알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아니 우리 본업이 음악이잖아.
1: 그치.
5: 그러니까 예능을 하건 연기를 하건 음악이 아직 우리가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왜 거기에 힘을 쏟아가 저는 사실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6: 맞아요.
1: 진짜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로 싸운다라는 건 거의 청춘만화 수준이고요. 홍서 씨도 착해가지고 미리 제가 이간질을 막 시도하고 있는데 아 바로 자기가 먼저 변호해 버리는
6: 아, 그럼요, 키노를. 그럼요.
5: 아 근데 홍석영 정말 대인배입니다. 정말 대인배.
1: 그래 보여요. 예,
5: 죄송해요. 죄송해요.
0: 근데 삐지긴 했어요.
1: 아 삐지긴 했나 진호 씨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양념.
6: 또 이간질 또 이간질.
2: 여기서 보는 거 재밌어요.
1: 또 뽑아주세요.
6: 아 제가 네 제가 뽑겠습니다.
0: 네. 삐진 홍석.
6: 네 삐용석.
0: 네.
6: 아 이거 뽑을게요.
1: 네 지금 굉장히 성찰하고 있는 키노 씨고요. 자, 나는
6: 0828 님이 멤버 각자가 돌이켜 봤을 때 이때만큼은 펜타곤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싶은 순간은?
3: 와.
1: 오 좋아요.
0: 와 이거.
3: 말하다가 울 것 같은데 이거.
6: 아까 키노가 괜찮아? 이거 이렇게 입에 물던데.
5: 형 후이 형 왔어.
1: 아 그거 좀 멋있었나 봐요.
0: 영원 씨.
3: 후이 형 왔다.
5: 아이 왜? 와. 펜타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던 순간.
3: 야.
5: 아. 근데 이런 것도 여원이 형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0: 해요. 기억력이 좋거든요.
1: 뭐였을까? 네.
5: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팬분들께서 아시는 얘기도 하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그 펜타곤 데뷔하기 전에 거의 매주 동안 이제 회사의 투자자분들을 모셔놓고 거의 뭐 콘서트를 매주 했었어요 사실.
3: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단체 무대 저희 펜타곤 단체 무대도 있었고 보컬 라인, 댄스 멤버들 뭐 힙합 유닛 그냥 계속 연속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도끼에 아주 가득해 있었거든요.
0: 맞아,
5: 데뷔를 꼭 해야 된다. 우리 그 누구도 떨어지면 안 되고 다 멋있어 보여서 모두가 같이 데뷔해야 된다. 그 도끼가 있었을 때 제 마지막 그 마지막 평가

0: 가 정말 다들 그 누구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서는 가장
1: 하이라이트.
0: 네, 그때는 다들 뼈가 부서지게 춤을 췄어요.
2: 찐이다, 찐이다.
3: 그때 후이 형 진짜 독기 가득해요.
4: 맞아요, 맞아요.
5: 저처럼.
4: 맞아요.
5: 저처럼.
2: 후이 씨 지금 독소가 싹 빠진
6: 디톡스 좀 그만해요.
2: 완전, 완전 유기농화 되어버리셨는데.
4: 아니, 그때는 진짜로 주변에서 약간 진짜 걱정할 정도로 제가 독기가 심했어요.
2: 근데 제가 기억하는 후이 씨 인상도 옛날에 물론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처음 그쵸, 봤을 때 슈가만 때니까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다. 빗살무늬 토기 느낌이었는데 눈도 이렇게 이게 우쌍의 느낌보다는 좀 더 차가웠었어요.
6: 그쵸,
2: 근데 그쵸. 그래도 후이 씨 이렇게 지금 미소 짓고 있어. 우쌍이 되어서 누나로서는 기쁜데. 네.
6: 아, 저도 그래서 아, 네. 같이 나이 먹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후이가 조금 와 이게 참 유해졌다라고 느낀 게 말 시작을 아이로 하더라고요.
4: 이야. 그게 어떤 말을 해도 서로 기분 좋아지거든요.
2: 맞아요. 우리 후이 씨 별밤에서도 많이 내는 소리입니다. 제가 놀리려고 들어가면은 내는 소리고요.
6: 여기서 좋습니다. 배웠군요.
2: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3: 한 명 남지 않았나요?
7: 두 명 남았습니다.
0: 와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6: 네.
0: 후이가 리더로서 멤버들한테 미안했던 점은 종종 들었기 때문에 멤버들이 후이가 리더라 고마웠던 점.
4: 아, 왜 그래? 오케이.
6: 남았어.
7: 오케이. 나 하고 싶은데. 명주야 누가 할
2: 텐데.
7: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4: 아, 저는 안 돼요.
6: 고.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만약 지금 나는
4: 진호.
6: 아, 제가
7: 진호.
2: 진호.
6: 제가 하게 됐네요.
2: 서사
6: 네.
2: 완벽해.
7: 진호 생각해.
8: 너무 좋다.
6: 네, 아, 뭐 일단은 이제 아까 데뷔전 얘기가 나왔으니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이제 짧게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데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이돌 국룰이 있지 않습니까? 맏형이 리더를 한다 라는 국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후이가 저를 호출을 했습니다. 진호 형 혹시 시간 되세요? 새벽 한 두세 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본인이 이제 원래 그 회사에 더 오래 있었고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욕심과 이런 애정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뭐 무례하거나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한 30분 너무 착하잖아요.
2: 네 알죠. 이게
6: 너무 착하니까 앞에 니주를 죄송합니다. 애둘러서 앞에 그거를 한 1시간 정도를 깔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가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7: 너무 단순하다. 네,
6: 저는 그냥 설득이 됐고 사실 그 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그치.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아 진짜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2: 오히려 네. 고마웠죠. 왜냐면 네. 이게 그게 사실 누가 시키면 부담스러운
6: 맞아요.
2: 이미지 리더라는 게
6: 사실 리더가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2: 하나도
6: 없어요. 이제 선배님들이나 제가 겪었던 이제 뭐 회사들에서 다 들어보면은 리더 뭐 좋은 거 하나 없고 말만 많이 해야 되고 책임감은 다 껴안고
2: 싫은 소리 해야 되고
6: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2: 맞아요.
6: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옛날에 어떤 선배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리더는 한 살 동생이 하고 맏형이 애들이 맞아, 쥐어잡는 맞아. 게 좋다.
2: 딱이네. 네,
6: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그게 그 그림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2: 완벽했습니다. 네. 좋아요.
4: 감사합니다.
2: 아무래도 오늘도 우리 클로징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가지고 후딱도 해봐야 돼요.
7: 누가 질문이죠 이제?
6: 자
2: 빨리
3: 뽑고 웃어야 질문이네. 네.
2: 남아
3: 너가 대답하고 싶은 걸로 뽑아.
7: 안 뽑을게요.
6: 에이
7: 진짜 안 봤어요.
2: 거짓말
3: 놓고
7: 저 이제 첫 마디 합니다 여러분.
6: 오케이. 예.
7: 네, 러브님께서 이번 신곡이 겁쟁이니까 10주년 맞이 펜타곤 겁쟁이 서열 한번 매겨볼까요?
6: 아 제일 겁 많은
7: 또 이게 제가
4: 우석이도 겁 많은데 근데
7: 아, 저기, 제가 아마 겁이 제일 없는
3: 기행이도부터
2: 우석 씨 본인이 가장 그래서 크다
7: 아마 이번 컨셉과 가장 거리가 먼
2: 오케이
4: 와 말해 진짜 너무
7: 일단 두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하고.
4: 아 1등을 마지막으로?
7: 네네. 두 번째 겁쟁이는 신원.
6: 와.
2: 신원 씨 의외네요.
6: 어떻게?
7: 그다음에 세 번째 겁쟁이.
4: 그러니까 제일 겁 많은 순인 거예요 지금?
7: 맞아요 맞아요. 네.
8: 그러니까 신원 형이 두 번째로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2: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쫄보다.
7: 네. 네. 세 번째가
3: 무섭긴 해.
7: 형구 키노.
6: 키노.
2: 키노.
6: 키노도 겁이 아예 없는데. 진짜.
2: 겁이 아예 없다.
0: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2: 거 같아요.
7: 김우성
2: 씨 판단. 여러분들
7: 네, 여러분.
2: 반론 나중에요.
6: 아,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8: 구세를 뽑는 거.
2: 우석 씨.
8: 우석 씨가 방금

0: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진호 씨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1: 진호 형?
2: 예. 네. 1등이 진호 씨인가요?
3: 아니요. 3등.
2: 오케이 오케이.
1: 4등.
2: 아 4등.
0: 그다음이 여원.
4: 5등 5등 여원.
2: 어.
0: 네. 홍석.
4: 6등 홍석.
1: 홍석?
5: 홍석이 제일 겁이 없.
2: 오케이.
0: 그냥 제가 마지막에 겁이 없고 네? 1등이 자연스럽게 후이 형으로.
2: 후이 씨가 1등 겁보다.
0: 네네네네.
2: 어 후이 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1: 근데 저는 사실 그 신원이와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3: 후이 신원 인정. 후이 신원까지 인정. 네, 네. 너무 무서워요.
2: 어, 두 분과 함께 꼭 흉가 체험을 가보고 싶다라는.
1: 그럼 저희는
3: 너무 무서워요.
1: 저희는 실려 나오실
0: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놀래켰을 때 반응이 있던 순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근데 제가 우석 씨와 함께 그 예전에 공포 영화 어떤 시사회 같은 거를 둘이 한 적이 있는데. 우석 씨가 진짜 무서워하셨거든요.
2: 저런 정말 약간 좀 서열이
0: 예의죠. 공포 영화의 가수.
2: 연기였다.
0: 예의죠.
2: 좋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클로징까지 펜타곤 분들 붙잡고 있겠습니다.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착착착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착착착 안착 팬티 착.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펜타고 완전체와 함께했습니다. 아우, 광고 나가는 동안에 서로 자기가 꼴찌 아니고 누가 더 겁이 많다로 펜타고는 예, 입이 마르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한 분씩 인사를 좀 넉넉히 남기시라고 클로징까지 모셔왔어요. 와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감사합니다. 근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분입니다.
2: 네. 아, 저부터 갈까요?
1: Go.
2: 네. 아. 네, 별밤에서 맺어준 인연으로 저의 가장 소중한 또 프로젝트인 10주년 프로젝트를 이나 작가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겁쟁이 그리고 앞으로의 펜타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키노였습니다.
1: 신호 씨?
3: 네,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단체로 나온 라디오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그걸 또 이제 이나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집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네, 이나 작가님과 함께 별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펜타곤 이제 앞으로 투어가 남았는데 투어까지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이렇게 컴백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도움,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도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공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6: Let's go!
7: 네, 겁쟁이로 컴백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 호스트가 진행하시는 라디오 쇼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이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신원인데요. 우선은 저희 펜타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 전 개인적으로 후이 형이 이 라디오를 꽤 오래

0: 저희는 배탈이었습니다. 잠깐만.
1: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론을 비판하는 젊은 선비 기대승의 편지를 받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황은 무려 7년간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고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일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의 일기.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인생 뭐 있나?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월 20일의 일기. 피곤하다. 사랑도 일도 못했다. 꼭 어제 우리가 쓴 것 같죠? 근데 이건 1858년 30살의 톨스토이가 쓴 일기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거 10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벌써 추석이 이번 주고 9월도 얼마 안 남았고 슬슬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뭐라도 계획을 세워보게 되는데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게 참 밤에는 인생을 고치고 아침에는 알람부터 미룹니다. 톨스토이도 하루 만에 그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니까 툭툭 털고 또 내일로 가면 됩니다. 지키지 못한 결심에만 빠져 자책할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변명할 에너지도 아깝잖아요. 내일은 뭐든 되겠죠. 안 되려나? 그럼 내일 모레? 글피? 매일 내 다짐에 속다 보면 분명히 올 겁니다. 뭐든 되는 그날이.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친 여러분,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을 봤을 때 늘 저도 연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연습이 당일에 안 되고 다음날 안 되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안 됐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니까 편하게 내가 즐기면 언젠간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039님께서 30살에 톨스토이나 30살 지민이나 사는 거 다 똑같네요. 위안이 된다.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저도 똑같이 위안이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0279님께서 텔디와 함께하는 월요일에 좋지 아니한가. 월요일이 기대되게 해주는 친친, 이번 주도 잘 부탁해요. 이번 주도 우리가 좋아하는 연휴가 또 있죠. 우리 이번 주도 잘 부탁하고 잘 쉽시다. 맷냐님께서 원래도 그런데 오늘따라 더 감자 같네. 머리 잘라서 그런가. 맞아요. 제가 기분은 전환을 위해서 조금 숱감을 다 덜어내고 조금 키위? 키위새 같은 느낌으로 감자 같은 느낌으로 머리를 좀 다 잘라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37님께서 오늘 텔디 눈망울이 버블티 같아요 라고 오늘 유난히 안광이 잘 받는 것 같은데 버블티 같다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버블티 텔디로.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문자로 여러분의 일상 업데이트 해주셔야죠. 오늘의 시각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새벽 1시입니다 와우. 이런 시간에 하면 또 제가 잠만 자더라고요. 저처럼 야행성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은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새벽 1시에 뭐 하셨는지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화로처럼 신선하게 새로운 문구로 적어봤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사연 남겨주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추석 연휴에는 또 뭐 하실 건지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지아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새벽 1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저는 새벽 1시에 간단하게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게임 한 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이어서 9962님께서 텔디 안녕, 어제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갔다 왔어요. 씻고 누우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못 본 텔디의 라이브 방송 돌려봤답니다. 오, 부산 여행 가서 뭐 드셨나요? 저도 저 부산을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 궁금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저 다음에 부산 여행 갈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1호님께서 저는 저번에 정모님이 취향집에서 추천해 준 애니메이션에 흥미가 생겨서 정주행하다가 어제 새벽 1시에 눈물을 잘잘 흘렸어요. 헌터헌터 정말 명작이다. 크래비티 정모님 사랑해요 라고 정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애니메이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는데요. 역시 이게 약간 덕후의 감상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저도 몇 개 있는데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감성이 있죠. 0538님께서 새싹이신데요. 새벽 1시 과학 수행 봤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행해서 틀렸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릴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716님께서 새벽 1시에 지난주 텔디 라디오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라디오를 다시 보는 게 벌써 3주째 습관이 됐네요. 월화수에는 월화수 때 왜 생방으로는 왜 못 보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522님께서 새벽에는 항상 생각이 많아져서 요즘 새벽 1시에는 잠들기 힘들어요. 텔디는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단절을 합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어딘가로 확 떠나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가 조금 생각이 비워지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조르베이스원 EMP의 EMP!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제로베이스원 EMP의 EMP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첫 유닛이죠. 성매튜, 박건욱 두 멤버가 힙합 유닛으로 뭉쳤는데요. 전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믹스테이프가 조금 전 6시에 발매됐습니다. EMP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거침없는 랩으로 또 풀어낸 곡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면 이따가 한번 몰아서 다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노래가 되게 좋네요. 그 롬이라는 그 파트가 너무 중독적이고

네, 신인 아티스트 분들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챌린지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내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EMP에 중독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볼까요? 4576님께서 전 새벽 1시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우우. 일요일에 40도 넘어서 응급실 갔더니 독감이더라고요.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텔디 독감 조심해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독감을 걸려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는 이제 친구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독감이 요즘 너무 독하다고 하니까 뭔가 라임 같네. 독감이 너무 독하다고 하니까 너무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찬바람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873님께서 새벽 1시에 저는 시차에 잠에 못 들고 있었어요. 일요일에 입국 때 본 하늘이 너무 예쁘길래 텔디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던 사진 보냅니다. 텔디 사랑해. 사진 보여주세요. 아! 뭔가 오. 아, 하늘이 노을 지는 주황빛과 파란빛과 저 구름인가요? 구름이네요. 이 풍경. 아, 너무 예쁘다. 저도 비행기 탄 지 좀 됐는데, 저도 비행기 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또 예쁜 하늘과 셀카 한 장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533님께서 새싹을 달고 오셨고요. 저는 지금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강아지 산책했어요. 알딸딸한 상태로 기분 좋게 동네 한 바퀴 했습니다. 아이고, 또, 간단하게 술 한 잔 정도는 나의 스트레스와 뭔가 정신 건강에 너무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도 동네 한 바퀴 너무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동네 한 바퀴 하시다가 저 만나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717님께서 저는 만두를 좋아해서 연휴 때 가족끼리 만두를 빚기로 했어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만들 건데 텔디는 어떤 만두 좋아해요? 저는 그럴 만두. 죄송합니다. 저는 저도 본가에서 김치만두, 고기만두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진짜 왕만두로 만드는데 저는 그래도 근본 고기만두가 좋습니다. 맛있겠네요.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우리 손동표 씨와 취향집으로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표 씨에게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아일릿의 아몬드 초콜릿,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좋아하는 마음을 모아 담은 한 사람의 우주, 취향, 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 존중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은 꿀친들의 좋아요를 잔뜩 모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세계에 영업당할 분 모셨습니다. 낭만보이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낭만보이 손동표입니다.
0: 뭐야?
1: 너 따라해봤어.
0: 아, 저 그렇게 말해요?
1: 너의
0: 아.
1: 톤을 맞춰왔어.
0: 좋아요.
1: 좋아요.
0: 3주 만에 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디오 하는 거 챙겨보긴 했어요.
0: 아 진짜요?
1: 한 번씩.
0: 네. 아, 어떠세요? 저 네. 피드백 좀 해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너무 여유로우셔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0: 아 그래요? 아직도 네. 근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1: 에이 거짓말. 적응됐지 않아요?
0: 조금요.
1: 그쵸 네. 조금.
0: 아, 생일 잘 보내셨나요?
1: 네 생일 또 덕분에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0: 아유, 그럼요.
1: 너무 네. 잘 보냈고
0: 네.
1: 또 우리 친친방도 미리 친친 우와. 제작진분들이 또 미리 축하해 주셔가지고 잘 보냈고 열심히 또 살면서 낭만도 중간중간 챙기고 그렇게 네. 보냈습니다.
0: 아, 오늘 모자가 되게 큐티 하시네요.
1: 그래요?
0: 네.
1: 여기 제 이름이 있거든요.
0: 표
1: 커스텀을 해봤어요 제가.
0: 야, 모자가 길이 조절 기능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머리가 작아야지만 쓸 수 있을 것
1: 아유,
0: 같아요.
1: 아닙니다. 큰 모자여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0: 그 사이에 저희 애칭이 생겼어요. 청취자분들의 애칭이 꿀친이에요. 꿀친.
1: 오, 꿀친. 네.
0: 그래서 꿀친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가요?
1: 네.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 꿀떡 같고 되게 귀엽네요. 어쩌다 꿀친이 됐어요?
0: 어쩌다 됐지? 아 이게 투표를 받았었어요.
1: 아 투표를 했구나.
0: 네, 팬분들께서 애칭으로 1, 2, 3번에서 이제 끝인사랑 같이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꿀친이 약간 입에 잘 붙어서 꿀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좋네요. 우리 네. 꿀친들 오랜만입니다. 꿀친들.
0: 네. 좋아요. 동표씨 환영 문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1: 좋습니다. 우리 한아람님께서 두 분 다 지난번보다 어려지셨네요. 정말요?
0: 아, 근데 네. 저희는 어리죠.
1: 아 그죠. 저희 아직 어리죠.
0: 네,
1: 다섯 살.
0: 네.
1: 다섯 살. 아, 좋아요. 또
0: 네, 김유정님께서 둘이 오늘 나이 아, 나 잘못 봐 31살로 봤어.
1: 에이 야.
0: 13살 정도로 보인.
1: 오.
0: 13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동안인가 봐요. 네,
0: 동표는 13살 때 뭐 했니?
1: 저 13살 때요? 13살 때 열심히 학교 다녔죠. 초등학교 때니까.
0: 그렇죠. 네. 초6대.
1: 초6대 학교 다니고 그거 했었어요.
0: 뭐요?
1: 엑소 선배님의 네. 중독이라는 곡으로 네. 학예회 무대에 섰었어요.
0: 아니, 그때부터 아주 무대를 점령하셨군요. 동표 씨.
1: 모든 무대에는 다 제가 섰답니다.
0: 저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 중에서 원통형 미끄럼틀 있잖아요.
1: 아, 네네.
0: 선생님한테 안 들키고 거기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모두의 땡땡 하고 있었어요.
1: 아, 그 또 주사위 게임을 했거든요.
0: 네, 그때 너무 유행이었어서.
1: 한창 유행이었죠.
0: 네, 그랬고요.
1: 네. 그리고 우리 이소정님께서 동표는 동글동글 귀여워. 이름도 어쩜 동표라고.
0: 저 인정합니다.
1: 네, 동글동글 동표?
0: 네, 동글동글 하세요, 정말로 오늘.
1: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훈훈하세요.
0: 훈훈하세요?
1: 네.
0: 아 진짜요? 평소에는 안 그랬나요 혹시?
1: 아니요 평소에도 훈훈하죠.
0: 아 그래요? 네. 어? 아, 네. 네 좋아요. 성예리님께서 뭐야 둘이 친해요? 어떻게 친해졌나요? 라고 의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1: 아 그러네. 잠깐만 걸렸다. 딱 걸렸다.
0: 지지난주에 안 보셨군요.
1: 네 지지난주를 안 보셨구나. 저희는 활동하다가 막 네. 동갑이고 그래서
0: 네네네.
1: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친해졌어요.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너무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1: 그래요?
0: 제가 원래 친구가 없었는데 거의
1: 네.
0: 좋은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지금 왜 이렇게 입꼬리가 네.
1: 좋은 친구라고 해줘서
0: 아, 좋은
1: 네,
0: 친구 맞아요.
1: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김현진님께서 동표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은근 다 안 좋아하는 텔디에게 텔디는 뭐 좋아해요? 라는 말 오늘도 텔디 취향 많이 찾아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니 근데 안 좋아하는 게 많은데
0: 네.
1: 막상 해보면 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그거보다는
1: 네.
0: 안 좋아해도 친구가 하면 다 일단 해보는 거죠.
1: 왜
0: 떨리세요?
1: 되게 스윗하고 좋은 친구였고.
0: 아 그럼요.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0: 취미로 찾기도 하고
1: 그죠 그죠
0: 나란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1: 오 좋네요. 오, 아주 되게 자기개발적이네요.
0: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1: 진짜요?
0: 저한테 낭만을 보는 법.
1: 아 그렇죠. 네. 하늘 그래서
0: 하늘을 요즘 봐요 저.
1: 하늘 봐요?
0: 네네네.
1: 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0: 하늘을 봅니다.
1: 너무 다행이다.
0: 아, 박수. 아
1: 네,
0: 좋고요.
1: 다행이네요.
0: 6436님께서 동표랑 테일디 저번에 삼성 해맞이 공원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1: 어 맞다.
0: 아 이걸 내가 오. 말했는데
1: 어.
0: 어디 그 풍경 보기 좋은 곳이 있나 해서 아~ 말씀드렸었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네.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셔가지고
1: 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때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1: 맞아요 저희 그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0: 네 근데 저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근데 아직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설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0: 그럼요.
1: 아
0: 제가 동표 씨 없이 어딜 갑니까?
1: 진짜요? 네. 아 저는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아. 며칠 전에
0: 저 없이요? 혼자요?
1: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한번 더 갑시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날의 에피소드를 좀 더 풀어달라고 하시는데요?
1: 그날에 어쩌다가 우리가 만났죠?
0: 할 게 없어서.
1: 네, 그 만나서 뭐 할래? 이래가지고 나 그러면 야경 보는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갈래?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걸어갔어요 심지어.
0: 아 맞아요.
1: 걸어가서 테레가 운동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0: 아 맞아. 그 당시에 제가 네. 조금 이제 감량을 하고 있었는데 밥 먹었잖아요.
1: 아, 그래서 밥 먹고
0: 소화를 좀 시켜야 된다 해서 거의 얼마를 걸어? 한 30분 걸었나? 20분, 30분?
1: 그쵸. 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네. 시간?
0: 아 그랬어?
1: 그쵸. 엄청 많이 걸었죠 저희.
0: 제가 걷는 걸 좋아하나 봐요.
1: 네.
0: 체력이 그래 너무 좋으셔서 네. 저는 옆에서 약간 힘들고
1: 그러니까
0: 곡소리 내고
1: 그러니까 투덜 투덜 되면서 이제 야 금방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나 진짜 요 근래 중에 제일 많이 걷는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0: 와 그게 기억이 나세요?
1: 그럼요 힘들어했던 아. 기억이 납니다.
0: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취향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동표 씨랑 꿀친 분들의 취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취향 세계도 넓혀보는 시간인데요.
1: 네 그래서 여러분만의 취향이나 여러분이 요즘 푹 빠진 것들 취미 또 정말 최선을 다해 덕질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껏 털어놔주시면 됩니다. 그런 열정에 저희가 또 영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와다다다 아무렇게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0: 혹시 나는 취향이 없어서 고민이다 하시면 그것도 그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보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취향도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동표 씨가 13살에 들었다는 그 노래 엑소 K의 중독.

0: 엑소K의 중독 듣고 왔습니다. 유블님께서 이 노래로 줄넘기도 많이 따라했제라고.
1: 아, 줄넘기? 그죠. 예, 춤 그게 있어요. 줄넘기 이렇게.
0: 아, 노래 틀고 하는 줄넘기.
1: 노래 틀고 하는 줄넘기라고 해야 돼. 그게 맞나요? 맞대요, 맞대.
0: 아, 맞아요. 이런 게 있구나.
1: 맞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서 막 박수도 엄청 치고.
0: 아.
1: 줄넘 안무 중에 줄넘기가 이렇게 있어.
0: 아.
1: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했었죠.
0: 아, 응.
1: 그리고 최지영님께서 동표님이 엑소 노래 들을 때 텔디는 김광석 노래 들었던.
0: 맞아요.
1: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좋아했군요.
0: 네, 저 그때 당시에 꼬마 약간
1: 네
0: 애늙은이 느낌이 왔어서.
1: 아, 저 네. 근데 그 노래 좋아해요.
0: 어떤 거?
1: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0: 제가 안 불러본 노래인가?
1: 아, 그래요?
0: 너무 노래가 많기 때문에.
1: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는 노래인가? 가사가 아마. 네, 가제목이 너무 생각하지 마.
0: 아, 제목이 맞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0: 먼저 저희 앞으로 또 고민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취향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분에게 같은 듯 다른 저희 두 사람이 취향 컨설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1: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좋아요.
1: 네, 그럼 제가 바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사연으로 만나볼까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모든 게 재미없어진다는 마의 입사 3년 차인데요. 업무는 물론이고 회사 밖에서도 모든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퇴근길은요.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이에요. 회사 나와서 2호선 타고 7번 출구로 나와서 편의점 지나 놀이터에서 그네 한번 타고 집. 소름 돋을 만큼 매일 정확히 똑같습니다.
0: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가도 몸이 저한테 경고를 보내요.
0: 집은 저쪽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1: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먼저 내렸거든요. 다시 타기 귀찮아서 그냥 걸어가는데 뭔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0: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집은 저쪽이라니까요.
1: 헉! 저게 요즘 말로만 듣던 피자 설기?
0: 경로를 이탈하였...
1: 아유 좀! 쉿!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홀린 듯이 들어갔죠.
0: 경로로 다시 찾아졌는데 무시하네. 잘 살아.
1: 집으로 직진하려는 머릿속 내비게이션을 끄고 피자 설기 하나 사먹고 30분 넘게 걸어갔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더 그랬을까요? 물론 그날 이후로 다시 회사 집의 반복이지만요. 저도 퇴근길에 가끔 길도 세보고 동표님처럼 낭만적인 딴짓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0: 우와... 매 반복되는 일상에서 낭만적인 일탈을 꿈꾸고 계시는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또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동표 씨한테 또 딱인 사연인 맞아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떠세요?
1: 아,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

0: 딴 길로 돼서 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아. 그냥 그날에 갑자기 자전거가 타고 싶네? 이러면 바로 자전거를 타고 네. 갑자기 뭔가 근처 공원을 좀 산책하고 싶네? 이러면 바로 공원을 가고 오. 뭔가 커피 마시고 싶네? 이러면 근처 뭐 무인 카페든 어디든 들어가서 음료를 뽑아가지고 걷고
1: 경로를 이탈한다고는 안 뜨나요?
0: 네. 아. 저는 내비가 없어요.
1: 아 내비가 없네.
0: 저는 그냥
1: 그냥 맵이구나.
0: 네 맵. 저는 그냥 지도입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저는 한 이틀 전부터 내비가 목적지로 이미 찍혀 있어요.
0: 아 네. 그러시구나.
1: 내일의 목적지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 다음 날의 목적지는 여기 네. 여기 여기입니다.
0: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는 보통 그냥 저한테 맞춰주는 편이셨던 거예요?
1: 그때는 내비를 안내 종료합니다.
0: 아 안내를 종료하는 네. 지도가 있으니까. 네. 아 그랬군요. 네. 어쩐지.
1: 맞아요.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또 내비게이션에 네. 그 뽀로로 음성 지원.
0: 아 그쵸 그쵸.
1: 네. 근데 그거 하면은 약간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되네 이런 게.
0: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거 영상에서.
1: 아니 내비게이션 네. 맞나요 그거?
0: 그러니까 우회전으로 빠질지 직진할지 모르겠네.
1: 아 근데 그게 서울의 지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0: 큰일 나죠.
1: 한 번 세면 10분, 15분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0: 그러네. 그놈. 귀여움 뒤에 사악함이 네. 숨어 있네요.
2: 고민되네.
0: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사연자분께서 뭘 할지 잘 모르겠다. 낭만을 찾고 싶은데라고 하셨는데 뭐 테일디는 낭만 찾고 싶을 때 하는 거 있으세요?
1: 저 노래방 갑니다.
0: 아, 그것도 좋죠.
1: 네, 저랑 노래방 가보셨잖아요.
0: 그러니까 노래방을 늘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1: 저는 노래방 가면은 혼자 갑자기 콘서트를 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즐거워요.
1: 아, 즐거워요?
0: 네.
1: 근데 약간 어때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같나요?
0: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옆에서 이거 불러줘 이러면은 불러주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또 뭐 같이 부를까 이래서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1: 그쵸,
0: 그러니까
1: 그땐 듀엣 가요제를 또 하죠.
0: 네, 재밌었습니다. 네, 노래방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 말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는데 갑자기 막 자전거가 지나가. 그럼 자전거 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와. 그냥 바로 추진해 보는 것도 네,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와. 귀엽다. 네. 자전거 딱 지나가는데 자전거 타야겠다.
0: 그죠, 그죠.
1: 자,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또 이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 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볼게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제로베이 사원의 친한 친구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님에게 다양한 낭만들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6120님께서 길을 걷다가 딱 한 골목만 옆으로 세서 걸어봐도 평소에 보던 풍경과 다른 풍경이 보여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2: 와우.
3: 그쵸.
2: 와, 진짜 낭만 있으시다.
3: 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맨날 같은 길을 잘 안 가요.
2: 아, 진짜?
3: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거의 모든 길과 지리를 알 정도로 네. 모든 길을 다 가봐요, 거의.
2: 아, 진짜로?
3: 네, 그래서 아, 일로 가면 일로 연결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길 치여가지고 전 늘 가던 길로 안 가면은 맵 켜야 돼요.
3: 아,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뭔가.
2: 아, 그렇죠. 맨날 카카오 맵 키고,
3: 네, 지도 키고.
2: 아, 뭐뭐뭐뭐의 지도를 키고.
3: 네. 지도를 켜가지고 찾고.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리고 우리 4018님께서 서점에서 아무 책이나 제목만 보고 골라서 읽어보기.
2: 아, 오. 주제 없이.
3: 네, 근데 저는 보통 그래요. 서점을 가요. 근데 뭐 어떤 책을 사려고 가겠죠?
2: 네.
3: 그래서 갔다가 어 괜찮다 이러고 그거 딱 고르고 다른 책을 보다가 뭔가 되게 끌리는 표지나 혹은 제목이 있으면 네. 어 뭔가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러고 그냥 바로 사서 읽기도 하고 좀 와. 그렇습니다.
2: 되게 신기하다.
3: 네 좋아요. 이러면서 좋은 책을 또 나만의 좋은 책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2: 어 책은 주로 언제 읽으십니까?
3: 종종?
2: 종종 그냥 조금씩 네. 조금씩?
3: 네. 아. 뭐 한 2주에 한 장. 그런 느낌.
2: 2주에 한 장이요?
3: 네.
2: 아, 네 알겠습니다.
3: 네.
2: 2083님께서 저는 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길래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킬 아이스크림 이거 낭만 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할인점.
3: 그쵸 그쵸. 아이스크림 할인점.
2: 싸잖아요.
3: 그죠.
2: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세요?
3: 저는 와 이거 진짜 와너 질문을 너무 잘했다.
2: 아 그래요?
3: 진짜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최근에 생겼어요.
2: 뭔가요?
3: 그 초콜릿 중에 네. 안에 알갱이 들어있는

0: 크땡키
1: 아, 네.
0: 초콜릿 알죠?
1: 네네네.
0: 그거의 모나카 버전의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1: 아~
0: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을 거의 그 아이스크림과 함께 보냈어요.
1: 올 여름을 강타할.
0: 올 여름을 강타할 크땡키 아이스크림.
1: 저거 맞나요?
0: 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1: 처음 보는데.
0: 강추.
1: 저도 초콜릿 좋아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0: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1: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네. 옥땡자입니다.
0: 아, 옥땡자 너무 맛있죠. 네,
1: 저는 언제 어디서도 옥땡자만 먹어요.
0: 아, 진짜?
1: 그게 위에 아이스크림 코팅을 먼저 먹고 초콜릿만 따로 부숴 먹는 맛이 있거든요.
0: 그쵸, 그쵸, 그쵸. 아, 맛있죠.
1: 아, 이따 갈 때 하나 사 먹어야겠다.
0: 네. 오늘 아이스크림 드세요, 다들.
1: 네,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자, 저희와 꿀친 분들의 의견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만 꼭 찾으시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분 손동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예.
1: 0799님께서 동표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두바이 맛도 있는데 그거도 맛있어요 라고.
2: 오.
1: 두바이 맛도 참을 수 없죠.
2: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먹어볼까 하다가 아직 도전을 못했는데 네.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1: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좋아하세요?
2: 너무 사랑해요.
1: 아 사랑해요?
2: 전 피스타치오를 진짜 좋아해요.
1: 저도 네. 원래 처음에는 조금 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그 단맛이랑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랑 섞였을 때 네. 고소해지잖아요.
2: 그쵸,
1: 그게 너무 좋더라고. 안 달아서.
2: 맞아요. 네. 저도 피스타치오 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완전 아기 때부터.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거기서 맨날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를 먹고 그랬거든요.
1: 어릴 때부터 입맛이 고급이었네.
0: 그런 거 먹을 때는 피스타치오를 먹었다. 아. 네, 먹을 때는. 그리고 우리 3865님께서 저는 낭만하면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추천드립니다. 아, 그쵸. 오. 아이고, 딱 이렇게 노을 질 때 한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1: 오, 진짜 예쁘다.
0: 네. 요즘 또 한강 가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모두들 한강의 낭만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에게 취향 컨설팅을 의뢰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동표 씨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이번엔 천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냐면 우리 동네 헬스장 기부천사요. 헬스장이 너무 싫어요.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양말이 돌덩이보다 무겁고요. 겨우 옷 다 챙겨 입으면 잠깐 물 마실 겸 휴대폰을 열었다가
2: 여러분 저 됐어요. DJ 됐어요.
0: 오 대박. 진짜? 그 자리에서 릴스를 한 시간을 봅니다. 정신 차려야지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누가 또 저를 막 불러요.
3: 어디가? 나랑 놀자. 응? 응? 나처럼 포근한 이불 두고 진짜 갈 거야? 나 이렇게 포근한데?
0: 침대에 플러팅에 져버리고요.
4: 네놈! 거기 서지 못할까? 이제 월세가 얼만데 집 밖으로 기어나가느냐? 운동을 해도 집에서 하거라 이놈! 홈트 모르느냐 홈트! 헛둘 헛둘.
0: 무서운 집의 중력에 붙잡혀서 홈트는 무슨 숨쉬기 운동이나 겨우 할까요? 이렇게 헬스장 가기 싫은데 막상 산책이나 회사 야유회 가면 남들은 다 싫어하는 피구 이런 거 저는 엄청 재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냥 헬스장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에요. 저처럼 헬스장은 정말 가기 싫지만 몸 움직이는 도파민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재밌는 운동 취향 컨설팅 가능할까요? 저도 오운완 해보고 싶습니다. 다가올 추석이 무서워요. 송편 하나에 500칼로리. 으아!
1: 휴. 운동은 하고 싶은데 헬스장이 싫어 고민이라는 천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0: 네. 송편이 500이 아니라 50칼로리구나.
1: 하나에 500이면은 과자 한 봉지보다 더 많은데.
0: 그러네. 두바이보다는 훨씬 양호하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많이 먹어도 되겠다. 그럼 이 정도면.
1: 아니 저는 네. 천사님의 사연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0: 아 그렇죠.
1: 저는 아무래도 무빙을 싫어합니다.
0: 아, 헬스장을 다니시긴 해요?
1: 저 헬스장 데뷔하고 나서 끊었었는데 네. 기부했습니다.
0: 아 기부 천사네.
1: 네 기간이 끝나서 반만 하고서 종료됐습니다.
0: 아 테일디도 기부천사였군요.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은데 좀 도파민을 돌만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면 사실 저는 그거밖에 없긴 해요.
1: 뭔가요?
0: 러닝이긴 해요.
1: 그 운동이 아닌가요?
0: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운동 하나 하면 저는 러닝인 것 같은데 이게 헬스장은 네. 집에서 헬스장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러닝은 집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뛸 수 있단 말이에요.
1: 아~
0: 목적지를 굳이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의 목표 킬로미터 수만 보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헬스장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압박감이 좀 덜하실 거예요. 네, 러닝 추천드려요.
1: 저는 축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오. 골을 넣고 네. 팀원들이랑 이렇게 하하호 할 수 있는데 또 살도 빠진대요.
0: 아 엄청 빠지죠.
1: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
0: 그러니까.
1: 라고 주변에서. 합니다.
0: 아, 네.
1: 아니 제가 이걸 말하다가 이걸 보고 웃겨가지고
0: 어떤 거요?
1: 배 유님께서 배에 힘주고 있으면 납작해져요.
0: 아 그죠. 배에 힘주고 있으면 납작해지기는 하죠. 숨쉬기도 있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네. 그리고 김유정님께서 텔디가 쓴 사연 아니에요?
1: 어떻게 하셨어요?
0: 나도 근데 보자마자 혹시 테리가 쓴 건가?
1: 제가 그러면... 천사입니다.
0: 아 그렇죠. 천사. 천사. 네.
1: 최지영님께서 텔디도 헬스장 가잖아요. 폼룰러 쓰러.
0: 폼룰러스로 헬스장 가세요?
1: 예, 저는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서 이제
0: 아 근육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어떻게 뭉쳐요?
1: 제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0: 아 자세 때문에
1: 네 근데
4: 이게 저도 그리고 제가 폼 롤러인 걸 몰랐어요. 폼 맨날 그래서 팬분들께 폼 룰러라고.
0: 폼 룰러. 저도 근데 폼 룰러.

0: 줄 알았네요.
1: 네, 근데
0: 폼롤러구나.
1: 뭔가 롤러가 맞나 봐요.
0: 그러네, 폼롤러.
1: 어, 또 추석 얘기가 나온 김에 동표 씨는 추석 때 어디 가세요?
0: 저는 이제 본가에 잠시 다녀올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가지 않으셨어요?
0: 최근에는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 거고 네. 네, 이번 추석 때도 또 내려가서 네 해야죠.
1: 또 많이 드시고 오실 건가요?
0: 네, 포동포동해져서 돌아오려고요.
1: 아, 포동표?
0: 네. 포동표가 돼서 진진방 진진을 또 찾아올게요.
1: 아, 좋아요. 어떤 명절 음식 좋아하시나요?
0: 아, 저는 산적꼬치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산적꼬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 집에서 한 산적꼬치를 좋아해요. 어디 외부 음식의 산적꼬치는 뭔가 저의 입맛에 안 맞고 네. 저희 집은 되게 달달한데 짜게 하거든요. 소스가 아주 그냥 범벅이어서 그냥 촉촉해요.
1: 아,
0: 그런 산적꼬치.
1: 그러면 단무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0: 아, 산적꼬치라는 게 그 고기의 산적꼬치를 좋아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네, 그냥 이 그 꼬치 전 말고 고기 꼬치? 고기 산적꼬치?
1: 그거 저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내려갔습니다.
0: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1: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네. 산적꼬치 저는 뭔지 알기 때문에 원래 네. 오리지널은
0: 네네.
1: 아, 근데 저는 어떤 음식이든 사실 어떤 음식이라 하면 그렇고 단무지가 원래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이.
0: 그죠.
1: 그 친구들은 전 단무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파입니다.
0: 아, 그죠. 단무지 있어야 좀 맛있죠.
1: 네, 저는 피클, 단무지.
0: 피클도 넣어요?
1: 아, 예,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
0: 아, 좋아한다고.
1: 치킨 무, 뭐 네. 피클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0: 약간 리프레시 해주는 용도가 필요하군요.
1: 네. 아, 그리고 같이 먹어도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또 먹는 얘기.
0: 그럼 과식했을 때는 운동을 하세요, 텔디는?
1: 저는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 근데 전 이게 엄마랑 같은 엄마한테 배운 거라서 네. 먹으면 바로 걸어야 된다라고.
0: 아,
1: 추석 명절에 가도 제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가족끼리 한 끼 식사 또 하러 가면 전 안 먹어요.
0: 아,
1: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마실 거 마시면서 약간 토크하고.
0: 아, 그래도 자리를 지키긴 하네요.
1: 아, 그럼요. 예의죠.
0: 오, 멋있다. 네. 좋은 아들이구나.
1: 제가 자리 지켜드릴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많이 드세요.
0: 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그걸 바로 걸으세요?
1: 네.
0: 너무 좋다. 혈당이 오를 일이 없겠네.
1: 그쵸. 이제 제가 뭔가 핸드폰 딱 집는 순간 이제 뭔가 졸리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핸드폰 그냥 이어폰만 끼고 네. 이어폰만 끼고 바로 저희 본가 앞에 바로 네.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걷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 한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옵니다.
0: 부지런하다. 저는 먹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맞아서 바로 잠에 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 그리고 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또 이제 뛰러 가고.
0: 근데 이제 그거는 본가에 있을 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1: 그냥 냅다 질러요. 네.
0: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이제 서울 와서 굶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1: 아, 그럼요. 네.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0: 명절 때만
1: 가족분들과 네. 행복하게 보내야죠.
0: 그죠, 그죠, 그죠.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이분에게 추천해 주세요.
0: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티아라의 뽀삐뽀삐. Don't lose your temper, so.

0: Total Weekly.
1: Don't lose your focus. Total Weekly.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티아라의 보핏보핏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259님께서 중학교 때 체육대회 입장식 때 뽀삐뽀삐 쳤던 게 생각나네요. 몸치여서 이런 행사들이 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우.
8: 아, 그치. 이런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힘들게 만드는 친구 저 같은 애들 한 명 있고.
7: 왜 힘들게 만들어요?
8: 저는 야 우리 그래도 체육 때문에 반 다 같이 해야지 해가지고 모든 반의 학생들을 춤추게. 너는 이 자리에서 이 파트만 해주면 돼 이러고. 막.
7: 저 같은 친구들도 다 꼬셔가지고.
8: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나도 그래 할게가 되면 분위기 자체가 반 전체가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7: 네, 그렇죠.
8: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많이 고생시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늘 1등 해가지고.
7: 아 진짜?
8: 네, 상 받아서 맨날 우리 맛있는 거 시켜먹고 그랬어요.
7: 오, 멋있는 리더인데요?
8: 그럼요. 아,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7: 그때는.
8: 네.
7: 천사님 앞으로도 꿀신 분들이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8: 네.
7: 박하암님께서 태권도는 어때요? 히히.
8: 오, 태권도.
7: 제가 태권도 많이 해봤잖아요.
8: 해보셨어요?
7: 네, 저는 태권도 진짜 오래 했었는데
8: 네.
7: 살이 안 빠집니다.
8: 아,
7: 태권도가 그리고 또 뭔가 이제 관장님, 사범님 분들께서 뭔가 맛있는 거를 좀 많이 해주실 때가 많아요.
8: 네.
7: 그래서 뭔가 칼로리 소모한 거에 한 3배 정도 더 먹습니다. 네. 태권도는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
8: 그렇죠.
7: 다음 읽어주십시오.
8: 네, 그리고 3826번님께서 도파민 뿜뿜하는 운동하면

0: 면 인라인 스케이트 추천드립니다. 요즘 여의도 공원 인라인 대여소가 엄청나게 붐비고 있어요.
1: 인라인대요?
0: 인라인도 대여가 되는구나.
1: 할 수 있대요.
0: 그니까요. 해봅시다.
1: 저 진짜 갓 태어난 사슴처럼 될 것 같은데요?
0: 괜찮아요. 보호 장비 끼고 한 5분만 타면은 바로 탈 수 있어요.
1: 안짱으로 탈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저 멋있게 타게 해줄 수 있어요?
0: 아, 완전 완전.
1: 저 인투디 언론 하게 해줄 수 있어요?
0: 네.
1: 아, 진짜요?
0: 인라인 너무 재밌죠. 인라인 도파민 뿜뿜할 것 같은데요, 인라인. 네,
1: 나중에 배운다면 제가 그때는 카메라를 들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리고 우리
1: 박지현님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배드민턴이나 스쿼시 같은.
0: 오. 아, 배드민턴 너무 좋죠.
1: 배드민턴 좋다.
0: 테니스도 너무 좋겠다.
1: 테니스 진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0: 네, 테니스는 살도 엄청 많이 빠진대요.
1: 그러니까요. 넓게 써야 되잖아요, 혼자.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꿀친들이 추천해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도파민 터지는 운동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우리 2188님께서 저작 운동 어떨까요? 음식을 열심히 씹어 먹으면 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 살이 빠지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할까요?
1: 예? 네.
0: 아, 저작 운동. 좋죠.
1: 이게 사연 하나에 지금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0: 그러니까요. 잠깐 이렇게 자아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살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턱 근육이 강화된다라는 네, 단점 혹은 장점이 있고요. 네. 하여간 뭐 운동이 되긴 하네요.
1: 그렇죠.
0: 어느 곳에 근육이든 키워지긴 하네요.
1: 별로 필요 없는 근육이긴 한데요.
0: 필요 없는 근육에서 네. 보톡스를 또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1: 네, 정혜령님께서 저는 운동 너튜브 키고 봅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 너무 가기 싫을 때 추천드려요. 키고 본다고요?
0: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 너튜브를 키고 본다라는
1: 거. 난 또 키고 따라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0: 이게 약간 다이어트에서 음식 못 먹을 때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처럼 운동 너튜브를 키고 대리만족을 하시는
1: 약간 그 약에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막 낫는 것처럼
0: 약간 플라시보 효과
1: 플라시보처럼
0: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좋아요.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두뇌 운동.
1: 그러네요.
0: 우리 또 이세영님께서 전 잇몸 일으키기 했어요. 잇몸.
1: 잇몸이요.
0: 네, 저작 운동의 다른 이름이죠. 잇몸을 일으키기 했대요.
1: 잇몸 어떻게 일으키는 거죠?
0: 잇몸을 이렇게 했나 봐요. 맛있는 거를 많이 드셔서 행복했겠어요.
1: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이 빠진 운동이 참 많습니다.
0: 네, 네. 이런 또. 도파민에 터지는 운동들도 참 많고 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잇몸 일으키기로 살이 빠지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또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네. 것 같아요. 자, 천사님 운동 취향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래비티의 치즈.

0: 그래비티의 치즈 듣고 왔고요. 친친 가족들의 취향 영업도 살짝 들어볼까요?
1: 네.
0: 동표 씨 읽어주세요.
1: 네. 8321번님께서 저는 요즘 피규어 랜덤 뽑기 가챠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요즘 뽑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통장은 텅장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텔디랑 동표님은 뽑기 많이 하나요?
0: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동표 씨?
1: 저는 지나가다가 뭔가 귀여우면 하는 것 같아요. 아,
0: 인형?
1: 네. 그냥 이런 돌리는 거.
0: 아, 다.
1: 네, 그래서 뭔가 피규어 이런 거 있으면 어? 저 너무 귀여운데? 이러고 뽑고 뭐 짱구 이런 거 있으면 뽑고.
0: 야, 근데 이분이 빠져 계시는 가챠라는 시스템은 네. 정말 텅장이 될 수 있습니다.
1: 진짜 이게 나올 네. 때까지 돌리게 되잖아요.
0: 네, 저도 그 포켓땡 네. 카드를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가챠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아. 거를 또 깨닫고 네. 그냥 사자.
1: 네, 그냥 사자.
0: 아, 그냥 사자. 네. 5259님께서 원래 명절에만 하는 윷놀이에 빠져 있어요. 윷놀이는 순수 운 게임이어서 오히려 더 재밌고 심장 뛰는 것 같아요. 상대를 잡았을 때 도파민 대박.
1: 아 윷놀이 너무 재밌죠.
0: 그렇죠, 너무 재밌죠.
1: 네, 저도 아. 약간 그 주사위 게임이 윷놀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때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0: 약간 추석 용돈으로도 하나요?
1: 추석 용돈으로?
0: 네, 저는 사촌 동생이랑 네. 약간 용돈 조금씩만 걸고 네. 했었었거든요.
1: 아 이제 약간 용돈 게임 해가지고 네.
0: 추석 용돈을 얼마 받았으니까 네. 아, 이 정도만 우리 형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해서.
1: 아
0: 네, 근데 대부분 제가 다 이겼습니다.
1: 오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0: 네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1: 아 또. 네.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0: 그럼요.
1: 네네. 그리고 8574번님께서 저는 요즘 마카롱에 빠졌어요. 초코, 레몬, 인절미 등 하나씩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맛의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테디랑 동표님은 마카롱 좋아해요? 아님 더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나요? 저 마카롱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네. 마카롱에 미쳐서 살았었어요.
0: 아 진짜?
1: 딸기 마카롱을 굉장히 좋아해서.
0: 우와.
1: 근데 또 제가 학원 대구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0: 네.
1: 이제 지하철역을 나가서 학원으로 가면은 꼭 마카롱집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마카롱집에 지나쳐야 돼요.
0: 아.
1: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늘 이제 아이스티랑 딸기 마카롱 두 개를 사서 학원을 가고.
0: 경로를 이탈했네요.
1: 경로를 늘 이탈했어요. 저런.
0: 아 저는. 네. 마카롱을 안 좋아합니다.
1: 아 마카롱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0: 저 약간 그 치아에 끼고 바사삭 부서지고 그 식감을 네. 안 좋아해가지고.
1: 두쫑크도 그럼 안 좋아하세요?
0: 아니 그건 좋아해요. 아니 그 식감이 약간 아 달고나 같잖아요.
1: 아 이렇게 눌러붙는 게 싫다는 거죠?
0: 네.
1: 이게 깐득 이렇게.
0: 네네네네.
1: 아~
0: 근데 찹쌀 같은 식감은 또 좋아하고.
1: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이 뭔가. 달고나처럼 이렇게 붙는 게 싫다는 거죠.
0: 뭔가 그 솜사탕, 달고나 뭐 이런 계열 무슨 느낌인지는
1: 무슨
0: 아시겠죠.
1: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저랑 비슷하신 분 계실 거예요. 계시면 또 댓글로 저 좀 도와주세요. 동표 씨가 이해 못합니다.
1: 아니요 이해해요. 이해하는 저도 그렇게 달라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네 제가 달라붙으면요.
1: 아 그것도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저는 사람이 달라붙는 것도 안 좋아해요.
0: 아 그거 알아요. 네. 이거요?
1: 맞아요. 아, 이게 뭐냐면
0: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있어요.
0: 네.
1: 만약에 테레랑 이렇게 같이 네. 걷다가 네. 얘가 뭔가 이렇게 팔을 올리면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0: 네. 이렇게 슬금슬금 네. 빠져나와.
1: 얘가 여기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슬
0: 네.
1: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의 테레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 이렇게 슥 이렇게 네.
0: 그러면서 또 본인은 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저는 좀 내로남불이 있네요.
0: 아니 괜찮아요. 근데 매력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튕기는 맛도 있어야죠.
1: 그럼요.
0: 자 달라붙는 디저트와 사람 사연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끝인사와 함께 코너 끝곡도 동표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요즘 동표씨 취향 저격인 곡 선곡해 주신다면?
1: 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곡은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도 너무 마음이 좀 울렸고 뮤비도 되게 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꿀친들이랑 네. 테레랑 우리 또 친친 제작진분들이 네. 소울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0: 아 좋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릴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1: 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노을 블러셔 플러팅한 테레 남친 찰 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플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은하 친구 해파리입니다. 문제 나가요. 제 친구 해파리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별명은 해파리면서 이번 추석에 부산 가서 겁도 없이 상어 보러 간다고 엄청 기대 중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과연 파리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려고 어떤 탈 것을 예약했을까요? 1번 기차, 2번 비행기.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추석 때 간식 챙겨가시라고 선물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은 정답이 뭔가 1번 기차일 것 같습니다. 왜냐? 아, 비행기. 아, 비행기 너무 편하고 좋죠. 하지만 굳이?

기차도 너무 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차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디에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NCT 127의 파일럿.

텔레파시에 이어서 NCT 127의 파일럿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아이고 2번 비행기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아쉽게도 안 통했네요. 아, 부산 갈 때 비행기를 타면은 또 편한가요? 저는 부산을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나중에 기차랑 비행기 둘 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여행 한번 가려고 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 그리고 부산에 지금 상어가 있다면서요. 부산 요즘 난리라고 하던데 저도 상어 실제로 보고 싶어서 또 제 사인이 또 상어거든요. 그래서 상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상어를 좋아합니다. 상어 생김새가 뭔가 멋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어가 있다니. 1546님께서 상어 이름이 북항이래요. 부산 바캉스 막 그런 건가요? 그리고 부산역으로 가면 상어 나오는 친수공원 도보 가능. 저도 명절이라 기차 타고 부산 본가 가요. 와, 부럽다. 저도 나중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우리 북항이가 북항에서 나타나서 북항이라고요. 그걸 이제 귀엽게 북항이. 아, 저도 보고 싶은데 그때 갔을 때도 북항이가 거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가 가서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하님께서 아, 기차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창밖 보고 가는 게 진짜 낭만인데 텔디는 기차 마지막으로 언제 타봤나요? 저희는 저희가 최근에 일본에서 저희 앨범 활동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신칸센을 탔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탔었는데 근데 기차에서 뭔가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저는 버스나 비행기보다. 그래서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럼 저 대신 은하님 친구 해파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7668님, 박한결님, 2098님, 3069님, 8014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별명이 해파리일까요? 이 코너에 보내주시는 별명들이 다 귀여운데 의미를 모르겠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유연하신가 약간? 아니면 좀 말랑말랑하신가요 볼살이? 자, 텔레파시의 친구 TMI 퀴즈로 참여하신다면 친구 별명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학원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1016님께서 텔디 내일 DJ로서 친친 첫 가든 스튜디오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보러 갈게요. 저는 또 저희의 EMP와 함께 가든 스튜디오를 한다니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예쁜 모습으로 저희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574님께서 텔디 추석에 본가 가나요? 저는 일부러 안 가려고 그날 알바해요. 가면 명절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텔디도 명절 잔소리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잔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워낙 또 이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아마 바로 가지는 않고 딱 명절 당일에 새벽에 갈 것 같습니다. 차 막히면 고통스러우니까요. 8147님께서 오늘 새벽 1시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침대에 회피해서 누워있었어요. 막상 누웠지만 다가올 시험이 걱정돼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결국 새벽 2시에 잠들었다요. 그래도 잠에 들었으니까 잠 이왕 푹 자고 다음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6120님께서 어젯밤에 가을목이 물린 곳이 가려워서 깼어요. 텔디도 가을목이 조심. 아,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모기인데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또 모기를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는 바퀴보다 모기가 더 싫어요. 왜냐면 자다가도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이거 소리가 들리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이랜다. 모기를 너무 올려드렸다. 모기님을 이제 저 끝으로 보내드릴 때까지 저는 잠을 안 잡니다. 무조건 찾아내야 해요. 또 가을목이 독하니까 조심하시고요. 4725님께서 일본 다녀온 이후로 짐 정리하다가 새벽 1시가 됐어요. 여행은 즐겁지만 언제나 끝 정리가 힘드네요. 그래도 처음으로 계획 세우고 자유로 해외여행 다녀온 거라 뿌듯해요. 여러분도 조금씩 소소한 계획을 이루고 작은 행복으로 시작해 큰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소소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소확행 하시면 너무 행복하니까요. 자유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자유로 해외여행. 저는 자유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지만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자유로 해외여행을 갔다. 아, 그러면 좋네요. 저도 계획 세우고 자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4579님께서 바뀐 헤어스타일과 외모 칭찬이 많길래 궁금해서 보려고 켜봤네요. 실물 처음 접합니다. 텔디 참 싱그럽고 귀여우시군요. 아, 이게 보이스만 들으시다가 헤어스타일과 외모 칭찬으로 저를 직접 보러 와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커트를 좀 하니까 그 언제야 학생 때 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조금 짧은 모습으로 오래 지낼 건데 기분 전환 겸 시원하게 다 밀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436님께서 텔디 오늘 3살 같아요. 뭐지, 아까 시작할 때 13살 같다고 동표랑 저랑 10살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The Volunteers의 화이트 트럭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며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일이 오늘따라 쉽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걸까?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아픔보단 좋았던 순간을 마음에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다.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그날의 모든 좋은 순간까지 잊어버리는 건 영 억울하니까.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도경수의 I'm fin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김현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읽다 보니 또 뭔가 안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게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감정 잠깐 털어내기 위해서 저는 또 진실된 토크를 할 수 있는 또 친한 친구와 만나서 같이 이야기로 또 행복을 말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로 또 다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꿀친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행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167님께서 저도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그래도 라디오 듣고 하루 마무리하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꿀친 분들께서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84님께서 그럴 땐 좋았던 기억으로 안 좋은 기억을 빨리 떨쳐버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빨리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내일에도 더 도움이 된답니다. 3184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3184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게 있잖아요. 그 행복을 찾으면서 안 좋은 기억을 빨리 떨쳐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님께서 맞아요. 저도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았는데 의식적으로 더 좋은 순간을 더 오래 곱씹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스스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면 마인드셋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지내면 오히려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현진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두면 너무 뜨거워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남겨주세요. 문자로 열대야 말머리 달고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정현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결정한 끝인사를 처음 해보는 시간이 왔네요. 그렇네요. 또 지난주에 끝인사를 정하고 원래 거를 했었죠. 오늘은 새로운 끝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내일은 제로베이스원의 EMP와 가든 스튜디오에서 공개방송으로 처음이죠.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려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9월 9일에 개봉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영화 아가미. 영화 속 대사에 이어서 마지막 엔딩곡 스위밍 업 마장 뮤직앤픽처스의 음악 색소폰은 이정식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번에 안재훈 감독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구병모 작가의 소설 아가미를 읽고 어떻게 이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요.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아가미를 갖고 살게 된 곤의 이야기. 그 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들려드린 그 나레이션의 화자 해류라고 하는 여성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만난 곤은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관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상처가 숨구멍이 될 수도 있다. 난 그저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또 정신을 차려보니 어쩌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간의 흔적, 그 상처가 지금 나를 숨쉬게 하는 숨구멍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중요한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미. 영화 속 주인공은 실제로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가미 같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 그게 나의 어떤 지나온 시간이든 아니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든 그래서 아가미라는 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좀 상상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림 너무 예쁘고요. 이야기 너무 좋고요. 무슨 상황에서 하는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대사를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어쩌면 나의 상처가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애니메이션 아가미를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달려라 하니 이선희의 노래였습니다. 뭐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오프닝을 해서 뭐 생각난 작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초반에 오늘 그 나레이션의 주인공 해류라는 주인공이 조금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혼자 좀 힘을 내려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노래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이 달려라 하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를 살짝 작품에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 아가미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퇴근길에 해류가 혼자 뭐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릴까 이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달려라 하니 어때? 그 가사도 지 주인공 심정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 한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영화 아가미에 잠깐 스쳐가는 그 달려라 하니의 흔적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달려라 하니의 세계관에서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또 선보였죠. 극장에서 많은 관객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거 지금 OTT에 있어요. 땡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애니메이션 한번 집에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 하니가 아니라 나예리를 주인공으로 새롭게 풀어낸 장편 애니메이션. 요거 집에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음악 되게 좋습니다. 달리라는 이름으로 황현성 씨가 음악을 맡았고요. 그 중에 횡단보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때 두 작품의 사운드 트랙을 묶어서 매직 아워 스페셜 M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극장에 선보인 두 편의 한국 애니메이션,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에서 먼저 달리의 횡단보도를 들려드렸고, 이어서 연의 편지에서 구름의 고백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땡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와 함께 연의 편지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좀 길잖아요. 집에서 이런저런 영화 찾아보시는 분들, 한국 애니메이션도 그 후보군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은님의 영화 음악, 그 정은님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방송 때 만든 굿즈가 좀 남아 있어서 신청하시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20분 정도 신청하셨길래 20명께 그 굿즈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제가 좀 일이 좀 많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9452번 쓰시는 분, 선물 잘 받았습니다. 포장 언박싱 하고서 카세트 테이프이네 했는데 테이프가 아니고 작은 책이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얼핏 보면 카세트 테이프 같죠?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만든 텍스트북. 그러니까 정우님의 영화음악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을 약간 각본집 느낌으로 그렇게 텍스트화해서 이런저런 사진과 함께 정우님 아나운서가 내 인생의 영화 그 소개하는 방송이었어요.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이. 그래서 정우님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영화들 사진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굿즈였습니다. 김수정 씨도 오늘 드디어 굿즈가 도착했습니다.

의 사비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김수정 씨는 굿즈 받았다는 사연에는 신청곡이 없는데, 다른 사연에 신청곡이 있어서, 신청곡까지 제가 또 서비스로 들어드립니다. 싱어게인 보셨군요. 영화 싱어게인. 거기서 릭과 샌디, 그러니까 주인공 릭과 릭과 같은 웨딩밴드의 멤버죠. 샌디가 도망칠 때 나오는 음악. 아, LA에 갔다가, 그때 나왔던 게이 음악이던가요?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를 신청하셨거든요. 영화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영화 싱어게인 삽입곡,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 준비했습니다.

구츠 잘 받았다고 하신 분또 계세요. 이정인 씨. 꼼꼼하게 포장된 내용물을 꺼내니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처럼 반가운 카세트 테이프 모양 책 반가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냥 소소한 굿즈라고 하셨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귀한 물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추억의 소장품 하나 더해졌네요. 택배 포장부터 발송까지 번거로웠을 텐데 감사합니다, 작가님. 신청곡은 쿨러닝에서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신청합니다 하셔서 싱 어게인의 삽입곡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포장까지는 제가 했고요. 발송은 MBC 라디오국에 우리 서무 담당 직원분께서 택배 발송은 해주셨어요. 제 카드 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받으셨네요. 이 굿즈가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어요. 다음에 또 다음에는 제 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스케줄로 잡아서 한번 또 추가 신청 받아서 아직 못 받으신 분 중

예, 정훈님 아나운서 영화 음악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쿨러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아시안 게임 이제 한창이죠. 뭐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그냥 구기 종목 메달이 막 나오더라고요. 원래 일정이 이랬나요? 처음 종목이 됐는데 처음 우승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도 너무 좀 뿌듯했던 이준석 선수의 태크볼도 그렇고 농구가 어떻게 첫날 원래 이랬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첫날 금메달이 나오죠? 원래 이런 단체 구기들은 경기 후반에 결승전 치르는 거 아니었나요? 뭐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개막도 하기 전에 그냥 예선 다 끝내고 그냥 첫날 그러니까 개막식 빼고 이제 첫날 바로 결승 뭐 그래서 금메달 바로 땄죠 한국 예 김대환 씨 대한민국 남자농구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농구 국가대표 선수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서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이겨놓고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신청하는 게 살짝 웃기긴 하지만 제가 본 농구 영상물이 몇개 없어서 이걸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웃기다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좀약 올리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뭐 슬램덩크 니네 그렇게 만들더니 못 땄니? 뭐 이렇게 오히려 좀약 올리는 의미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남자 농구팀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김대환 씨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조금 전에 김대환 씨가 농구 관련 영상, 영화, 뭐 드라마 몇개본게 없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슬램덩크의 노래를 신청한다라고 사연 주셨잖아요. 이 영화는 혹시 안 보셨나요? 리바운드. 농구 영화 리바운드. 이 영화 되게 괜찮아요. 네. FM 영화 음악 청취자분들이 인정한 영화입니다. 리바운드 보시고 재밌다고 다 사연을 주셨어요. 별로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제 기억에. 많은 FM 영화 음악 청취자가 인정한 농구 영화, 또 청춘 영화, 리바운드. 마지막 엔딩곡, 펀의 We Are Young. 김대환 씨께 혹시 안 보셨으면 추천하려고 이어봤고요. 마침 조지현 씨도 한국 농구 금메달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이현중 선수 이제 미국 NBA에서 볼수 있기를 응원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조지현 씨는 미국에 계시니까, 예, 미국 또 NBA에서 한국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침 김대환 씨 오늘 개 탔네요.

사연을 고르다 보니까 옛날 예적 서부에서 지난번에 한국영상자료원 기획전에서 영화 보셨다고 글을 남겨주셨죠. 오늘 마침 그 사연을 소개할 만한 좀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김대환 씨 사연을 말씀드리면 옛날 예적 서부에서 봤는데요.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은 아 영화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및 이야기 분위기 등등 참 아름답더라고요. 애니어 모리꼬네의 Once Upon a Time in West 이 영화의 그 메인 테마 신청합니다. 영화가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 가운데에는 애니어 모리꼬네의 음악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기셨는데 오늘 왜 이 사연을 소개할 타이밍이냐 1527번 쓰시는 분의 사연 때문입니다. 작가님 9월 23일은 CC라는 애칭으로 불린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배의 연인, 가방을 든 여인, 형사, 사인의 프로페셔널 등등 그의 대표작이 많지만 역시 옛날 옛적 서부에서로 번역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그 기차역에 내리던 그 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배역의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깊어가는 가을밤에 애니어 모리콘의 테마곡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셔서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김대환 씨께 1527번 쓰시는 분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를 떠올리며 신청하신 이 곡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애니어 모리콘의 그리고 허밍은 에다 델 로소.

옛날 옛적 서부에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엔니오 모리코네의 스코어에 이어서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의 스코어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Childhood Memories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끝이라 헤어짐이 내게 낯설어. 마지막 곡은 사랑을 놓치다에서 골랐습니다.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제가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을 봤거든요. 아, 전도연은 전도연, 설경구는 설경구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현우였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착했어 뒤늦게 왜 나는 거치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경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FM 102.3.

메가헤르츠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감독들은요, 후반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신을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히 공들여 찍은 장면일수록 배우의 연기 열정이 폭발한 장면일수록 미련이 남아서 잘라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한 영화 감독은 이 말을 되뇌인다고 하더라고요. 욕심을 기꺼이 잘라낼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순간들이 드러난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걸 버려야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정말 버리는 건 쉽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심지어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고민을 몇백 번을 해요. 쇼핑백을 그렇게 모으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유전인가 환경인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화장품 같은 거 버릴 때도 뭐 옷 같은 것도 정리할 때도 진짜 수만 가지의 고민을 하죠. 이거 한 몇 년 뒤에 다시 쓰지 않을까? 입지 않을까? 하지만 안 쓰게 되더라고요. 또 정리할 건 정리해야 또 새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특히 저도 일을 할 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중계하는 캐스터들 같은 경우에도 준비는 진짜 이만큼 해놔요. 근데 결국에 하는 소리가 20, 30% 쓰면 많이 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준비는 많이 해두는 건 좋죠. 하지만 또 정리할 때는 정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트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계절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9월의 노래들 통해서 같이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월 20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성모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몇 가지였습니다. 아, 이게 참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8703번님입니다. 일본 나고야로 출장 갑니다. 시간 되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하고 오려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아시안게임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8703번님 마침 오늘 야구 경기도 하고요. 남자 축구 경기도 있습니다. 진짜 빅 이벤트들이 오늘 많이 펼쳐지거든요. 네, 복작복작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7679번님은요. 새벽부터 엄마 집에 가요.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엄마 집밥이 너무 그리워서 눈 뜨자마자 달려갑니다. 영디 목소리 들으면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하셨는데요. 문자에서도 그 신남이 막 엄청 느껴지네요. 얼마나 또 행복한 엄마한테 가는 길일까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집밥 많이 드시고 오세요. 7057번님, 매일 자차로 출근하다가 최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는 미처 즐기지 못했던 주변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달리다 보니 가을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차로 가다가 자전거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또 그만한 행복이 있겠죠. 저만 해도 뭐 조수석 타고 가도 여기 이 길에 이런 풍경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느린 속도로 자전거로 타고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111번님이네요. 안산에서 도봉산 가는 길입니다. 한강다리를 지나가는데 새벽 풍경이 참 운치 있네요. 노래는 선우정아의 상상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요즘 날씨가 딱 다니기 좋은 날씨이긴 하죠. 등산도 최고일 것 같은데요. 가을산은 아직이죠. 단풍은 아직 안 든 것 같긴 하지만 행복한 등산 잘 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같이 들으시죠. 선우정아의 상상이에요.

초조한 햇살이 오.

선우정아의 상상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정문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반가워요. 이젠 아침엔 살짝 춥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운동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노래는 이석훈의 고마울 뿐이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저 SNS를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또 은근히 덥고 새벽엔 춥고. 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나라인데, 그래도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한 해를 또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문주님,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703번님, 8111번님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8782번님입니다. 저는 40대고 아내와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내랑 저는 캠핑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정말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살짝 지치는데 아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가을엔 쉬지 않고 밖으로 돌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이 두렵습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짠하죠? 아, 근데 취미로 캠핑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캠핑을 해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숙명이지 않을까요? 이제 횟수를 조금 줄이자 하면서 또 8782번님도 한번 잘 조율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캠핑 대신에 뭐 다른 취미를 한번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면 남성분들이 힘쓸 일이 많으니까 힘든 일을 더 많이 하시게 될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네, 원만히 잘 합의가 됐으면 하네요. 그래도 막상 캠핑 가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임채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디. 건강검진일이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탔어요. 남편이 1등으로 접수하겠다며 서두르고 있어서 벌써 피곤하네요.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제 삶을 체크하는 느낌이라 떨려요. 잘 마치고 돌아올게요. 윤도현의 사랑토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명언을 남기셨네요. 삶을 체크하는 느낌.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내 몸을 돌보고 가꿨는지 체크하는 날이, 그쵸, 건강검진일이죠. 건강검진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을까요? 저도 이번 달 초인가 해가지고 어제 딱 문자가 왔거든요. 이제 보냈다. 그 결과지를 보내서 이제 등기로 올 거니까 확인하시라. 무섭더라고요. 제가 검진 실적서 받으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잖아요. 그 검진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하면.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9월 하순인데 어제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5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늦더위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부터는 공기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 천안이 13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전주,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부산 27도, 강릉은 24도에 머물겠고요. 하늘은 내일까지는 맑겠지만 연휴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토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에 가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8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활약이 대단했죠.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수영 박태환, 역도 장미란 선수도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죠. 또 무한도전 1박 2일 같은 예능이 큰 사랑을 받았고요. 개그 콘서트의 달인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반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열광했을까요? 2026년의 9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9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9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8년 전인 2008년 9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베이징 올림픽 열기 정말 대단했죠. 저도 올림픽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재밌게 본 게 이 베이징 올림픽 2008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야구도 저희 학교에서 같이 틀어서 보기도 했었고 또 수영 박태환 선수 메달 따는 것도 정말 봤고요. 장미란 선수도 같이 보고 막 그랬죠. 또 2008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 K-POP 3세대, 2세대의 황금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008년이거든요.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2PM 등등등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이때 대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신나는 마음으로 더더욱 공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그달의 노래 만나러 가보시죠.

2008년 9월엔 샤이니의 정규 1집이 화제였습니다. 타이틀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산소 같은 너였는데요. 데뷔곡인 누나 너무 예뻐해서 청량하고 풋풋한 연하남의 매력을 보여줬다면 이 곡에선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죠. 산소 같은 너는 덴마크 가수 마틴의 Show the World를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 산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래 좀 더 함께 하시죠.

2PM이 가요계에 데뷔한 것도 2008년 이맘때였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외치면서 무대 위에서 덤블링은 물론이고요. 비보잉, 아크로바틱을 활용한 안무까지 선보이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10점 만점에 10점은 매력적인 여성한테 첫눈에 반해서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 라고 고백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2PM은 짐승돌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었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대표곡 중 하나 어쩌다가 발표된 것도 2008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요계 트렌드였던 일렉트로닉 댄스곡을 선보여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인한테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어쩌다 그 사람한테 이토록 빠져들게 됐을까 자책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그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가 반복된 후렴구의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 정도면 수능 금지곡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자,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요즘 친구들은 알까요? 그 J-팝 박재범 씨가 2PM의 멤버였다는 거 진짜 모르겠죠? 상상도 못 하겠죠? 요즘 그 에이티즈 씨 최산 님이 아주 핫하시잖아요. 저의 짐승돌, 저의 북부대공은 2PM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오셨고요.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8년 9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9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앞세운 댄스 그룹들이 쏟아지던 2008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데뷔한 발라드 그룹이 있었죠. 바로 2AM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AM의 데뷔곡인 이 노래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목소리와 노래밖에 없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통해서 진심을 전하는 곡인데요. 2PM이 아크로바틱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앞세워서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줬다면 2AM은 마이크 하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우면서 담담하고 서정적인 감성을 전해줬죠.

의자에 거꾸로 앉아서 다리를 넘기는 파격적인 의자춤. 이 춤을 빼놓고 2008년 가요계를 얘기할 수 없죠. 바로 손담비의 미쳤어가 발표된 게 2008년 9월이었습니다. 미쳤어는 너를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자책하는 곡이고요. 당시에 신화의 에릭 씨가 작사와 랩에 참여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이 당시에 의자 거꾸로 안 앉아본 제 친구?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쉬는 시간만 되면 이 노래 틀어놓고 다리가 올라가는 사람, 안 올라가는 사람 막 대결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들을 수 있겠네요. 손담비의 미쳤어!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3: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4: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5: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김영채님. 오늘은 제 아내의 31번째 생일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 라디오에 사연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 제가 깜짝 선물로 아내한테 마음을 전해봅니다. 내가 맨날 뱁새라고 놀리는 여보, 언제나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 오늘만큼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해. 신청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입니다 하셨네요. 뱁새라는 애칭 너무 귀여운데요. 되게 오밀조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나 봐요. 이런 특별한 애칭 있는 관계 진짜 너무 보기 좋아 보입니다. 영채님 그리고 아내분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내분 생일 또 축하드립니다. 어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아내를 위한 생일 축하 사연이라니 로맨틱하네요. 영채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저희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사랑이 가득 깃든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저는 스페셜 DJ 나르샤입니다. 제가 올해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후배들이랑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 안무를 보니까 다들 방방 뛰고 쉴 틈 없이 움직이고 거의 발에 땅이 붙어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한 우리 부하걸은요, 보통 자리에 선 채로 부채로 목 좀 이렇게 두드려지고 골반 좀 딱 한번 쳐주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안무가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동작이 크고 화려해야만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인트 안무 하나, 표정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내 페이스대로 오늘 하루 잘 채워보시길 바라고요. 저 샤디도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꽉 채워드릴게요.

9월 22일 화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나르샤고요. 첫 곡으로는 익숙하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여러분들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테디를 대신해서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페셜 DJ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 저 가위 눌렸어요. 지각할 것 같아서 라고 했잖아요. 아주 다행히 오늘은요. 그냥 숙면을 취했어요. 너무 상쾌해. 너무 상쾌합니다. 아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지금 MBC 미니와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역시나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아침이라 눈이 붓는 게 어쩔 수가 없네. 예, 보이십니까? 오늘도 모자 쓴 군붕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은정님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샤디잖아요. 근데 또 DJ 샤디는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완전 반전 매력. 오늘도 화이팅 하셨어요. 아, 제가 약간 라디오 할 때 톤이 어쩌면 저의 약간 제가 가진 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원래 이 박혀

0: 박효진, 밀양박 효도요 보배진. 예, 원래의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은정님. 임명선님, 안녕하세요. 샤디, 쓰디 이틀 차네요. 아, 스페셜 DJ 이틀 차네요. 오늘 아침은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 와, 여러분 배고픕디다. 어제 끝나고 나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오늘 차에서 뭐 바나나, 뭐 계란, 뭐 이런 단백질 이런 거 좀 챙겨왔는데요. 저희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7시 넘어가니까 식사하셔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력직 DJ 샤디의 편안한 진행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이 샤디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쉬워! 오지마! 태희 오지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나르샤고요. 오늘 함께 할 분들입니다. 깨알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희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희의 빨간 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출판사 믿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할 거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지금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들 말머리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키움증권, SK 케미칼, 음주우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광원특별자치도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 슬립과 함께해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자, 7시 11분 1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샤디 굿모닝. 샤디도 이틀차 그대로 좋은 날씨도 어제 오늘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그대로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한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가 29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늦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반면에 강릉은 24도, 부산이 27도로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연휴부터는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 보름달은 구름에 가리는 곳들이 많겠고요. 귀경길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나르샤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는요.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자,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내용을 듣고 누군지 그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긴장감을 올리기 위하여 신의 영역이죠. 선착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요리명가 사흥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보내드릴게요.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거저드리는 거네요. 알 것 같으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자, 혹시 1등 정답자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1등 정답자가 나왔네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9699님, 이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예예. 아, 오늘 뭐 조금 쉬웠죠? 예, 여러분들 맞추시라고. 자, 굿모닝 FM에는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죠. 행운의 영역도 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주인공 5분께 카페 라떼를 보내드립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음성 컷에서요. 아, 제 목소리 잠깐 나왔거든요. 제가 또 십수년 전에요. 그 이분하고 세바퀴라는 예능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황태자와 그 집 도우미라는 설정으로 상황극을 아주 맛깔나게 꾸며봤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나요? 여기 써져 있는 이 금액은 뭐죠? 이때 이걸로 뭘 썼다는 건가? 아, 예예예. 예. 자, 그럼 정답을 받는 동안 이분이 속한 그룹인데요. 힌트 마음껏 드리고 있습니다. 자,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올게요.

0: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왔고요.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가수 조건 씨였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얼마인데?
2: 14만 7천 원이요.
3: 이 깍권이 탄생한 날이 원더보이즈라는 특집을 했었어요. 예. 해서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4: 엄마는 왜 나 이렇게 날아서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1: 하면 안 돼?
0: 아, 처음에 14만 7천 원이요? 이게 나구나. 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어려? 그래서 저 아까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저였어요.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경수님, 정답은 조건. 저는 아직도요, 아담 부부, 조건 씨, 가인 씨가 결혼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야, 이거 가능성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기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9900님, 정답은 조건. 저 지난주에 왁스님 콘서트 갔다가 샤디도 보고요, 조건 씨 무대도 봤어요. 마침 문제로 나오니까 반갑네요. 저도 보셨구나. 혹시 저랑 사진 찍으신 분인가? 아, 왁스 언니가 콘서트 하셨 는데 조건 씨가 게스트로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갔었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카페 라떼를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1: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When I go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착한 9912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공포 영화 옵세션 흥행 중인 거 봄? 최근에 7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극찬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일지 궁금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이거 되게 지금 보고 싶은 상태인데 제가 공포를 못 봐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26살의 커리 바커 감독이 만들었는데 순수 제작비가 10억 원으로 무려 6,6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아, 10,000원짜리 장난감에 소원을 빌었다가 로맨스가 공포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인데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추석 때 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9912님께 팝콘 과자를 쏩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922님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 컴백하는 소식 봄? 너무 좋아요. 나의 영원한 첫사랑 핑클 포에버 하셨습니다. 저도 기사는 또 접했어요. 너무 저도 기대가 되는데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컴백이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팀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도 얼른 선배님들의 노래를 듣고 싶네요. 우리 이형경님께서요. 아니 샤디 핑클도 완전체 활동하는데 부하걸도 활동해주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멈춘 적은 없거든요. 약간 길 뿐이지 쉬는 시간이 얼른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송구합니다. 자 3922님께는요 사탕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동안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것들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3896님, 한국 수영의 단거리 샛별 김영범 선수가 자유형 100m 은메달에 이어서 50m 금메달까지 따낸 거 봄. 예선에서부터 신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줬는데요. 키가 무려 195래요. 한국 수영의 미래가 밝습니다. 저도 어제 봤어요. 요즘에 저 빠져있어요. 아주 아시안게임에.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자, 3896님께 꽃갈 모양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9131님, 택시 탔다가 빵 터진 사연 봄. 택시기사의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가 청각이 좋지 않으니 크게 말씀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조수석에 붙여놓아서 손님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에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저 그냥 조그만 손으로요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정말 이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 9131님께 바나나 맛 과자를 드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41님 부산 북항에 새끼 상어 나타난 거 봄? 어제 깨알 뉴스에서 부산에 상어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서 1m짜리 새끼 상어를 본 사람도 있대요. 진짜 새끼 상어가 나타난 걸까요? 궁금해요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 수로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 새끼 상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발견이 됐다, 이걸 내가 봤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1님께도 초코 과자를 쏩니다. 간식 받으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지나고 있고요. 교통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6: 네. 믿듯이야. 믿고 듣는 샤디. 네. 어제는 진짜 많이 밀렸는데 어제보단 덜 밀리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종일 좀 더 밀릴 것 같으니까 여유있게 나오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귀성길 지체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동쪽으로 정체인데요.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다 천호대교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오늘 성산로도 일찍부터 차들이 많았는데요. 모래내 고가차도 일대부터 연대 앞까지 계속 밀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확실히 어제보단 덜 밀리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인데요. 남사 부근 5차로에 고장 차서 있어서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어제 이어서
1: 네
0: 반갑습니다.
1: 역시 미뜨샤.
0: 네, 어제보다 조금 낫나요? 이제 안정감이 있나요?
1: 원래 안정적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또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방송을 들을 시간이
1: 아침에 일어날 때 아빠가 모닝콜 대신에 엄마 방송을 틀어줍니다.
0: 어머나 세상에. 근데 잘 들어요?
1: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 그럼 지금도 듣고 있을까요?
1: 아마 이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 하지 않을까. 네.
0: 아, 우리 테디 삼촌이랑 샤디 이모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지 잘 모르겠네.
1: 아 근데 또 아들이라서 누나를 좋아합니다.
0: 안녕 이름이 뭐예요?
1: 석준이에요.
0: 석준아.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 볼게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팩 같은 종이팩 분리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1: 근데 지금도 우유팩은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 않나요?
0: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종이팩의 경우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이 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서 따로 모으면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서 재작년 기준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에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1: 그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이팩은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0: 네, 이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잘 말려서 펼쳐서 배출하면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종이팩 교환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종이팩 1kg을 가져가면 화장지 한 개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교환 품목이나 기준, 운영 여부는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는 어떤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혹시 우리 아파트가 종이팩 분리 배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 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10만 명이나요? 그럼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0: 네, 현행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저소득층 등 이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감면 대상자는 1,067만 명이 넘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857만 명 정도였습니다. 결국 감면 대상자의 약 20%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인 거예요.
1: 왜 이렇게 누락된 사람이 많은 건가요?
0: 왜냐하면 이 감면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워서요.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이 통신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에 부모님 댁에 가신다면 혹시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 통신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면 혜택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드리면 좋겠네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에 부모님 통신요금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용돈인데요. 네. 우리 샤디도 명절마다 부모님 챙겨드리고 있으시죠?
1: 예, 뭐 효도하려고는 합니다. 네. 근데 명절 되면 사실 돈 나갈 일 너무 많아요.
0: 정말 많아요.
1: 네.
0: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직장인들이 추석 연휴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평균 93만 6천 원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용돈입니다.
1: 네.
0: 실제로 부모님께 드리는 추석 용돈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평균 2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평균 19만원, 30대는 22만원, 40대는 24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조금씩 늘어나네요.
0: 네, 그래서 네. 추석을 앞두고 이 부모님께 드릴 용돈 새 지폐로 준비하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1: 네.
0: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5대 은행이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석 명절 이동 점포를 운영합니다. 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 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 휴게소 하행선, 또 우리은행은 망향 휴게소 부산 방향에서 신권을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요,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 하행선, 하나은행은 양재 반남해 광장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1: 네, 신권 교환하는 거 깜빡하셨다면요. 귀성길에 휴게소 들리셔서 교환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아, 너무 오늘 좋은 정보가 연휴 네. 앞두고 참 그쵸. 많았던 것 같아요.
0: 꼭 챙기세요.
1: 아니, 0133님이 우유팩 저 얼마 전에 주민센터 가져가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많이 하셨어요. 오. 오, 잘 쓰고 계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네, 강은경님도요. 저도 우유팩 열심히 모아서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합니다. 30롤 한 팩 받아서 반은 기부하고 반은 가져왔어요.
1: 세상에 세상에.
0: 세상 뿌듯해요.
1: 어머나 너무 좋은 일 하셨다.
0: 너무 잘하셨다.
1: 네, 저도 진짜 본받아야겠어요.
0: 네. 네.
1: 장진희님 이번 추석에 양가 부모님 댁 가서 통신비 한번 살펴드려야겠습니다. 깨알 팁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0: 네. 8857번님 아 나도 신권으로 용돈 받고 싶다.
1: 아, 나도 받고 싶다.
0: 저도요.
1: 나도 받고 싶다.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올게요. 그럼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인사 나눌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보자요.
0: 또 만나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복권 당첨만큼이나 행복한 이 시간. 반반한 퀴즈에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 5개 이상만 맞추면 치킨 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리는데요. 10개를 다 맞추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샤디 딕션이 너무 좋은데요. 여자 아나운서분이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올 여름 휴가 때부터 아이들에게 반반한 퀴즈를 신청해 본다고 했는데 샤디가 나온 걸 듣고요. 이제야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샤디 저에게 기회와 용기를 주세요. 주문을 외워볼까? 아브라카다브라 하셨는데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만 맞추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봐. 안녕하세요.
1: 쑥스러우시죠?
2: 아니요, 너무 설레요.
1: 귀여우시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조아라라고 합니다.
1: 조아라님.
2: 네.
1: 어머, 이름도 어쩜 이렇게 이쁘실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이틀째 이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좀 쓸만합니까?
2: 어제 저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네. 처음 라디오를 딱 켰는데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샤디인지 모르고 네. 어떤 태희가 어디 가셔서 여자 아나운서분이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듣다가 딕션이 너무 좋아서 듣다 보니까 샤디라고 해서 나를야 이렇게 목소리가 딕션도 좋았구나라고 느껴서 네. 아 오늘이 날이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1: 야, 근데 오늘 또 기회를 이렇게 탁 잡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2: 네,
1: 지금 그러면은 뭐 하고 계세요?
2: 아, 오늘은 원래는 출근 안 하고 네. 오늘 휴가를 냈어요. 근데 어제 나르샤 샤디 나온 것도 듣고 그다음에 오늘 아이들에게 네. 여름 휴가 때부터 여름 휴가 때 엄마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을 할 거야 해보고 싶어라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1: 네.
2: 그러다 오늘은 휴가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볼게 했는데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1: 그러면은 지금 옆에 아이들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2: 네, 아이들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짧게라도 이렇게 응원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네, 잠시만요.
1: 귀여워.
3: 엄마, 화이팅.
1: 되게 쿨하다. 엄마, 화이팅.
2: 네.
1: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이제 한번 가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2: 네.
1: 네.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77초고요. 모르는 문제는 패스했다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21 더하기 17은?
2: 38.
1: 정답.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삐리빠빠 삐리빠빠 빼리빠빠 삐리빠빠.
2: 패스.
1: 상어를 영어로 하면?
2: 샤크.
1: 이거 방탄유리야.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2: 패스.
1: 패스. 대한민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16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만난 나라는?
2: 일본.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번갯불에?
2: 콩 구워 먹듯이 한다.
3: 아니, 콩 구워.
1: 사자성어입니다.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치솟는 현상. 고공?
2: 승진.
1: 정답. 최동원 선수를 영구 결번으로 선정한 구단은?
2: 최동원 해태 롯데.
1: 초미 관심사에서 미가 뜻하는 것은?
2: 초미의
1: 관심사. 자, 패스 있습니다.
2: 패스.
1: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우주관으로 지구는 자전하면서 까지. 아, 자, 몇 개가 막상 이게 또 긴장되시죠.
2: 네.
1: 아는 것도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자, 이제 결과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열 문제 중에 여섯 문제 성공하셔서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중간에 우리 아드님 목소리 잠깐 나왔어. 너무 귀여워요.
2: 네.
1: 아, 정말. 근데 잠깐만요. 조아라니. 네.

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삐리빠빠 삐리빠빠 이 노래 가수 몰라요? 진짜 나
1: 생각이
0: 서운하잖아.
1: 안 났어요.
0: 진짜 누구예요? 정답 누구예요? 나 우리 조아라님 진짜 사랑할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제 노래요, 제 노래. 예, 나르샤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아까 조금 놓치신 게 있어. 방탄유리야 이 대사가 나온 영화는 바로 아저씨 원빈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아저씨고. 네. 초미 관심사에서 미가 뜻하는 것은 바로 눈썹입니다.
1: 아, 예, 네.
0: 네, 그리고 열 번째 문제는 이제 조금 저희가 시간이 없었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우주관으로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설은 바로 지동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개 놓치셨고요. 여섯 개 맞추셔가지고 또 선물 야무지게 또 받아가십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항상 옆에서 잘 챙겨주는 우리 신랑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두 명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0: 뭐 이름 불러주셔도 돼요.
1: 우리 신랑 상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민준이 민재 사랑해.
0: 사랑해.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께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상어 관련 문제인데요. 상어는 일반 물고기와 달리 몸속에 딱딱한 뼈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사람의 코나 귀에 있는 이 말랑한 조직인 이것으로 골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1번 연골, 2번 전골, 3번 탑골.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퀴즈 맞히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해서요. 멀티비타민을 보내드릴게요. 자,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 노래는요. 양극이 끝나고 양극이 끝나는 리진이에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4: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상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죠. 정답은 바로 1번 연골이었습니다. 자, 저의 노래가 힌트가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정답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40912, 정답은 1번 연골. 아, 버섯 전골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버섯 전골이다. 전 정했습니다. 최현영님, 정답 연골. 40대가 되니까 새삼 연골이 소중해지네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몸관리 꼭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 비타민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588님께서요. 문자 주셨는데 김밥집 운영한 지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라디오를 켜두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스페셜 DJ들 중에 제일 잘하시네요. 오늘은 샤디가 어떻게 진행할까 기대하면서 출근했답니다. 어머나, 정말로 다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새벽 5시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그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전한 한마디가 의지가 지치면 습관이 대신 싸워준다. 근육만큼 근사한 명언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0: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이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MBC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현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중계 캐스터를 맡고 있고요. 12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경기 중계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징크스를 믿어서 제 루틴이 바뀌면 선수들이 질까봐 손톱도 안 깎았고요. 속옷도 입던 것만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스튜디오가 바뀐 거예요. 오프닝 때 마이크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무용지물 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튜디오 배경색이 금색이었던 거예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요.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팠어요. 샤디,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나 팬이었습니다. 그 아브라카다브라부터 삐리빠빠까지 정말 팬이었고, 이휘준 아나운서 이제 언어유희 같이 하실 텐데 낯을 많이 가릴수록 많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샤디 앞에서 많이 웃는다면은 휘준 선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니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저희 선배님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휘준 화이팅! 그리고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 아시안게임 농구도 10월 4일까지 하니까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해버굿 나르샤.

0: 그 농구 결승전 중계 비하인드를 들려주셨는데요. 징크스 때문에 손톱도 안 깎고요. 속옷까지 입던 것만 입었다고 하셨는데 저도요. 제가 보면 경기 질까봐 저는 반만 봅니다. 이렇게 숨어서 봤다가 뭔지 아시죠? 저도 저만의 징크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선배인 휘준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좀 듬뿍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배 응원받고 오늘 더 잘하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굿모닝 가족들에겐 맞춤법 선생님 그리고 아나운서 후배들에겐 든든한 선배님이죠.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네, 이틀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을 걸어버렸어요. 아까 혼자서. 예, 어떻게 까마득한 후배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1: 완전 까마득하죠. 지금 막내니까.
0: 네, 눈도 못 마주치나요?
1: 어디 감히 눈을 마주쳐요. 저는 한 10년 차 됐으니까요.
0: 아, 예. 네,
1: 길을 제가 가는 길에 닦아놔야죠. 어디
0: 반짝반짝. 네. 근데 어제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낯서신가요? 어색하신가요?
1: 아직 낯설죠.
0: 예, 네. 이제
1: 근데
0: 저희가
1: 제 웃음을 가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
0: 고객님. 정말 어이없네요. 지금도 네. 애쓰고 있으니까 네, 응원해 주시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이거 봐요. 5231님께서 네. 오늘 휘준 아나운서 얼마나 웃는지 지켜봐야지.
1: 이거 하셨잖아. 봐, 이거 봐. 우리 고강용 말이야. 선배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주.
0: 근데 되게 애정이 느껴지십니다.
1: 저도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참 아끼는 후배입니다.
0: 예, 예. 예.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1: 네.
0: 자, 이제 언어 유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아, 배고픈데. 아, 어젯밤에 쪄둔 그 고구마 하나 먹을까? 아, 뭐야? 아, 내 고구마 누가 먹었어? 아이씨, 휘돌이 너지?
2: 나죠.
0: 그렇게 억울한 눈으로 그 쳐다봐도 소용없어. 너 휘돌이 너.
2: 진짜 아닌데. 아이씨, 김우경이 먹은 건데 남편. 아우, 진짜.
0: 이거 봐 이 살 디룩디룩 찐 거 봐. 딱 너네. 네가 먹은 거네.
2: 진짜 아닌데.
0: 그래 아니라. 뭐야. 잠깐. 휘돌이 너 지금 말한 거야?
2: 그래 디룩디룩 아니고 뒤룩디룩. 왈 바보 왈.
0: 야,
1: 뒤룩이 맞습니다.
0: 오, 그래요?
1: 진짜로. 오. 자, 뒤룩뒤룩은 부사입니다. 군살이 처지도록 살이 몹시 쪄서 뚱뚱한 모양을 뜻해요. 비슷한 말로는 뒤룩거리다도 있어요.
0: 아.
1: 네, 뚱뚱하게 살이 쪄서 몹시 둔하게 움직이다라는 뜻이고요. 뒤룩대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뒤룩뒤룩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0: 네?
1: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도 뒤룩뒤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알을 뒤룩뒤룩 굴리다.
0: 아, 힘있게 굴리다. 뭐 이런 건가?
1: 근데 이런 거는 또 처음 보지 않나요?
0: 저는
1: 좀 익숙하진 않아요.
0: 네네.
1: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반면에 우리가 자주 헷갈려하는 뒤룩뒤룩은 네? 일부 지역에서 방언으로 쓰는 말이에요. 표준어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는 연관이 없지만 좀 헷갈리기 쉬운 부사 표현 하나 또 짚고 가면요.
0: 네.
1: 남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수군수군
0: 그쵸.
1: 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0: 수군거리다.
1: 네. 예. 근데 수군수군 아니라 수군.
0: 오?
1: 수군이 맞습니다.
0: 오, 그래요?
1: 근이 아니고.
0: 오, 여러분들 군. 저는 처음 알았는데 D가 아니라 D고 수근이 아니라 수군이다.
1: 군입니다. 군.
0: 야, 이수키님께서요. 오늘 휘돌이가 덜 짖는데. 휘돌이 앉아!
1: 아, 호경이 아니어가지고.
0: 아 이래서 네. 동물 모사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하신다 그랬구나.
1: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뉴스.

0: 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멋지시네요. 멋지십니다.
0: 쉽지가 않아요.
1: 네, 휘들어 앉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이제 끝나셨어요.
0: 예. 아, 다행입니다.
1: 자, 예. 이제 휴진 아나운서 보내드릴 건데요. 아, 제가 오늘이요.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저희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제 청춘을 네. 같이 보낸 또 우리 부하거리여가지고 네. 참 좋았습니다.
1: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소란이에요. 살 빼지 마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가 전하는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고요. 그리고 화요일 4부죠. 문학 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 동서, 음주후인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해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8시 15분 35초 지나고요.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7: 네, 샤디 애청견 휘돌이 너무 귀여워하시는데요.
6: 멍멍!
7: 앞으로도 자주 보살피러 와주세요.
6: 네.
7: 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명절 앞두고 장도 보고 선물도 사고 일처리도 하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그래도 날씨는 손이 안 갑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이 맑고 서쪽 지역은 낮 동안 덥겠고요. 동쪽 지역은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도, 강원 내륙 산지로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대전 29도, 광주, 전주 30도, 부산이 27도, 강릉 24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아,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짧지만
1: 저는
0: 오늘 하루 잘
1: TV에서
0: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상에 잘 부탁드립니다.
1: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지게 또 입고 와주셨는데요.
1: 아이고, 오늘도요?
0: 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오늘 네. 키워드는요. 비서실장 사이, 별 추락, 마지막으로 정세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비서실장 사이입니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1: 네, 청와대는 어제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두겠다, 즉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 지난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사흘 만인데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 등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인정했죠. 청와대는 어제 강 실장이 사의를 밝힌 게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 논란이 꼽히는데요.
0: 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최근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 했잖아요. 이를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이 있었고요.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1: 네, 그 어제 사의 표명 그 네. 임명이 되고요. 15개월여 만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석 부좌관 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이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판단을 미루긴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떠나는 만큼 그 이후에 강 실장의 거취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 네,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네. 자리도 공석이에요.
0: 맞습니다. 네. 앞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일부로 사직한 상황이어서요. 강 실장까지 청와대를 떠난다면 청와대 실장 3명 가운데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두 자리가 비게 됩니다. 강 실장은 사의를 밝힌 이후 저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우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면서 자신도 맡겨진 순간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국회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0: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1: 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을 두고는 네.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0: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즉 스스로 물러난 게 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또 음주운전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제출됐기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을 알고도 탄원서를 무마한 게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원서를 뭉갠 게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별 추락입니다.
1: 자,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가담했던 군사령관들에 대한 네.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어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1년 9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1: 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이들이 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군 병력을 투입하고 네.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이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0: 네, 먼저 징역 18년 선고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1심 재판부는 여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또 자료 확보 등을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사실로 봤습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전사령관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임을 인식하고서도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 네.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0: 네, 징역 15년 선고받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요. 계엄 선포 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비상계엄을 멈추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직전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부대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0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리고 또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 재판부는 이들이 군 최고 지휘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당시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의 위법한 지시로 군과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고 군 내부 신뢰를 무너뜨려 군 전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그래서 안보 공백과 국민 전체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정세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같은 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앞선 두 회담에 이어서 두 나라 간의 무역, 관세 문제, 또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그 정세 문제를 좀 보면요. 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0: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하고 러시아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사이 집단 안보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인데요. 여러 유럽의 정보 당국자가 이 나토, 예, 결속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러시아의 도발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까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소규모 침공을 계획할 수 있다고 최근 언급했고요. 또 앞서 미 정보당국도 3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소식으로 대신합니다. 어제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김영범 선수가 21초 66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한 또 소식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너무 축하하고요. 네,
1: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대한민국.
0: 우리 선수들.
1: 자, 그럼 이쯤에서 양소연 기자와는 우리 또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에 꼭 뵐 수 있었으면
0: 꼭, 꼭
1: 좋겠습니다.
0: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0: 네,
1: 가시고요.
0: 계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1: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TVD의 썬키스 듣고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술 편집자와 함께 태인의 빨간 책방으로 돌아올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차였습니다. 기름램프에서 연희동까지 정체고요. 반대 성수 쪽은 홍진문터널 일대 지체입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구리시계 사이로 양방향 모두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체를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시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 나가게 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체포영.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시간입니다. 테디는 읍지만 태인의 빨간 책방 활짝 문을 열었고요. 문학을 소화하는 북치기 민음사야 이한솔 편집자님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뭐야 혼자서 왜 늦는 거야? 아무도 안 반겨줘?
2: 아니, 마음이 지금 너무 편해서 그래요.
0: 편해요? 네. 왜 편해요?
2: 저번 주에
0: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아유 홍구동이 났어요. 그날 저기 몸살 났잖아.
0: 저는 어제 가위 눌리고 왔어요. 나 지각할까봐. 아니 가위 눌렸어. 여기 약간 그런 자리야.
2: 맞아. 태희 오빠가 대단한 거예요.
0: 대단한 거야 진짜. 예, 진짜 대단한 거고요. 안나 씨 또 오랜만에 뵙고 네. 또 저희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뵙죠.
1: 네네 처음 뵈요.
0: 네네. 아, 요즘에 워낙에 되게 이슈고 핫하시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2: 이제 외모는 이렇게 또 만두처럼 네. 귀여우신데
1: 만두를 계속 밀고 계세요. 예,
2: 입에는 거의 예. 정말 가시를 못
1: 아, 아닙니다.
0: 네. 너무 내 스타일이야.
2: 네, 너무 재밌어.
0: 너무 우리 스타일이야. 네. 네. 아니, 5908님이요. 안나 씨 지난주 인사도 없이 튄 거 아시죠? 아니, 잘 듣고 있었는데 순간 사라지셨어요. 네. 늦었지만 지난주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네. 오빠 인사하세요.
2: 아니, 원래 뭐 지금까지 뭐 have a good day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끝났어요.
0: 시간 계산 못
2: 시간 계산 못 했어요.
0: 이게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도 못 볼 정도야.
2: 아니 지금 뭐 백과사전이에요. 대본이 여기 이 지금
0: 너무 두꺼워. 여기 너무 두꺼워.
2: 태인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0: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2: 네, 요 정도. 마무리까지.
0: 이렇게 해야지.
2: 나는 마무리가 안 됐어.
0: 오늘 좀 만회해 보세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네,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1: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돼요. 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태인의 빨간 책방 그럼 오늘도 극장 상영을 시작해 볼게요.
2: 눈눈안나 오늘 드레스도 별로 안 끼고 머리도 완벽해. 오늘야말로 브론스키가 나한테 청혼을 하겠지. 어머 저기 까레니나 언니잖아. 언니!
3: 어머, 키티. 왔어?
2: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고저스한데? 난 언니의 그 관자놀이에 제멋대로 흘러내리는 그 곱슬머리가 정말 매력있더라.
3: 얘들 참.
2: 진짜야. 언니는 결혼도 잘했지? 아들도 있지? 예쁘지? 우아하지? 정말 내가 동경할 만해!
3: 고마워. 그럼 난 잠깐 저기서 춤 좀 추고 올게.
2: 응? 언니? 새벽에 저기 나와. 아 근데 브론스키는 왜 춤 신청을 안 하지? 설마 청혼하려고 준비 중인가? 몰라 진짜 몰라.
3: 저기 키티 양 나와 춤을 추겠어?
2: 브론스키가 아니네. 아니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싶네요.
4: 키티 양 그럼 저와 한 곡.
2: 죄송해요.

0: 그래요. 제가 급동이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아이 브루스키 씨, 이 남자 어디 간 거야?
0: 어 저기 있다.
1: 뭐야 잠깐만, 저거 브론스키랑
0: 까레니나 언니 아니야? 말도 안 돼. 아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이라고.
2: 하하하하 까레니나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3: 어머 브론스키 당신도 오늘 멋져요.
0: 나도 오늘 풀메의 속눈썹 바짝 올리고 왔는데.
2: 까레리나 여기 샴페인 한잔 하시오.
3: 어머 고마워요. 고마워요 브론스키. 꿀꺽 꿀꺽 맛이 좋은데요.
0: 아유 나도 샴페인 좋아하는데. 아유 나도 마이술인데.
2: 까레리나 춤 한 곡 더 추겠소?
3: 좋아요 브론스키.
0: 나도 춤 좋아하는데. 아이 나도 아브라 카타브라 골반 좀 잘 때릴 수 있는데. 아 여기요. 여기 맥주 한 병 주세요.
4: 이리로 맥주 한 병 더.
5: 손님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그만 드시죠.
4: 아 취했다니까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5: 아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시죠.
4: 아 이거 나 내가.
5: 아 여자 끌어내.
4: 아니 나.
5: 안나 씨 편해 보입니다.
6: 네. 아 너무 잘 살리죠. 저번 주에는. 예.
5: 아 예. 아 우리 이수키님이 만족하셨나 봐요. 세 분 연기가 굿입니다. 완전 연기 대상하셨어요.
6: 아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네요.
5: 아, 아 연기 좋았습니다.
6: 손지자님의 연기가 예. 새롭달까요?
5: 메소드 연기.
6: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올지
5: 없는
6: 모르는.
5: 연기야. 너무 신선해.
6: 날것의 연기야. 스윙스 씨처럼.
5: 맞습니다.
6: 아. 스윙스 씨처럼. 예. 좋습니다.
5: 자 방금 만나본 작품 제목이 뭡니까 우리 편집자님?
7: 아 네. 네. 이 작품은 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6: 아니 브론스키한테 청혼 받을 줄 알고 네. 엄청 꾸미고 왔는데 다른 남자들 춤 신청 다 거절하고 네. 근데 친한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있다며. 근데 왜 그 언니랑 꽁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7: 그쵸 그쵸.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이제 엄청 대놓고 꽁냥거리진 않고 되게 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근데 키티가 이제 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갑자기 알아차린 거예요. 이 표정만 봐도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사실 그리고 유부녀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요만한 책이 세 권이거든요.
6: 어머.
7: 그래서 이 세 권짜리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5: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7: 진행이 안 되겠죠. 맨 앞부분에 거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6: 오, 진짜. 네.
7: 이제 이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키티는 공작가의 막내딸이에요. 이제 18살이라 결혼할 나이인데 네. 젊고 잘생긴 백작인 브론스키. 근데 이제 계속 둘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키티뿐만 아니고 키티네 뭐 엄마 가족들까지 아 이제 곧 청혼하겠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티는 신랑 후보가 둘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레빈이 청혼을 먼저 했는데 그 청혼도 거절했어요. 아 저는 다른 분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브론스키랑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무도회에서도 네. 딴 남자들 춤 신청도 다 거절해. 이제 브론스키랑 네. 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춤도 안 추고 네. 나한테 춤 신청 안 하고 네. 안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키티가 너무 놀라고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막 느끼면서 네. 왜냐하면 안나가 사실 뭐 유부녀고 일단 결혼해서 네. 아들도 있고 그리고 키티 큰언니의 시누이에요. 그러니까 사돈댁의 언니인 거지.
6: 사돈댁의 언니. 네.
7: 그래서 아들 낳고 잘 살고 너무 세련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이제 동경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이어진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6: 아니 근데 유부녀잖아.
7: 그렇죠. 유부녀니까 또 이제 상상 못한 일이지.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네. 이제 안나 까레리나가 그 당시에 이제 150년 전에 되게 인기리에 연재됐던 소설이에요.
6: 아 진짜요?
5: 네, 50년 전.
7: 네, 네. 1875년. 그래서 이제 연재 첫 화가 바로 이 장면에서 어머. 딱 끝나요.
6: 난리 났겠다.
7: 젊고 어떡해. 잘생긴 총각 백작이 어머. 유부녀 주인공 공작 부인한테 딱 빠진 데서 딱 끊고 다음 화에 계속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러고 다들 엄청 기다렸다고 해요.
6: 난 지금 내가 여기 그 주인공 이름이 안나잖아요.
5: 그렇죠. 안나잖아.
6: 나 지금 대리만족되는 거
5: 분명히
6: 백작이 날 좋아한 거 아니야.
7: 맞아요.

0: 젊고 잘생긴 총각이.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무도회에서 별일은 없고 이제 안나도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무 불안해 이러고서 나 남편한테 돌아가야겠어 이러고 어머. 원래 모스크바에 더 오래 있기로 했었는데 그냥 빨리 짐 싸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남편이랑 아들이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요.
1: 어머.
0: 근데 그 기차에 브론스키가 같이 탄 거예요.
2: 어머어머 세상에 세상에. 오.
0: 그래서 탄 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딱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모스크바를 떠날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브론스키가 이렇게 대답해요.
1: 뭐라고요?
0: 뭐라고 대답하냐?
2: 뭐라고요?
0: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거.
2: 무슨 일이야?
0: 너도 알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1: 어떻게 유부녀는 가슴에 불을 질렀어?
0: 유부녀야, 유부녀. 아들 8살이야.
2: 어떡해. 와, 너무 재밌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세탈 유부녀라 재밌는 거 아니야?
2: 야, 이거 너무 재밌다.
1: 야, 이게 훅훅 간다. 스토리가 훅훅 가.
0: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안나, 브론스키뿐만 아니라 키티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
1: 남자 이제, 하나가
0: 그쵸
1: 여자 인생을
0: 어떤 일이 궁금하다. 벌어지는지는 이제 안나 까레이나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야 너무 궁금해진다.
0: 네.
2: 이거 봐요 우리 임명선님이 아 도파민 미쳤다.
1: 내가 봤을 때 명선님 유부녀야. 유부녀지? 최보경님 안나 까레이나 등장 인물 수가 너무 많대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책도 한번 읽어볼게요.
0: 와 감사합니다.
2: 진짜 이렇게 요약해서 들으니까 더 쏙쏙 들어오고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2: 너무 궁금해.
1: 네.
2: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1: 왜 그러는 거야 유부녀인데 나.
2: 아, 왜 이렇게 몰입한 거야. 아 너무 재밌다. 네, 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는요 바로 내가 김치국 마셨던 순간. 안나 까레리나 키티는요 브론스키가 청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혼자 앞서서 기대했다가 머쓱해지거나 실망했던 적 있나요?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주말에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기대했는데 자기 친구 소개해준다. 이런 것들. 면접 때 분위기 좋아가지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회사 근처 오피스텔 시세까지 알아보잖아.
2: 그죠.
1: 근데 떨어졌어.
2: 야, 어떻게.
1: 등등등. 혼자 기대했다가 머쓱해진 이야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2: 그러니까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낸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2: 이런 경험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뭐 혹시 두 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김치국?
1: 전 맨날 마시죠.
2: 어디서 마셔요?
1: 그 이제 강남에 좀 꾸미고 친구들 만나러 나간 거예요.
2: 풀 세팅하고.
1: 네, 막 그때 바바리라고 하죠?
2: 바바리.
1: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
2: 가을이었나 봐요.
1: 네, 그래서 구두 신고 막 또박또박 가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요 이러는 거야.
2: 남자가요?
1: 남자가. 그럼 여자가 남자가.
2: 아니, 그럴 수도 있지.
1: 여자가 할 수도 있지만.
2: 그럴 수도 있지.
1: 저기요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흩날리면서 왜요? 그랬더니 허한나 씨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2: 왜?
1: 이럴 수가. 약간 팬이에요.
2: 이렇게 좀 얘기하지.
1: 근데 갑자기 예쁘게 하려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연예인이라서 이제 말을 시킨 거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예.
0: 너무 갑자기 또 직업인의 자아가.
1: 맞아요. 맞아요.
2: 웃기다. 네.
1: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2: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이요. 살짝 설렜어.

0: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듣고 왔고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나르샤고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믿음사의 이한술 편집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또 태희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를 한번 채워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김칫국 마셨던 순간이었는데요. 도착한 사연 하나씩 저희 한번 만나볼게요. 네, 소개해
1: 네,
0: 주세요.
1: 차영숙님. 제가 맞선을 보는데 제가 하는 말마다 꺄르르 꺄르르 웃는 맞선남을 보고 애프터를 확신했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산책까지 무려 3차까지 했는데 그의 입에선 다음에 보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아, 저는 이거 왜 문제점이 보이죠?
1: 왜요?
0: 제 생각엔 우리 영숙님 다 계산하셨을 것 같아.
1: 아,
2: 본인이
1: 이거 다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0: 왜냐면 애프터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약간 마음이 없는데 다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간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 왜냐면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 3차까지 갔는데.
1: 와.
0: 아니, 제 생각입니다.
1: 산책까지 했는데.
2: 그러니까 산책은 좀 헤어지기 싫을 때 하는 거
1: 맞아.
2: 아닌가요?
0: 근데 애프터 없는 건 어떻게? 3차까지 갔는데.
1: 혹시 사고 나신 거 아니에요?
0: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 아직까지 연락 없잖아. 없다는 거 아닌가요?
2: 감옥 가서 연락이 없나고.
0: 세상에 마상에.
1: 어떻게든 우리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0: 야, 근데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왜냐면 분위기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웃겨드린 것 같아.
0: 아, 너무 깔깔이야.
1: 까르르 까르르 계속했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 챔피언 느낌처럼.
0: 그러니까 영수님 혼자 있으셨나?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너무 안타까운데? 왜 연락을 안 주시는
1: 근데
0: 거지?
1: 원래 그렇잖아. 우리들도 그 친구들이랑 뭐 소개팅이나 미팅 가면은 웃기는 애들이 있고 따로 있고.
0: 그쵸.
1: 루샤 언니처럼 저렇게 앉아서.
0: 나중에 같이 나가는 애들 따로 그치. 있고 막 이러잖아.
1: 둘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혼자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2: 제주는 광대가 너무 크고.
0: 그렇죠.
2: 실속은 누가 챙기고.
0: 그래 그래. 에이.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이것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2: 7426님. 일본어 동아리에서 한 여자분이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하면서 김칫국 제대로 마셨는데 사이비 종교 포교 작전이었어요.
0: 어머 어떡해.
2: 이건 인간에 대한 신뢰를.
0: 이거 어떡해 진짜. 이러면 사람 못 만나. 이거 너무 큰 상처다.
2: 그러니까.
1: 제 친구는 거기까지 들어갔었대요.
0: 세상에 마상에.
1: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0: 포섭한 거야?
1: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 거야.
2: 알던 사람인데.
1: 네. 거기까지 건물까지 들어갔었대.
0: 세상에.
1: 그리고 못 나가게 하더래.
0: 어머 어떻게 무서워.
1: 네, 그래서 진짜 제 친구가 막 사람들 밀치면서 나왔대.

0: 거예요.
1: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0: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1: 어, 다행이네요, 정말로. 네. 8505님, 구청에서 수상자 대상이라고 오라고 하길래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해당 상 이름을 호명을 하길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후보에만 오른 거였습니다. 상은 없었고.
2: 이럴 수가. 근데 이거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어떻게
0: 수상자 대상.
2: 그러니까 후보. 그러니까
1: 그냥 너는 대상 중에 하나다 이거구나.
2: 아, 근데 그냥 대상이 알아서 아니라 막 시상식도 찾아보시고 그쵸. 내가 이제 가겠구나 하고 가신 건가?
1: 그러니까 이게 대상입니다가 아니라 대상 중입니다. 요 정도였나? 아이, 얼마나
0: 후보 대상이다.
1: 후보 대상이다. 너무 속상하셨겠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0: 7145님 네. 예비 신부인데요. 주말에 시어머니랑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냄비를 한참 살펴보시길래 저희 사주시려는 줄 알고 어머니 냄비는 이미 샀어요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우리 집도 냄비 사야 되거든.
1: 어머니가 또 예신이시니까 네. 뭐 이렇게 챙겨주세요 하셨는데 아니거든 우리 집 거 사는 거거든 하셨구나.
2: 근데 저는 이거 이중 김칫국이었을 수 있다.
1: 왜, 왜요?
2: 어머님이 사주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머님 네. 샀어요 하니까 우리 집도 냄비 사야 되거든 이렇게
0: 오히려 약간 좀 민망하시니까
2: 민망하셔서 어머님이 민망하셔서
1: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러실 수도 있겠다.
0: 근데 이랬어야지 어머님 냄비는 제가 사드릴게요.
2: 아, 1등 며느리네.
1: 코를 꼭 그렇게까지 네.
0: 사드릴게요 어머니.
1: 정말 사랑받을 것 같아. 안나씨
0: 사랑만 받아요. 네. 다른 거 받은 건 없어.
1: 사랑만 듬뿍받아. 예예 박수 갈채도 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어떻게 저희 넘어가야 되나요 이제? 예 넘어갈게요.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께 비타민 음료 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나르샤고요. 태희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하은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님 함께했고요. 오늘 또 귀하게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1503님께서요. 제가 9월 23일 생일인데 지난 주말 퇴근하는 남편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완전 기대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오더니 백화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당근하고 왔대요.
7: 예. 아, 데리러 오라는 거였어요?
6: 나 당근했으니 데리러 와. 날 매셔라.

0: 나 좀 매셔가라.
1: 왜 또 그 하필이면 또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0: 나 좀 매셔가라.
1: 아, 예. 아 푸드코트에서 밥이라도 좀 먹지.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김샌다.
1: 아니 언니 있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압구정에 한 백화점에서는. 예예예. 예, 예. 발렛이 공짜더라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오, 난 몰랐어요. 그래서 예, 예. 차 키를 주고 내리는데 아니요 제가 될게요 막 했거든요.
0: 예예 죄송한데 안나씨 시간이 없다고 네, 멘트 끊으래요. 이러니까 인사를 못하지.
1: 잠시만요.
0: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하고요. 아 우리 또 안나씨 우리 편집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1: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가위 눌렸다면서요.
0: 조용히 해. 저는 이틀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고요. 내일은 테디가 돌아옵니다. 또 저는 다음에 언제든지 만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 Have a good day!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자, 커피 한 잔을 방송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커피의 주인공은 0252번님인데 형님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저는 보통 주말에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여운이 남아서 형님의 LP를 찾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문자 드려봅니다 하셨는데,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아, 이게 여운이 남아서 LP까지 찾아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마도 그럼 지금 못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화요일 3, 4부 제가 참 그 어설프지만 꽁트 연기를 하는 걸 못 들으시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예,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와 또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이현상입니다.